그 대시가 돈이 있는가 봐. 돈이 있는가? 출근하는데 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어떻게 갖고 다니죠? 맡겨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인에게 맡겨놓도록. 그게 이렇게 통정을 했다 정인이 아니고 관리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무장, 사무장 같은 사람에게 맡겨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인, 깨끗할 정자를 써서 정인이에요. 그래서 가루라 제사가 죽었고 화장을 했대.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누이들이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비구니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루라 제사의 탑을 만들어요. 가루라 제사 탑을 보고 허물어버렸어요.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놈 탑을 만들어? 이러면서 그걸 허물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비구니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 동생이나 어떻게 보면 누나잖아, 지금. 친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네가 뭔데를 해가지고 개싸움 나듯이 또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탑을 도대체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논점이 나오는데, 그때 대두하는 게 탑은 일반 사람 만들, 이게 불교탑의 제한 구조예요. 일반인도 탑을 만들었어. 상황들을 보면, 그 전에 기록들을 보면 일반인도 탑이 가능해. 그러니까 그냥 무덤하고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불교 쪽을 이렇게 보면 불교는 일반인은 탑을 안 만드는 쪽으로 가요. 대신에, 그러니까는 마하가섭의 삼천전심 얘기할 때 다자탑, 그 아들 많이 낳은 사람 탑이에요. 다자탑이 아들 많이 낳은, 생산여광, 흥부 마누라, 뭐 이런 탑이지. 흥부 마누라 탑. 애 겁나 많이 낳음. 뭐 이런 거. 그게 뭐 탑으로 기릴 만한 일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탑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탑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빈비사랑 어머니 탑 만들었다는 얘기도, 제가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가능해. 그런데 불교는 그런 식의 탑들은 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추모 대상이 아니고 기릴 만한 대상만 탑을 만들 수 있어 라고 해서 붓다, 아라한, 벽지불, 전륜성황만 탑을 만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조항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추모할 사람만 탑을 만들어야 되지, 일반 쩌리들은 탑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가타가 가루라 제사의 탑을 허문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가요. 판결은 그렇게. 이 일장이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판례집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요거 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지난 시간에 구가리라고 하는, 구가리, 구발이 같이 다 발음이 돼요. 라고 하는 분, 홍련지옥에 떨어졌다. 사립을 목건연을 비방하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산문달따, 건타달표, 그 다음에 가루라제사. 그래서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처님 만년의 3대 비극 중에서 석가족의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포교와 관련해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지금 뭐 미디어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더 정당하고 세련되고, 그 다음에 신선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들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 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0: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0: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스님! 네, 스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구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6: 별이 지는 시간 산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만물을 깨우고 스스로도 깨웁니다. 내 안에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이정표는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불화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곡사는 불화를 그리는 화성을 많이 배출한 도량이었습니다. 화성에게 불화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불화에는 부처님의 말씀과 깨달음이 의미하는 바가 담겨 있으니까요. 예술로 수행했던 역사가 남아있는 천년 고찰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마곡사입니다.

0: 충남 공주 태화산 동쪽 산허리.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열 곳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에 박옥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곡천이 사찰의 허리를 휘감고 있는 형상이죠. 하늘에서 보면 태극 모양의 한가운데입니다.
1: 마곡사는 손꼽히는 명당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산과 물이 서로 도는, 그래서 수태극, 산태극의 그런 형세로

0: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곡사는 그러한 지세를 수행에 긴밀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1: 마곡사는 640년에 세워졌습니다. 신라 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하고 고려 때 보조국사 진울이 중창하면서 크게 번창했죠. 마곡사의 정문은 해탈문입니다. 속세 넘어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죠. 해탈문을 지나면 천왕문이 보입니다. 내부에는 동서남북의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상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수미산 중턱에 살던 천신이었던 사천왕은 불교에 귀의하면서 사찰의 수호신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사천왕문을 지나고 나면 비로소 불법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창건 당시 마곡사는 지금의 두 배가 넘는 30여 칸에 이르는 대사찰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가장 오래 간직한 정각이 마곡사 남쪽 영역의 중심인 영산전입니다. 영산전에는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 7구가 모셔져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목불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세상에 출현했다는 7분의 부처입니다. 7불은 생김도 다르지만 수인도 모두 다른데 깨달음의 순간부터 설법하는 모습까지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곡사 영산전은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모신 일반적인 영산전과는 다른 형식입니다.
2: 영산전은 또 우리나라에 없는 과거 칠불을 모셔놓고 뒤에 후불로 천불을 모셔놓은 그러한 유일한 곳입니다. 이 영산전은 세조대왕께서 영산전이라는 어필을 내려줬기 때문에 천불전에서 영산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1: 마곡천을 건너면 북쪽 영역입니다. 중앙에는 공주 마곡사 5층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동보탑으로도 불리는데 가장 윗부분인 상륜보 때문입니다. 중국 원대에 유행한 양식으로 원나라와 교류가 많았던 고려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산지 승원의 불교 문화가 전파 과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나름의 문화로 꼽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곡사에는 범종, 목어 등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세조가 마곡사를 오면서 탔던 가마인 연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큰 법회나 의식대에 내거는 괴불로 한국 불교만의 문화입니다.
3: 괴불은 걸괴자, 부처님 불자 써서 이제 괴불이라고 하는데요. 마곡사의 괴불에는 노사나 부처님이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보통 귀걸이나 보관을 쓰지 않고 장식을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장식을 한, 장엄을 한 부처인데 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이제 이 노사나 부처님입니다.
1: 마곡사의 중심 법당은 대광보전입니다. 진리의 상징인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서쪽을 향해 앉았습니다.

극락이라고 부르는 서방 정토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비로자나불 뒤에는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영산 회상도가 걸려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면 대형 백의 관음도가 있습니다. 관음보살 발 아래의 연꽃, 푸른 새를 나는 선제동자는 관음보살의 정토인 보타나카산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대광보전을 가득 채운 그림들은 모두 화승, 즉 그림 그리는 스님들의 작품입니다. 바닥은 손으로 엮어 만든 삿자리입니다. 가난한 앉은뱅이 노부가 서원을 세워 100일 동안 삿자리를 짰는데 다 짜고 난 뒤 걸어서 나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곡사 대광보전은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내부에는 벽화들까지 남아있죠. 이 벽화들은 사찰의 벽화가 드물었던 조선 후기의 법당 내부 벽화 중 진수로 꼽힙니다. 이처럼 마곡사는 화승을 전문적으로 양성해내는 남방 화수로서 대가람을 이루었습니다. 마곡사의 가장 뒤쪽, 가장 높은 곳에는 대웅보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목조 건물 중 흔치 않은 중층 건물입니다. 대웅보선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라는 뜻입니다. 대웅보전은 밖에서 보면 2층이지만 내부 공간은 하나입니다. 덕분에 높은 층고가 확보되면서 더 웅장한 부처님의 공간이 완성되었죠. 이곳의 나무 기둥은 신도들의 보물입니다. 많이 돌수록 극락에 가깝고 안고 돌면 아들을 낳는다 해서 수많은 이들의 손길이 스쳐갔죠. 부처님의 가피를 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사찰의 면모는 지금도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창고로 쓰였던 고방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당시에 쓰던 사다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관리할 것들이 많고 번성했다는 증거입니다. 자연이라는 최고의 명당에서 불법을 전하고 깨달음의 길을 열었던 천년 고찰. 불화로 마음길을 닦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마곡사입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0: 콜센터 1855-0108번.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백종 3개월간 결제를 해서 해제하는 7월 백종입니다. 7월 백종 하안거 해제 7월 백종날은 또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국가적으로 행사를 했지만은 지금은 절에서 행사를 이렇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인사에 그동안에 신도님들이 천도를 하는 분도 많고 그에 또한 기도하는 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 오늘 함께 오늘 7월 백중 해제를 맞이했습니다. 방금 산성이 법상위에 올라와서 무견히 말이 없이 앉아있다가 주장자를 세 번 치고 들어보여 드렸습니다. 오늘 해제를 맞이한 대중께서는 아시겠습니까? 주장자를 들어보인 이것이 해제라고 해야 옳습니까? 아니면 결제라고 해야 옳습니까? 이것은 해제도 결제도 총이 아니라고 옳지 않다고 해도 또한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옳으냐 이겁니다.

하례생년 절개하로다. 석인의 독속소미정한데 몽여매향 십자가로다. 100일간 결제다 해제다 하는 것을 다 몰록 잊은 곳에 불 속에는 연꽃이 피고 새나무에는 꽃이 피는도다. 돌 사람은 수미산 정상에서 홀로 잠을 자고 나무 여자는 십자 거리에서 향을 팔미로다. 아! 억! 금일 대중께서는 도리어 아시겠습니까? 만약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시절 인연을 가나라. 지금 무슨 시절 인연을 말하는가? 흐르는 시냇가에는 버드나무가 황금의 빛의 곡선을 길게 드리워 있고 산중에는 꽃이 활짝 핀 곳에 푸른 숲이 병풍처럼 물려쳐서 둘러쳐 있어서 흰 구름은 푸른 산에 걸쳐 있으니 산성의 뜻에 흡족하도다. 참으로 좋구나. 하늘에는 하로운 기운이 가득하고 땅에는 따뜻한 봄 기운과 빛이 충만한데 마음의 도장을 새기지 아니해도 말로 설해주지 아니해도 신령스러운 글을 항상 베풀고 있음이로다.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알아 얻는다면 크게 베푸는 육바라밀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로는 쫓아 모든 부처님과 조사스님의 바루와 포대로 밝은 볕에서 일체를 다 담아내어서 모든 사람에게 맡기리라. 동쪽으로 던져주고 서쪽으로 던져줌이라. 이렇다고 해도 얻어짐이니 꽃이 떨어짐에 뜻이 있어서 흐르는 물을 따라 흘러가네. 이렇지 않다고 해도 얻어짐이니 흐르는 물은 무정해서 떨어진 꽃을 흘러보내네. 이렇고 이렇지 않은 것이 총이 다 얻어짐이니 항상 강당삼을 자고 세우는 곳에 100가지 꽃향기를 기억함이로다.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 즉 본래 마음으로 돌아와서 부처로 살아가기에 출가를 했고 우리 모든 불교를 믿는 불자들도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것입니다. 부처로 바꾸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도를 참구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각자가 참구하고 있는 하도를 일념 선정의 힘으로 타파해야만 됩니다. 이번 결제에 그동안에 절에 다니는 모든 신도님도 그렇고 자신에 대한 이 하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분은 다시 두문불출하고 열심히 참구해서 하루빨리 하도를 타파해서 열심히 정진을 끈을 놓치지 않고 틈을 두지 않고

한다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창구에 공부해가지고 깨닫지 못한다면 한평생 허망한 인생을 살고 가는 것입니다. 틈이 없이, 이 하도는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틈이 없이 하도를 철저하게 창구해서 밀고 나간다면 거기에서 깨달음이 반드시 오는 것이고, 또한 오도성이 저절로 차시겠습니까? 필경에는 일구를 걸면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일자.

아니, 자, 해가 길어지니 한가한 낮이 오래 가고, 봄이 깊어지니 녹음이 더욱 우거지미로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난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화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재승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3: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2: 통도산은 영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4: 산지 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2: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선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5: 부석사의 화엄 사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0: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법조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어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2: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3: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것.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드시면서 불교팀을 오시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고.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0: 있지요.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1: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2: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3: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2: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영주총림 통도사에서 병원연 하한거 해제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거센 풍랑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배처럼 흔들림 없이 정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 등 전국 총림도 하한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림 방장 스님들은 결제와 해제의 경계를 넘어 일상 속 화두를 놓지 않고 정진하길 당부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가 두 총무원장 후보에게 기후생태 7대 종책과제를 질의하고 받은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취지에는 깊이 공감했지만 현실화 방식에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9월 일본 아이치 나고야에서 열리는 제20회 아시안게임 선전과 안전을 기원하는 법회가 열렸습니다. 불자 국가대표 선수들은 황금빛 메달을 목에 걸 수 있기를 간절히 서원했습니다. 대구 파괴사 원통전이 전면 해체 보수를 거쳐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로 해체됐던 보물 원통전이 상량을 마치며 보존하기 위한 불사도 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여름은 기상관측 이래 최고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영주총림 통도사에서 병호년 하한거 해제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거센 풍랑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배처럼 아무리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입니다.
1: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병호년 하한거 해제를 맞아 대중에게 감로 법문을 설했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폭염

0: 속에서도 낙오 없이 정진을 마친 선운 대중과 이를 뒷바라지한 외호 대중을 비롯해 함께해 준 신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1: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아주 결제부터 해제 오늘까지 정말로 정진을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 해양하게 되었습니다.
0: 이어 성파 대종사는 자유로움과 한가함, 바쁨이 본래 한때의 모습일 뿐이며 바람이 일어 파도가 있는 것은 늘 있는 일이나 그로 인해 큰 배는 침몰한 적이 없다고 설했습니다. 올여름 같은 혹서와 혹한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꿋꿋이 수행한다면 지금 이 자리가 그대로 극락세계라고 강조했습니다.
1: 바람이 불면 파랑이 일어난 것은 심상사라. 늘 있는 일이라 이거라. 그래서 풍랑은 있는 거는 늘 있는 일이고 심상사고 그게 침몰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
0: 성파 대종사는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하늘에 뜬 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개성으로 해제 법문을 마무리했습니다.
1: 풍치 부동 천변누리라.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하늘에 있는 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늘 법문은 바로 그겁니다.
0: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2: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 등 전국 총림도 일제히 하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전국 총림 방장 스님들은 결제와 해제의 경계를 넘어 일상 속 화두를 놓지 않고 정진하길 당부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전국 주요 총림이 일제히 하안거를 해제하며 3개월 용맹정진을 회향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어제 방장 대원대종사를 법사로 하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대원대종사는 결제와 해제라는 분별마저 내려놓고 시절 인연 속에서 본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안거에도 화두를 타파하지 못했다면 다시 두문불출에 치열하게 참구하며 하루빨리 깨달음에 이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4: 열심히 정진을 끈을 놓치지 않고 틈을 두지 않고 한다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깨달음이 반드시 오는 것이고 또한 오도성이 저절로 척 나오게 돼 있습니다.
3: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도 하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방장 현묵대종사는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는 조사스님의 가르침을 들어 수행 중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와 망상 또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이듯 망상 역시 본래의 자성을 떠나 있지 않다며 화두를 놓지 않고 일념으로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5: 풍류가 없는 그곳이 수행자에게는 참으로 풍류의 자리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만행을 떠나는 대중스님들의 바랑 속에 살림살이어야 할 것입니다.
3: 덕승총림 수덕사 방장 다라대종사는 정혜사 25명과 견성암 34명, 법계사 39명 등 총 153명의 선원 납자들에게 안거증을 수여하며 수행자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어 이 멀까 화두로 본래 갖추고 있는 참된 자리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꽉 찬 생명에 이고요. 관세음보살 한마디에 해제하늘이 내 심장이 됩니다. 꽉 찬 허공이 내 생명덩어리 이뭘까 숨통이더라.
3: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대종사는 해제는 정진을 끝내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며 산문을 나선 뒤에도 수행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철 동안 쌓은 정진의 힘으로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세상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길 당부했습니다.
7: 나를 묶어놓은 게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묶어놓은 사람이 없다. 본래 자유인인 자기를 스스로 묶어서 포로가 됐으니까 오늘 이 시간부로 전부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3: 뜨거운 여름, 석 달간 산문 안에서 자신과 마주하며 용맹정진을 이어온 수행자들. 이제 걸망을 메고 산문을 나서 삶의 현장을 또 하나의 선빵 삼아 수행의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0: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가 어제 병오년 하한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월정사 회주 정념스님을 비롯해 각 선원 수좌 스님과 오대산 산중대중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월정사 회주 정념스님은 오대산의 수행가풍을 더욱 굳건히 이어가고 불교 중흥을 위한 원력을 실현하는 데 힘쓰는 한편 해제 이후에도 쉼없는 정진을 이어가기 당부했습니다. 병오년 하한거 기간 오대산에서는 비구 112명과 비구니 21명 등 모두 133명의 스님들이 석 달간 수행 정진했습니다.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가 어제 경내 무설전에서 하한거 해제 법요식을 봉행하고 기도와 참선 중심으로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불국사 하한거 해제 법요식에는 조실 종우대종사, 회주 법달대종사, 주지 종천스님, 이영숙 신도회장과 신도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불국사 선덕 운성대종사의 축원에 이어 조실 종우대종사는 치신마 이목고를 설하며 꽃을 들어보이고 결제에 동참한 사부대중들의 용맹정진을 치하했습니다. 종천스님은 선원 수좌스님들과 사부대중이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회향한 것을 축하한다며 매일 기도 속에서 좋은 날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불국사 사부대중은 병오년 하한거 결제 동안 용맹정진의 원력이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피로 회향하길 기원했습니다. 최근 거제 집중호우와 네팔 대홍수 등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지금 종교의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특히 생명 존중과 연기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불교계의 기후위기 극복은 사회 참여를 넘어 수행과 신행의 명제입니다. 불교환경연대가 두 총무원장 후보에게 기후생태 7대 종책과제를 질의하고 받은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비교 분석했습니다.
2: 불교환경연대가 제안한 7대 환경과제는 기후생태위기 대응 불교계 기본계획, 탄소중립 2045 로드맵 수립, 사찰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 사찰 인증제도, 사찰림 공익가치 증진과 기후재난 대응, AI 시대 불교적 환경윤리 정립, 기후위기 시대 수행 일상 실천 문화 확산입니다. 두 후보 모두 기후생태위기 대응 필요성과 7대 과제 취지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화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호 스님은 7개 항목에 채택하겠다고 명시하며 수용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환경부와 MOU 체결, 예산 편성, 종법령 개선 등 비교적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도 특징입니다. 진우 스님은 개별 과제에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취했습니다. 다만 사찰님의 공익가치 증진은 주요 종책 공약으로 강조하며 우선 실행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7대 과제 가운데 두 후보의 접근 방식이 뚜렷하게 차이 나는 세 가지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기후 생태위기 대응 계획에 경우 스님은 기존 기구의 전문성을 더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입니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 사회부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재무부 차원의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탄소중립 2045 로드맵 수립의 경우 스님은 환경부와 MOU를 체결해 실태조사와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외부기관과 협력안을 제시했고 진우 스님은 종단 차원의 단계별 계획과 교구본사 차원의 계획 수립을 병행해 교구 자율성과 특성을 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찰님의 공익가치를 증진하고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경우 스님은 사찰님의 탄소중립 가치를 연구하고 공익휴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은 주요 종책 공약으로 강조하며 산림 치유 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생태적 법적 권리 수호를 약속했습니다. 경우 스님이 제도화와 예산 투입에 방점을 찍었다면 진우 스님은 신중한 검토를 기반으로 사찰님을 활용한 공익사업에 무게를 두는 전략적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새롭게 출범할 조계종 제38대 집행부는 인간과 자연을 나눈 분별심과 무한성장만을 쫓은 탐욕의 비극을 끊어내는 과감한 녹색불교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조계종이 최근 대규모 홍수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네팔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긴급 구호에 나섭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정문 스님은 지난 26일 네팔 북부 라스와와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기반시설 피해를 입은 네팔에 깊은 애도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웃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길 기원하고 희생자의 극락 왕생과 네팔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또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모금 캠페인과 긴급 구호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불교의 자비로운 손길이 네팔 곳곳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진각종도 네팔 대홍수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우리 국민의 무사기환을 발언했습니다. 진각종은 어제 네팔 대홍수 참사 애도문에서 부처님의 탄생 성지이자 불자들의 특별한 인연처 네팔에서 발생한 대참사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다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우리 국민 9명이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길 간절하게 발언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 불자들과 각국의 적극적 협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구호 활동과 긴급 지원이 이뤄지길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로 기후 위기를 자각하게 된다며 환경 보존의 중요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태고종도 네팔 대규모 홍수 사태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구조와 무사기환을 기원했습니다. 태고종은 어제 대변인 구암 스님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지난 26일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실종된 우리 국민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게 시급하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현지 구조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외교적 수단과 인력을 동원해 줄 걸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신속 대응팀을 향해 구조대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구조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는 9월 일본 아이치 나고야에서 열리는 제20회 아시안게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맹훈련 중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과 안전을 기원하는 특별한 법회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렸습니다. 결전을 앞둔 선수들을 위한 아시안게임 선전 기원 법회를 박대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다가오는 결전을 앞두고 황금빛 메달을 향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굳은 다짐이 법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조계종이 지난 26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법당에서 포교부장 정무스님을 비롯해 최유긴 전법단장 무경스님, 김택수 국가대표 선수촌장과 불자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전기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무경스님은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부상 없이 경기를 치르고 부처님의 자비와 강명이 선수들의 앞날에 가득하길 바란다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4: 경기하는 내내 다치지 않았으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빨리 극복하고 일어섰으면 하는 마음에 같이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3: 이어 정무스님은 평상심이 곧 도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훈련할 때와 대회에 임할 때의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아야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온전히 기량으로 발휘될 수 있다며 선수들의 평정심을 당부했습니다.
5: 평상시에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과 지금 앉아있는 이 내 마음, 이 마음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합에 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바라고자 하는 그 원을 성취가 된다.
3: 국가대표 선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침반 삼아 피와 땀을 흘려온 훈련의 참된 가치를 증명하고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얻겠다고 발언했습니다.
6: 저희들로 하여금 우승의 달콤한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피땀 어린 훈련의 가치를 증명하시어 더할 것 없는 평화와 행복, 걸림없는 자유와 무한한 기쁨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소서.
3: 선수들의 막바지 훈련을 총괄하고 있는 김택수 국가대표 선수촌장도 국민에게 감동을 전하기 위해 힘없이 달려온 4년의 세월을 언급하며

0: 아낌없는 서원을 당부했습니다.
1: e스포츠를 통해서 감동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4년 동안 이렇게 그 훈련을 강도 높게 해오고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이 마무리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응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0: 조계종 총무원은 국가대표 선수촌에 아시안게임 선정기원 격려금을 전달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진간사 태극기 배지와 합장조 등을 선물하며 아시안게임 선전을 응원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으로 결연한 의지를 다진 국가대표 선수들. 4년간의 노력이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의 달콤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2: 420년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파괴사 원통전이 전면 해체 보수를 거쳐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로 해체됐던 보물 원통전이 상량을 마치며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불사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대구지사 강상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성령이여!
4: 목조 골격 사이로 원통전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기둥과 보가 자리를 잡고 전각의 가장 높은 곳에 종돌이가 오르며 해체했던 법당이 다시 모습을 갖춥니다. 대구 파괴사가 지난 27일 보물 원통전 상량식을 봉행하고 해체 보수의 주요 공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파괴사 중심법당인 원통전은 상량 묵서를 통해 1605년 공사를 시작해 이듬해 중창을 마친 사실이 확인된 정각입니다. 정면과 측면 각 세 칸에 다포식 맞배집은 건물로 조선시대 불교 건축의 특징을 간직한 원통전은 오랜 세월 기둥이 기울고 지붕을 받치는 목재 구조가 처지는 등 주요 부재에 변형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파괴사는 정각을 해체하고 부재의 상태를 조사하며 본격적인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3: 논의와 토론을 하고 이 파괴사 원통전이 옛 모습을 새로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4: 상량은 목조 건축에 기둥과 보를 세운 뒤 가장 높은 곳에 종돌이를 올리는 과정입니다. 특히 원통전은 과거 상량 때 남긴 묵서가 정확한 중창 시기를 밝혀낸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 의식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5: 저희는 힘이 닿는 대로 이 보물이 파괴사의 원통전을 비롯한 파괴사 전체를 잘 보존하고 지키는데 저도 그렇게 할 것이며
6: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들 이어가고 우리 모두의 정성과 원력을 한 마음으로
4: 수백 년 전 남겨진 상량 묵서가 원통전의 중창 내력을 오늘에 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상량 역시 정각의 역사를 이어가는 새로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해체와 조사, 보수를 거쳐 다시 모습을 갖춰가는 파괴사 원통전. 상량을 마친 원통전은 이제 정각의 모습을 하나씩 되찾으며 다시 수행과 예경의 공간으로 대중을 맞을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강상묵입니다.
2: 8월 28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나상도 지혁진의 그럼 열정.
1: 처음이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요.
2: 네.
1: 형님의 좀 리드에 따라서 좀 한번 열심히 눈치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저는 걱정됩니다. 사실.
1: 왜요, 왜요?
2: 지인 씨가 이렇게 방송 녹화를 처음 하는데. 네. 예, 제 역할이 좀 줄어들까봐. 워낙에 또 말을 잘하니까.
1: 아유, 아닙니다.
3: 굉장히 떨린 마음을 안고 그래도 오늘 이 두 분을 믿고 한번 제 몸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준입니다.
2: 와.
3: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2: 이거 진짜 레전드. 이 노래를 딱 부르고 내가 마이진이다. 이걸 알려준 것 같아요. 진짜.
4: 피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2: 안녕하세요.
4: 가장 떨렸던 무대는 어떤 것일까요? 또한 응원의 소리에 가장 힘을 많이 받으시나요?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나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견무신신 변제산모

삼보대성야 종진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 무법설법 세법우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 칭담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립 모모사 총립 내중 노소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자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향이의 청종옹이의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우순풍조 만민안락천하태평불일정이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차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신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삼제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천사지경시시무백해지제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0: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있거든요. 이제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0: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0: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병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산신중주림신 주약신중주가신 주하

마 삼바이안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회목관찰중생신 보구중생여덕신 석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의 지연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항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여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

아지에 함께 너라. 무량 중생제도 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하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BTN 붓다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여정업주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 옷자지나나라 파짜나라 파짜나라 파짜나 문수보살 대의덕심주 오마미라흥 가자라 오마미라흥 가자라 오마미라흥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지난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예원성치지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지극히 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 수능시험 백일 동창기도 바른 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차 백거이지 시 하군, 백거이의 시 학에 차운하다. 운수 일생호, 구름과 물같이 흘러가는 일생을 좋아하고, 천하 일숙의, 천하는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마땅하지. 수탐 몽 봉무, 누가 봉황의 춤을 꿈꾸며 탐닉하는가. 지금 상낙시, 지금 당장 항상 즐거운 때이라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 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예, 박문호입니다. 지금까지 강의가 우리가 사람이 탄생, 발생학을 통해서 태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늙고 노화하는 과정.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생명 현상을 세포 레벨에서 탄생과 죽음, 노화,

전체를 쭉 촘촘히 이렇게 훑어왔죠. 오늘부터는 이 전체를 좀 다른 스코프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세포 속에 있는 많은 단백질, 아미노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ATP, 여러 가지 분자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밝혀졌고, 이런 것들의 구조가 어떻게 확립되어 왔는가. 이거는 거의 한 200년에 걸친, 주로 유럽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쪽에서 200년 동안 이 발전해 왔던 그 학문의 결과로서 우리는 세포가 어떻게 노화되는가 이 과정이 이제 서서히 알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의 그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 자연,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모든 사물이죠. 자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특히 중요한 게 이오니아 학파라 부릅니다. 지금 이오니아 지방은 어디냐 하면 투르키에 있는 소아시아 쪽입니다. 에게해의 그 투르키에 쪽에 있는 그 에페소스, 뭐 밀레토스 이런 지역인데, 그 이오니아 학파에서 탈레스라는 학자 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레스는 이 만물이 뭘로 구성되어 있나 할까 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헤파이스토스는 어떤 사람 헤파이스토스는 뭘로 되어 있나 하면 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우리가 수학에 나오는 피타고라스는 뭐로 되어 있나 하면 우주가 모든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 하니까 숫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숫자. 수라는 거예요. 네, 숫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데모크레투스라는 사람은 이 세상은 가장 구성하는 기본 알갱이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자로 되어 있을 거다. 이 원자란 말이 이때 시작합니다. 그래서 쪼개지지 않는 아톰으로 되어 있을 거다. 예. 데모크리투스의 이 원자설 이런데, 이오니아 학파는 탈레스, 뭐 헤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주장했던 걸다 통합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후계자인 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간단히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 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지, 수, 화, 풍. 예. 자, 이게 지가 뭐냐면 흙이죠. 흙, 물, 불, 바람. 이걸로 돼 있다. 이걸 사대라 불렀던 거예요. 사대.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대, 이게 이제 4대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가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원자는 어떤, 소자는 바탕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 알갱이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든 바위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네 가지가 모여졌다 흩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이게 2000년 동안 통용이 된 거예요. 동양과 서양 갈것 없이. 예. 그래서 이걸 지수화풍 4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 이론이 이슬람 쪽으로 가고 해서 전 세계로 전파가 되면서 이쪽에서 이제 뭐가 다음으로 이게 연결된 게또 뭐가 있느냐 하면 연금술이라는 게 출현해요. 예, 연금술은 거의 뭐 이게 종합과학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연금술을 다시 여러 가지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연금술은 간단해요.
주로 뭘

그런 거 했나 하면 알코올 같은 거 술이잖아요. 알코올을 정류하는 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아는 소주라는 거 알죠? 소주. 이 소주라는 게 뭐냐면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곡물에서 이거 나온 걸 이렇게 그 정류를 만들어 갖고 안동 소주 알잖아요? 이렇게 정류해 갖고 이렇게 뭐 베이크 같은 데 이렇게 갖고 하나 받는 거예요. 알코올. 이때 알 이래 들은 거 전부 다 뭐냐 하면 이 이슬람 사라센 쪽 용어입니다. 이게 사실은 알코올이.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이때 이제 알케미가 나온 거예요. 이 알케미가 우리 서양에서는 이제 화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알칼리라고 아시죠? 알칼리. 알칼리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 칼리가 뭡니까? 칼륨이란 말이에요. 이 알이란 말은 영어로 치면 정간사 덥니다. 네, 칼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라센 이슬람 쪽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 이제 고대 대략 1000년 전에 사람들이 봤더니 나무가 낙엽이 떨어진 낙엽을 모아 갖고 불을 태하고 재를 만들었더니 바로 낙엽에 이거는 뭐 고대에서 항상 만들어 재를 갖고 그 뭐니까 옷을 빨래를 했던 거예요. 세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낙엽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칼륨이 남아갖고 바로 알칼리란 말이 칼륨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전체가 사실은 그 연금술하고 상당히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게 연금술이 언제까지냐 하면 언제까지 연금술이 했냐면 1700년도까지. 1700년도까지 연금술의 시대입니다. 이걸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 연금술의 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화학이다, 물리학이다, 뭐 생물학이다 이게 출현하기 전에 개별 학문 그거는 생긴 지가 한 기껏해야 300년도 안 돼요. 전부 다 200년, 100년. 여러분들 분자세포 생물학은 생긴 지 100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를 이루고 산게 주로 한 300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중에 앞대목 한 1000년 정도는 바로 연금술 시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다가 17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이제 이 연금술에 썼던 이 개념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때 이제 핵심이 뭐였나 하면 바로 원자설이라는 거예요. 예. 드디어 여기 보시면 지금 바로 데모크리투스의 아톰 이 이론이 살아남은 거예요. 다시 복권이 된 거예요. 이 원자가. 예.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적었는데, 그 중에 바로 그리스의 데모크리투스가, 데모크리투스라는, 예, 그때는 철학자죠. 데모크리투스가 자연을 연구했던 자연 철학자예요. 이때 이 사람들은 철학하고 자연과학이 구분 안돼 있을 때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연 철학자라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오니아 학파를, 이 이오니아 소아시아, 이게 투르키예입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그룹들을 자연 철학자라 불러요. 그럼 순수 철학자가 있었느냐? 순수 철학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형이상학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소피니스트 깨변 논자들도 있고, 그 중에 그 지금 투르크의 해변 쪽에 있었던 에게 쪽에 이렇게 있었던 일단의 쪼매는 그 도시국가에서 출현한 그 학파. 그게 바로 밀레토스 학파, 이오니아 학파라 부르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탈레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를 자연 철학자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많은 이론 중에 데모크리토스 원자설이 복권된 거예요. 이게 언제냐 하면 1803년이요. 그래서 1800년 이전은 그 연금술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설이 나왔을 때 이걸 했던 사람이 달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달톤의 원자설이 나온 거예요. 달턴이 원자설이 나오고 나서 드디어 이 원자설이 뭐냐 하면 결국 세상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자는 무지하게 적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주기율표에 92개의 원소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뭐 훨씬 그전이니까. 예. 그래서 이 달턴의 원자설은 뭐냐 하면
모든 물.

물질은 뭔지 모르지만은, 뭔지 모르죠, 지금. 이 구성 쪼매는 입자로 되어 있다. 네, 이것이 무수히 모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달톤의 원자설을 하고 하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야들이, 이 원자들이 아톰이란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쪼개지지 않는다. 예. 네. 분해 안 된다. 쪼개지지 않는다.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이걸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이거 하나가 기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는 이 원자들이, 자, 모여갖고 덩어리를 지었잖아요. 이렇게, 덩어리를 지었어요. 그럼 이 덩어리를 지으려면, 야들이 어떻게 모이는가? 예, 이걸 해준 사람이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고, 이 베르셀리우스가 이 원자들이 어떻게 모이는가? 이 원자와 원자가 여러 개, 이제 한번 이렇게 그랬습니다. 여러 개 갖고 야들이 어쨌든 이렇게 덩어리진다는 거예요. 뭔가 당기니까 덩어리지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했나 하면, 아, 물질을 구성하는 거는 이 개별 입자들이 플러스 전기를 갖고 있고, 혹은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갖고 있어서 야들 둘이가 당긴다. 이걸 뭐라 그랬냐 하면, 이 베르셀리우스의 바로 전기적 이원론이라고 불러요. 요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전기적 이원론이 바로 물질의 이론이요.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원자들이 전기를 띄었고, 그 전기를 띈 부분들끼리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해갖고 덩어리졌다. 말이 되는 거죠. 예, 모든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에서, 지수화풍은 그냥 물질이 어떻게 모였는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예, 그냥 이렇게 덩어리지고 분산되고, 그게 열에 의해서 바람에 흩날려가고, 그 다음에 물에 의해서 모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오행 들어보셨죠? 뭐 금생여수,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이거 뭐 예를 들어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수화풍에 중국에서는 이걸 남아있죠. 그 음양오행설에서 중국에서는 음양오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오행에서 오행은 바로 금생여수 이런 거예요. 뭐냐면 금은 만들어지는데 물에서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게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이쪽 연금술의 이 버전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네. 근데 그런 것이 1800년도 들어와서, 그 다음에 베르셀리우스의 전기적 이원론. 이것도 1800년 초쯤입니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물질이 전기를 띈 아톰들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한다. 그러면 이때 플러스 전기란 개념, 마이너스 전기란 개념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중요한 거 아셔야 되는 게 바로 배터리. 예. 배터리. 여러분 건전지 알잖아요. 지금 전기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건전지 생각하면 돼요. 이게 언제 출연했냐면 1800년 초에 출연합니다. 이게 볼타란 사람이 볼타 전지가 만들어진 게 1800년 초입니다. 그래서 볼타 전지가 만들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전류를 생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류를 통해 갖고 물을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배우잖아요. 이 수소하고 이 산소로 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기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르셀리우스가 이 개념을 만들 때 이게 다 밝혀져 있었어요. 예. 네. 1800년도가 그렇게 우매한 시대가 아닙니다. 상당히 그 우리 근대 완전히 들어온 시대예요. 그때 기차가 있고 철도가 있었던 시대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베르셀리우스는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인데 바로 분자라는 개념을 분자 가설을 세워요. 분자 가설. 분자를 도입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드디어 이게 언제냐면 1811년입니다. 이 연도를 기억하는 게
예, 여러분들 이 전체 상황이 어떻게 되는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 때이 데모크리토스의 이 아톰, 이 원자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1803년 달톤의 원자 이론을 남았어요. 예. 다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물질이 만들어졌는가가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그거에서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는 바로 전기적 이원론이요. 이걸 통해서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가셨죠? 예. 그런데 아보가드로는 왜 이걸로 다될것 같은데 아보가드로는 왜 분자를 상정했는가? 요걸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심지어 AI 시대를 이해하는데 가장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0년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다양하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 관건이 왜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은 분자라는 가설을 만들었는가? 이 사람이 1856년에 죽어요. 요 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졸한 연도가 1856년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탈리아의 물리학 교수인데 분자가 필요하다를 주장한 거예요. 그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과정이 가장 핵심인데, 이 달톤의 원자설을 갖고 그때 이제 뭘 알았냐면, 잘 따라와 보세요. 수소라는 기체를 알았어요. 뭐 볼타가 전제했으니까 산소라는 기체도 알았어요. 예. 그 다음에 물이 수증기라는 것도 알았어요. 예, 다 알았어요. 이때 1800년 초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지금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편히 이렇게 적는데 그때 사람은 이렇게 적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물의 분자식이 H2O라는 걸 이렇게 적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분자 가설이 바로 1811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무렵까지도 언제까지냐면 뒤에 또 설명돼, 1860년도까지,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전 인류가, 과학자들이 분자하고 원자를 구별 못했어요. 혼용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들으면, 중학생이 들어도 웃을 일이잖아요. 우리는 분자다, 원자다, 초등학교에서 배워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200년 전에는 분자나 원자라는 걸 혼용했었고, 엄밀히 말하면 원자란 개념 하나밖에 없었고, 분자란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 분자란 개념이 1811년에서부터 50년 동안 잊혀져요. 50년 동안 사용이 안 돼요. 망각이 돼요. 네. 학계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걸 보면, 지금 분자식이라는 거는 우리는 당연하게 쓰는데 200년 전에는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요 과정에서 조금 복잡해집니다.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게이류샥이라는 사람이라. 언젠가 들어본 것 같죠? 우리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게이류샥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럴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책에 나올 거예요. 이 게이류샥은 사람은, 이 사람이 뭘 연구를 했냐면, 열기구를 타고 상공을 올랐는데 7,000m까지 올라갔어요. 7,000m까지 열기구를 타고, 열기구 알죠?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갖고,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죠. 그 에베레스트 산 높이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공기 샘플을 채집해갖고 그 공기들끼리 그 조성비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 게이류샥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 온도에 비례한다. 그 전에 알았던 게 뭐냐면, 기체의 부피는 바로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이게 보일 법칙이죠. 요게 사실 살얼 법칙이라 하는데 이쪽에 있어요. 뭘만 따라오시면 되느냐 하면, 이 게이류샥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온도를 1도씨 올리면 기체가 273분의 1만큼, 요만큼, 그러니까 0도씨에, 이거 좀 어렵습니다. 0도씨의 부피에 273분의 1만큼 증가해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체 1리터가 있는데 1도를 올리면
우리 상식으로 알잖아.

않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하잖아요. 그러면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부피가 얼마 늘어나는 걸 재봤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1도 올리면 어떤 부피가 그 부피 플러스 273분의 1을 더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 0도씨의 부피에 273분의 1을 만큼 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 질문 뭐라 굉장히 중요할 거네. 자, 기체가 1리터가 있다 하면 1도를 올리면 1리터 플러스 대략 뭐 0.001리터 정도 더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숫자로 바꾸면 27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73분의 1이 이게 나중에 뭐로 바뀌느냐 하면 물리학에서 그렇게 정리하면 절대 온도가 되는 겁니다. 절대 온도. 절대 온도가 뭐냐면 절대 온도 0도가 뭐냐면 영하 마이너스 273도입니다. 섭씨로 따지면. 예. 그래서 이 절대 온도란 개념이 물리학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그걸 처음 이 절대 온도란 개념이 이 사람의 계리사계 기체가 온도를 올리면 팽창하는 이 레이트를 측정하면서부터 절대 온도란 개념이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기를 타고 7000m까지 올라가서 바로 부피가 온도에 비례하더라. 맞죠? 온도가 높아지면 증가하니까네.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아보가드로가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보가드로가 어떤 식으로 등장하느냐. 다시 간단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달톤의 원자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셀리우스의 전기적 이원론이 있었어요. 여기 중요합니다. 전기적 이원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리사계 기체 반응이 바로 정수 관계. 예. 기체 반응하고, 계리사계 했던 거는 뭐냐면, 바로 볼륨이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 온도에 비례하고, 그 전에 또 중요한 게, 볼륨이 뭐에 반비례하느냐 하면, 압력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보가드로가 특히, 볼륨이 입자에 비례할 거다. 지금 이게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몰수로 바뀝니다. 예. 지금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1몰,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우는 1몰이라는 게, 2019년인가? 저 기억이 맞다면 전 세계 학회에서 이게 완전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지금 이거는 1몰이 정확히 어떻게 디파인되느냐 하면 어떤 원자나 분자가 몇 개를 1몰이나 하냐면요. 6.022 140643가 여기 있네. 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 있어요. 1464. 일단 뭐 조금 뒤에. 요게 정해 요걸 딱 떨어집니다. 이 뒤에 없습니다. 이 뒤에 없습니다. 요렇게 딱 끊어버렸습니다. 곱하기 10의 22승계. 요걸 지금 2019년에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걸 세계 학자들이 모여갖고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1몰은 딱 정확하게 입자의 개수가 나옵니다. 네, 요겁니다. 국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요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볼륨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보가드로는 여기서 특히 뭘 채택했나 하면 볼륨이 바로 입자의 개수다. 이 관계를 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가 자, 계리사학이 아보가드로

11년에 달톤이 1803년에 대략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주장을 한 거예요. 1800년 초잖아요. 이렇게 했고 요거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있는 사건이 뭐냐 하면 카를 스루헤. 카를 스루헤 학회가 카를 스루헤 뭐 이렇게 합니다. 카를 스루헤 국학회. 꼭 기억하셔야 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면 1860년에 일어납니다. 독일의 카를스루헤라는 도시에서 거의 한 200명의 유럽 전체의 화학자가 모입니다. 그때 바로 이 학회에서 한 며칠, 아마 일주일 정도 열렸을 겁니다. 왜 열렸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반도체 시대, AI 시대에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학회가 열려야 되느냐 하면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이 베르셀리우스가 했던 게 뭐냐면 원소 기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소, 탄소, 수소 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아무거나 적겠습니다. 이거 이름을 한번 따져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죠? 질소. 이거는 탄소. 이거는 수소. 이거는 산소. 자, 그런데 우리가 중률표에 90도 가지 원소 중에 끝에가 소자로 되는 원소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놀라워요. 소자로 끝이 되어 있는 원소는 이거 네 개 위에 기억나십니까? 많죠, 뭐 우리가 원소. 아르곤, 크립톤,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칼륨, 철, 알루미늄, 실리콘, 게르마늄. 예, 우리가 중고등학교 많은 걸 배웠잖아요. 그 끝에 소자가 붙은 원소가 있나요? 없어요. 뭐 우리나라 말로 해갖고 실리콘은 뭐라 그러죠? 예를 들면 규소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 실제로 이거는 실리콘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규소라고 안 해요. 예.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소자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뭘로 이러는가? 원자론 했을 때 세상은 원자로 되어 있다 했을 때 이 그러면 무슨 종류, 몇 종류의 원자로 되어 있는가 했을 때 바로 이게 나온 게 원소입니다. 원소란 개념에서 곧장 나와갖고 그 흔적이 남은 이름이 탄소, 수소입니다. 그럼 이제 수소를 한번 보여줄까요? 수소는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요? 물 숫자입니다. 오메사엔서. 수소하고 물이 무슨 관계예요? 사실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수소라는 거는 가장 가벼운 기체잖아. 누군가 알잖아요. 근데 물하고 수소 무슨 관계일까요? 이제 지금은 알죠. 산소를 만났을 때 반응해서 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란 이름이 누가 붙였느냐 하면 아마 이 사람이 캐벤디시라는 사람이 붙였어요. 이 전체를 다 하셔야 돼요. 이 수소란 말은 물을 만들어내는 물질의 기본 요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수소에서 왜 이어서 어떻게 물이 나오는가? 이제 알죠? 여기다 산소와 결합하면 H2O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베르길리우스가 이 원소란 개념을 갖고 있는 거가 이렇게 따라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카를 스루에서 이제 원소란 개념이 출현했잖아요. 그러면 원소의 구성 요소가 바로 원자잖아요. 따라서나 이게 92가지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게 바로 중률표잖아요. 원소란 개념은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원소란 개념은 예를 들면 산소라는 원소가 있다 합시다. 그럼 산소라는 원소는 산소가 우리가 그 6번이잖아요. 8번이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8번 같으면 이게 질량수가 16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8번인데 질량수가 18인 것도 있고 8번인데 질량수가 17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거 각각을 이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통칭이 하고 이걸 산소라는 원자라 하면 그럼 이 원자는 야도 되는데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칭해 갖고 여기서 바뀌지 않는 건 뭐예요? 이 8이라는 숫자잖아요? 예, 이 8이라는 숫자가 나중에 이제 양성자 개수가 되는데, 이 8이라는 숫자를 공유하는
산소의 총집합, 그 전체를 부른 이름이 산소라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소란 개념하고 원자란 개념은 집합적으로 원소가 이렇게 개념이 크다면 원자는 이게 원소라면 원소 속에 있는 개별 개념이 속에 들어있는 한 구성 요소가 원자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소란 개념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란 단어가 남아 있는 것이 질소, 탄소, 수소, 산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사를 참여 알아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이 원자가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걸 이제 다 동의를 했으니까네 원자를 재야 돼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면 원자 질량을 알아야 돼요. 이거 재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때 당시 기술로는. 예. 네. 양자역학이 나와야 가능한 거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원자 질량 대신 구체적으로 이게 몇 그램이 있냐면 질량 대신 무지하게 적겠죠. 예. 네.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상식을 듣게. 공기의 질량이 얼마일까요? 자, 그럼 이걸 적용하면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 나오는가 하면 하나만 적어 줄게요. 여러분들 자, 공기의 무게, 공기의 질량은 얼마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같으면 공기는 저 말하면 N2 플러스 O2로 돼 있죠. 예. 네. 그럼 질소 같으면 질소 1몰 같으면 14g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산화탄소 1몰 같으면 얼마 되느냐 하면 12 플러스 28에 16, 2 곱하기 16 하면 예. 네. 여기 32 12 하니까 42가 돼요. 42g이 돼요. 그럼 물, 수증기가 된 물은 얼마 되느냐 하면 18g이 돼요. 예. 요게 16이고 요게 2잖아요. 그럼 18g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체입니다. 수증기 기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산화탄소가 더 무거운 겁니다. 이걸 그냥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물 수증기가 1몰 1몰이 뭐냐면 이만한 개수를 모으면 18g이 돼요. 그러면 이거 하나,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6 곱하기 10에 23성, 22성분의 1, 이게 몇 g이냐? 뭐 하면 뭐 10에 마이너스 뭐 22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거 재할 수가 없죠. 예. 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크기하고 질량을 알 수 없는 이 원자 질량을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개념이 바로 원자량이라는 개념입니다. Oh my science.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반복해 드릴게요. 원자량이라는 것은 구체적 원자의 질량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자량은 뭐냐면, 지금 이 계산을 할 때, 내가 카본은 12, 탄소는 12, 산소는 16을 했잖아요. 이때 카본을 12로 하고 산소를 16으로 한 요게 바로 원자량이 됩니다. 구체적 원자 질량은 아니죠. 원자 질량은 10에 마이너스 뭐 22성수 뭐 이런 오더가 돼야 되는데 그건 재할 수 없으니까 요걸 대신을 쓰는 거예요. 자, 원자량 개념. 이 원자량의 바로 이 질량순으로 원자량 질량순이 뭐냐면 수소는 1이고 카본은 6하고 11을 함께 썼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를 그때 당시 질량수를 이 질량을 원자량 어떻게 썼나 하면 카본을 8하고 16을 두 개를 같이 썼어요. 혼란스럽죠. 자, 그래서 칼을 수혜해 있다는 이런 원자량이 두 세트로 있다는 이 문제도 있고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식초. 여러분들 식초 알죠? 식초를 분자식을 지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식초를 그 학술 용어는 아세트산이라 그래요. 아세트산은 분자식이 CH3COOH입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공부 잘하는 중학생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CH3CO 이게 초산이에요. 예, 아세트산이에요. 식초. 예, 초산이에요. 근데 이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이 분자식을 1860년대까지
아세트산을 나타내는 분자식이 몇 종류가 있었나면요, 열아홉 종류가 있었어요. 믿을 수 없죠. 그래, 학자마다 다르게 썼다는 거예요. 자, 그 또 좀 더 그냥 직관적으로 와닿게 해줄게요. 물이라는 분자를 어떻게 썼나면요, 지금은 우리가 H2O를 적었잖아요. 지금은 중학생 때 누구나 다 H2O를 적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적었냐면 물이란 분자식을 HO, 그 다음에 H2O2, 또 뭐라 적었냐면 HO2 이렇게 또 적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정착이 돼 있죠. 근데 그때는 이거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산인 경우에는, 아세트산인 경우는 열합 종류나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학문이 될 수가 없죠. 통용이 안 되죠. 여는 뭐 철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저쪽에서는 영예라 적고 이런 이름이 19가지나 됐다는 거예요. 이거 표기하는 방식이. 초산에는 이름은 하나인데 분자식으로 나타내는 표기법이 19종류 돼갖고 논문을 써도 학자들끼리 서로 읽을 수가 없는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카를 스루헤이에서 바로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정리했냐면 이 카를 스루헤이에서 정리한 게 바로 뭐냐면 원자량을 측정하는, 원자량을 정하는 일관된 방식을 합의를 본 거예요. 전 세계 학자들이, 유럽에서 학자들이. 그때부터 원자량이 굳혀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원자량을 정하는 일관된 방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누구를, 무슨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일관된 방식은 무슨 방식이냐?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아보가드로의 분자 개념을 바탕으로 한 그런 통일의식인 거야. 그때 거의 뭐 자료에 따라 다른데 뭐 200명 뭐 140명 정도가 모였대요. 유럽 전체에서. 근데 거기서 참석한 사람 중에 러시아에서 온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온 사람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멘델레예프예요. 자, 우리 다 알잖아요. 바로 멘델레예프가 그때 당시에 25살이었어요. 이 멘델레예프가 카를 수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그때 카를 스루에서 이 발표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학회 마지막 날쯤에 발표를 했던 사람이 카니 자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보가드로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50년 동안 있어졌던, 참 가슴 아프게 있어졌던 자기 스승의 논문을 갖고 마지막 날 연단에 올라갔고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야, 이렇게 물분자 하나 나타내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이 모든 혼선을 다 정리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우리 아보가드로가 했던 그 논문, 그걸 바탕으로 된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전부 다 복사를 해갖고 참석한 학자들 다 나눠줬어요. 그 과학사 책을 읽어보면 멘델레프, 죽일포를 만든 멘델레프가 25살 때 그 학회에 참석해서 그 논문을 보는 순간 수년 동안 자기가 고민했던 게 너무나 명확하게 안개가 싹 그치고 모든 게 명확해졌다 그래요. 그리고 거길로 곧장 계속 연구를 해갖고 바로 멘델레프가 언제? 1869년에 바로 죽일표를 만들어요. 바로 니비에는 뭘 밝혀냈냐면 식물이 뭘 먹고 자라는가? 식물의 영양소를 확인합니다. 바로 식물의 그 유명한 영양소가 바로 NPK라 부르는데 바로 질소, 인, 칼륨 이 세 가지가 질소 식물이 먹는 무기염료 그걸 밝혀낸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인류가 만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식물을 키웠는데 아무도 식물이 뭘 먹고 자란지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뭘로 생각나면 부식질, 퇴비 있잖아요, 퇴비. 그러니까 그거 있는 유기물 이걸 갖고 식물이 자란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식물은 질소, 인, 칼이 이 기구를 통해서

0: 뭐가 출현하느냐 하면 식물의 기본 그 영양소가 밝혀지면서 농학이 농화학이 시작합니다.
1: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2: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1: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3: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1: BTN은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3: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가려하나요? 멀리 가면 지금의 마음을 벗어날 수 있나요? 사람은 종종 지금 있는 곳을 떠나면 살 것 같다고 말합니다. 더 멀리 가면 이 마음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높이 올라가면 자유로워질 것이라 믿고, 어떤 이는 멀리 떠나면 삶의 무게도 가벼워질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조용히 돌아보면 그 모든 길의 끝은 언제나 같은 자리입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일어나면 세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멀리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자기 자리에서 세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멀리 떠나서도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안다고도 하고 모른다고도 합니다. 나를 보았다고도 하고 보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당신은 떠난 적이 없고, 나 또한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닷길을 가는 두 척의 배와도 같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물결 위에 떠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것은 몸이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발걸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시 만나는 길은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마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니 잠시 생각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내려놓음이 당신을 살리고, 한계를 살리고, 상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별이 사라지면 있는 그대로가 바로 길이다.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이미 보았다는 확신을 놓으면 당신의 말이 처음 듣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이해하려 애쓸 때보다 놓아줄 때 더 깊이 만납니다.

0: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30일에는 월암 스님을 모시고 간화선 수행과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02-1588-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

0: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영가 대하령 일체영가 강원념 후기 한성적 김만건강 창종고순득 영가 고해숙복이 고태영유 성능고영봉고영선 반려묘운어 반려견배니 치아와 똘순이 똘똘이 영가 공순

곽유건 형주 최씨의 영가 곽학 곽학상 이분이 곽정숙 임다령 곽상영 영가 곽근내복이 김무각 곽창수 박성남 현풍 곽씨 선방조상 일체인연 영가 대하령 영가 부정모복이 구자문 홍순록 영가 권호연복이

황씨 모영가 형주 김씨 손망조상 일체영가 태하여 일체영가 김미연복이 태하령 일체영가 김미연복이 김도

김민지 보기 김태관영과 태하령 일체영과 김복순 보기 김영수 김영순영과 태하령 일체영과 김상기 보기

보기 김세종 전에서 김혜진영가 일체조상인연영가 김소순보기 김남용 김부덕 추준서영가 태하령 일체영가 김예김씨 일체영가 김소순 나승훈보기 나기상영가 금성나씨 선망주상 일체영가 태하령영가 김승기보기 김학소박수 기획이 최원섭 송양수영

이장박시조모이춘나 김경임이세선이기저영가이순옥복이 이근영박춘자이근타기득일영가 천주의시선망조상이제영가후두영가이순자복이 이순이영가이준선복이 이성서주재간이순옥영가태하령영가이식기복 김혜암, 김선내, 김재규, 김현수 영가.

상보 신기한 진대와 희년옥 항유태영가 이동래 강목래 김도수 김영지 유원열 유

제영가 풍천임시 선망조상일체인연연가임이숙복이 박탕기 차옥단 차양진 박광희영가 밀양박씨 선망조상일체영가 태아령일체영가 장기순복이 김영윤 김선순 장학수 조차양 김여생영가 장선이복이 장기정

황제 명령과 태하령 일체령과 장해란 보기 장종순 김충래령과 장해선 보기 김구남배 조승 김정배 장종순

저도 이 복이 손오봉 박연희 조삼족인 불본 조태교양가 조동인 복이 장조준 청주안시장 일반 황영조 장철모 조계봉 이한이 조강내 고지원 강석범 영가 조봉내 복이 조영중 김숙이 조재인 김일여 박용화 영가 조 조영미 복이 조종식 한양조시 선망조상일제 영가 대하령

가 조효연복이 조정어 유정순 조교백 유정여조성어 평양전시 손마 평양조시 고조부 고조모 영가 평양조시 정조부 후인 정조모 영가 평양조시 선망조상 일체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최두순복이 최호영 후이달영가 최분철복이 최병환 임석대 신수원군 최임철

대형가 함태만복이 함병옥 김옥규한 태종령가 송홍명현복이 홍대한 송남호 홍명남령가 허송

가피력을 입어 그 가족들과 함께 봄에는 일체의 병고와 액난이 없어지며

지정성으로 향단을 차려 선망부모 인연 영가 천도 백중 49제 기도 동참제자

백종 주건 영가를 중심으로 상서선망 누대종 진재영 숙백 참해질손 원근 친척 일체 권속 등 각혈이 10명 영가 자도량 내에 동상동하 유주무주 애옹 고온불자 등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웨이.

0: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에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

0: 록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놔두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반갑습니다. 청량사 건강학님 지도법사 정한입니다. 오늘도 역시 엄마가 아들에게 주는 시 랭스턴 휴스. 아들아, 넌 너에게 말하고 싶다. 이 인생은 내게 수중으로 된 계단이 아니었다. 계단에는 못도 떨어져 있었고 가시도 있었다. 운명이 났지. 바닥에는 양창자도 깔려있지 않아. 맨 바닥에서. 그러나 난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계단을 올라. 층계참에도 도달하고 모퉁이도 도달하고 올라갔지. 그러나 아들아, 너도 도달해보지 마라. 계단 위에 주저앉지 마. 왜냐하면 넌 지금 약간 힘든 것일 뿐이야. 너도 곧 그걸 알게 될 테니까. 지금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야, 나도 아직 그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난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러고 있다. 내게 수정으로 된 계단이 아니지. 우리 모두 다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이 시는 한 번쯤 읽어줄만 합니다. 인생은 수정이란 게 뭡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깨끗하고 막잖아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계단에는 못이 떨어져 있었다 했습니다. 못이라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죠. 상대가 나의 인격을 무시할 때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게 바로 못이죠. 그 못은 쉽게 빼지지 않잖아요. 나무에 박은 못은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박힌 못은 빼지지가 않죠. 우리가 부부싸움할 때 과거 이야기를 들미기는 것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 들미기는 것도 그 못이 빼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못을 빼는 것은 새로운 모습, 더 밝아진 모습, 상대를 더 아껴주고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많은 상처를 입기 때문에 못도 떨어져 있었고 또 가시도 있었습니다. 비난받고 욕설 많이 받았습니다. 다 못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인구가 우리 우리나라만 해도 한 3천만 되잖아요. 그 중에 절반은 나를 칭찬하면은 절반 되는 분은 나를 비난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부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해주기를 바래요. 모든 사람은 나한테 잘해줄 때, 나한테 이득을 줄 때 칭찬하고, 아 당신은 나의 친구야 하지, 나한테 이득을 주지 않을 때, 커피를 사주고 빵을 사주고 음식을 사주고 하면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고 얻어먹기만 한다면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가시도 있었다 했잖아. 비난받고 욕설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상처주는 마음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비난과 욕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은 못이 박히지 않을 것이고, 비난과 욕설이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당신이 보기에 내가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판자에는 구멍이 났지. 구멍이란 게 뭐겠습니까? 웅덩이죠. 절망이죠. 뭐 일을 해나가다가 앞길이 안 보일 때 우리는 거기 절망에 빠졌다잖아요. 절망이 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될 때 절망이 아니죠. 아,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희망의 끈이 되잖아요. 그 사실을 알면 절망이 아니죠. 바닥에는 양탄자도 깔려 있지 않았다. 맨바닥이어서 했습니다. 우리는 늘 태어날 때 맨바닥에 태어났잖아요. 빈손이었잖아요. 빈손으로 해서 태어났지만은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것을 찾지 마십시오.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TV 같은 데 보면 그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 난 거 이런 거 볼 때 거기에 생활하는 분들은 우리보다 얼마나 궁핍하고 힘들고 공포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 비하면 나는 하루하루를 너무나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때 내 마음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나도 계단을 올렸다. 층계참에도 돌고 모퉁이도 돌고 때로는 전기불도 없는 캄캄한 곳까지 올라갔지. 우리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내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행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앞길이 트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절에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강사했으니까 아니잖아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뭘 해야 될까 할 때 너무나 깝깝했죠. 그래서 강사로 들어가가지고 보마사 들어가가지고 학인들만 상대하니까 좀 우리 부자님들한테 강의하는 법
법도 좀 배워야 되고, 강의하는 법을

강의하는 습관을 좀 들여가지고 해야 될 거고, 포교를 하려면 말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그때 포교국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강의를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증명되지 않는 초보자한테 강의를 맡겨주신 그 스님을 갖다 지금도 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잘했느냐,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나 서툴렀고 못했던 기억만이 남고 잘했던 기억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햇살이 비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아들아, 너도 돌아서지 마라. 계단 위에 주저앉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약간 힘든 것일 뿐이니까. 힘들어야 뭘 성취했을 때 기쁨이 있거든요. 힘들지 않아 보면은 성취의 기쁨, 성공의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실패의 아픔을 진실로 참으로 겪어보면은, 야! 하는 환희의 순간, 얼만큼 내가 위대하고 존귀하고 기쁨이 환희로운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너도 그걸 알게 되니 지금 주저앉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애야, 나도 아직 그게 올라가 있으니까. 난 아직도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인생은 내게 수정으로 된 계단이 아니지. 늘 수정으로 된 계단이 아니지만 수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갖다 마칠 때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마쳐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야, 그 사람은 역경 속에서 그 역경을 견디고 뭘 피웠다? 환한 수정과 같은 연꽃 보러 가보십시오. 하얀 연꽃이 팍 피었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수정같이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재 보시면은, 도하는 아까 서로 어긋나게 됩니다 했고요. 이 마음이 곧 부처님이요. 다시 다른 부처님은 없으며, 또한 다른 어떤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좋아했느냐? 아니었더냐? 비난하고 욕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도 주위의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비난하고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나 저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 당신 마음에 안 드니까 나를 욕할 수 있어. 인정해 주었습니다. 긍정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아, 당신의 마음에 안 드니까 나를 비난하고 욕설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고 포용한다면 그 마음,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이 따로 있고 내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이 넓은 포용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부처님과 같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인품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나를 믿지 않냐고 누가 믿어주길 바랍니까? 내 자신이 내가 훌륭한 사람임을, 존귀한 사람임을, 세상에서 존중받는 세존임을 철저히 믿을 때 나의 말과 행동이 부처님과 같이 훌륭한 행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훌륭한 행위를 해야만이, 또 훌륭한 말을 해야, 좋은 말을 해야만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를 것입니다. 남이 나를 비난하고 욕설 한다고 상대를 미워할 게 아니고 나는 과연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존경하도록 말과 행동을 하는지, 또 우리 가족들에게, 가족 늘 옆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생각이지. 다른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나를 보기 때문에 다 아, 당신 잘하고 있어 이야기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저를 봤고 또 지금 현재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가족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만을 볼 수 있도록 나를 가꾸어 나갈 때, 한 5년 내지 한 10년 정도 지나가면은 그때 되면 뭐라고 한다? 야, 우리 부모님 대단하신 분이야. 나는 우리 부모님께 부모님을 존중해야 돼. 그리고 효도해야 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바꿔가는 여행을 떠나시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다?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홍같이 밝고 깨끗하여 어떤 모습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이는 법의 몸, 법법자이다 몸체자입니다. 법의 몸과 어긋난 도시에 모양에 집착하게 됩니다. 법의 몸이라는 것은 법신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체나 법신이나 똑같습니다. 법신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이 대상이 되는 게 법신입니다. 진리 법자는 진리의 법, 진리가 바로 법이잖아요. 법의 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전문가가 됩니다.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자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문은 날마다 더해가는 것이고 도는 나날이 덜어내는 것이다 했습니다. 덜어내고 덜어내면은 무위에 이른다 했습니다. 무위라는 것은 함이 없다 하죠. 없을 무자다 할 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문은 날마다 쌓아가야 되잖아요. 배우는 거기 때문에 쌓아가지만은 진정한 도는 나날이 비워내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늘 당신이 이런 걸 하고 잘하십니까 하면 늘 겸손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됩니다. 벼는 가을이 되면 고개를 숙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개를 숙이잖아요. 빳빳하다가 벼가 이삭이는 이러면 이게 됩니다. 그와 같이 늘 나를 숙이는 겸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워요. 진정으로 달인의 모습을 한 이야기를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무륵인이 부엌일을 맡은 포정이 소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포정은 칼을 들고 소를 해체하고 있었는데 손이 닿는 곳, 어깨가 움직이는 곳, 발이 닿는 곳, 무릎이 굽혀지는 곳마다 마치 아름다운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칼이 움직이는 소리는 음악의 장단과도 같았다. 이를 본 문해공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기술이 어찌 이런 경에 이를 수 있는가. 포정이 칼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제 솜씨는 기술의 차원을 넘어 도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는 눈에 온통 소만 보여서 어디서부터 칼을 대야 할지 몰랐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소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통해 소를 보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는 문해군에게 포정이 무덤덤한 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솜씨 좋은 백정은 1년에 한 번 칼을 바꾸는데 저는 이는 살을 베기 때문이고 보통의 백정은 한 달에 한 번씩 칼을 바꾸는데 이는 뼈를 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쓰는 칼은 19년이나 되었고 그동안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지만 마치 숫돌에서 새로 갈아낸 듯 합니다. 문해군이 말했습니다. 좋구나. 나는 그대의 말을 듣고 삶을 기르는 도리를 알게 되었다. 초보자는 늘 실수가 많고 칼을 쓰더라도 그렇죠. 그렇지만은 진정으로 여기 포정과 같이 마음으로 상대를 갖다가는 알게 돼 살피게 되면은 포정과 같이 어떻게 된다? 그 공간을 움직이기 때문에 해체당하는 소가 내가 해체당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에 된다는 이야기. 우리가 명의를 만난다 하잖아요. 명의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것만 봐도 아 저분이 지금 어디 어디가 나쁘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꼭 진료를 하고 뭘 갖다 놓으면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명의의 그리고 달인의 경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도 어떻게 됩니까? 달인의 경지에 오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잖아요. 프로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 책임은 지고, 내가 볼 때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에서 진정으로 나의 정성, 노력 다 하고 있는지, 또 그 역할에 이 포정회와 같이 달인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봐도 아 당신은 참 그 역할을 너무나 충실히 아름답게 잘하고 계십니다. 찬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품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그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나 자신을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된다는 것 쉽죠. 그렇지만 어떤 하나의 세계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겉으로야 아유 당신 그거 잘해 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가지고 나는 당신의 이런 행동은 내가 참으로 본받아야 될 것이고 당신의 그런 점을 나는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나는 당신과 대화를 하는 것이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얼마나 잘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넘기시면요. 시작이 없는 애딴 옛날로부터 모양에 집착한 부처님은 없습니다.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게 없죠. 그런데 우리는 모양을 먼저 보고 아 이분은 부처님 이분은 부처님 아니야. 제가 만약 여기 올라가고 도법상에 올라가 있다면 저를 스님이라고 부르지 당신은 부처님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신다. 부처님은 저 머리를 갖다 꼬아가지고 그걸 소라라고 그러죠. 저런 걸 입고 저렇게 아무 말씀 없이 등신불로 앉아 계시면 부처님이지만 제가 만약 가서 올라간 데시면 스님 왜 거기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겉모습에 형상에 집착하고 있는지 애착하고 아셔야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그 역할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떻게 내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보이고 언제나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역할 분담이 되어가지고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가지고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모양이 집장 부처님 없다는 데를 한번 보면 어느 스님이 오래 병을 앓아 더러운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냄새를 꺼려서 돌아보려고 돌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몸소 나아가 더운 물로 스님의 몸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 보면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이에 나라의 임금과 백성들이 부처님께 와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높으시고 우주에서도 가장 위대한 분이신데 어찌하여 몸소 병들고 더러운 몸을 씻어주시나이까. 열애가 이 세상의 온가닥이 바로 이렇게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을 위한 것이요. 특히 병중에 있는 수행자들이나 가난하고 고독한 노인들을 도와 공양한다면 그 복은 한량없을 것입니다. 그 공덕이 쌓이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병든 스님을 위해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이에 병든 스님은 부처님 앞에서 깊이 참회하니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진정되어 곧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어렵다면 어렵지만 쉽다면 쉬운 일이에요. 내 자신을 비울 때 이래야 된다 하는 고정관념, 나를 이렇게 대접해줘야 된다는 교만심, 자만심 이런 게 없다 보면은 돼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것은 베풀 수 있는 역량이 많다는 겁니다. 늘 부족함을 보지 않냐고 늘 일상생활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내려오는 한마음 깨달으면은 다시 조금이라도 얻을 법이 없으니 이야말로 참된 부처님입니다 했습니다. 한마음 깨달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요. 먼저 임재록을 보면은요, 임재록에 보면 임재스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입별처럼 돌을 닦아 진리를 깨달는다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진리를 깨달고 어떤 돌을 닦는다고 하는가? 그대들의 지금 행동이 무엇이 모자라 다시 보태겠다는 것인가? 해서 도라는 게 진리라는 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다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 내가 걸어가는 그런 걸음이 어떤 걸음이다? 도의 걸음이라고 알아야 되거든.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부처님과 훌륭한 인격체다. 인품을 갖추고 있다 하는 내 걷는 걸음이 행동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부처님의 걸음이고 부처님의 행이라는 이야기. 그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먼저 그러면 보조국사에 또 수신결이 있습니다.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려면 먼저 부처님을 찾으라. 부처님이란 곧 이 마음인데 어찌 먼 곳에서 자리자라 하는가. 육신은 허망하여 생멸이 있지만 참마음은 허공 같아서 끊어지지도 변하지도 않는다. 요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기 마음이 참 부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성품이 참 법인 줄 알지 못한다. 멀리 지나간 성인들에게서는 법을 구하려 하고 부처님을 찾고자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 자기 마음을 알면은 끝없는 법문과 한량없는 지지를 절로 얻게 될 것이다. 우리 보조국사께서도 수신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이 늘 아까도 말했지 금방도 말했지만 내 마음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도 다름이 없음을 철저히 느끼게 되면 못난 모습을 보일 수가 없고 못난 말을 할 수가 없고 상처 주는 상대에게 아픔을 주는 말씀을 할 수가 없고 행동도
늘 상대를 보듬어주는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풍부해질 때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타인을 부러워할 것, 세상에 부족한 것이 있느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늘 내가 모자란다, 부족하다, 뭐가 좀 미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나의 부족한 점을, 모자란 점을 찾아내기 때문에 스스로를 뭐냐나 행복한 인격체에서 불행한 나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정스님께서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려면 두 가지 일을 스스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자신을 속속들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관리, 감시하여 행여라도 욕심이 없도록 삿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콩 한 반쪽이라도 나눠 갖는 실천의 행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법정 스님도 늘 뭐 했다? 욕심이 없도록. 그리고 내 행동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인격체가 되도록 인품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저와 같이 강의를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선생님이라 많이 부르잖아요. 사회 선생님이고 또 대학교는 교수님이라 부르고 또 사회에 나오면 강사라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 당신 말씀은 맞아. 그러면 만약에 말씀 맞는데 당신은 그렇게 당신의 말씀대로 말대로 행동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당신은 못, 말은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못하면서 왜 나에게 하라고 해? 당신은 그런 권한이 없어, 권리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갖다 하는 그분께서 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그분에 맡겨야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좋은 말을 했어. 내 가슴, 내가 생각해 보기에 맞다면 내가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면서 내가 훌륭한 인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당신이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게 되면은 내가 당신을 존중해주고 사랑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래요. 말씀은 맞아. 그렇지만 자기도 못하면서 나한테 이런 어리석은 생을 버리고 언제나 당신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행동으로 말 언어로 사용을 해서 나의 훌륭한 인격을, 인품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나의 위대함을, 나의, 내가 얼만큼 존경받아야 마땅한 인물임을 드러내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훌륭한 인격과 인품을 갖추는 불자님들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데이트라며 데이트.
1: 아, 난 또 뭐라고.
0: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2: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2: 진짜.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G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0: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남산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이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1: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드시면서 글래티를 넣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따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고.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글을 마치고 해제하는 날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기승을 부리던 폭염이 우리 선원에서 정리하는 대중 스님들과 또 제가 불자들도 수행의 뜻을 두고 안거 정진을 했을 것인데 이 더위가 수행의 안개를 참으로 힘들게 했지만은 대중 스님들의 원력과 정진력으로 무난히 회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화두를 들고 안거에 들어갔는데 오늘 해제를 맞아 어떤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오직 정진한 대중들은 자신의 살림살이를 잘 알 것입니다. 옛 조사께서 이러시기를 약인 지도면 환인직이라. 만약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하리라. 이지 구기하면은 종무 길이리라. 땅을 떠나 일어나려고 한다면은 결정코 그런 도리는 없으리라. 역대 조사께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 대중 스님들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보조 국사께서도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고 일찍이 일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화두를 들고 정진하다 보면은 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가다듬고 오직 일념을 챙기기 위해 무더니도 애를 쓰며 이를 악물고 정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생각 돌이켜서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실세 없이 일어나는 망상이지만은 그놈을 딛고 일어나는 것처럼 실세 없이 일어나는 그 망상이 곧 공부의 밑자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번뇌가 곧 보리라 했습니다.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과 같아서 알고 보면 망상 그놈도 우리의 자성, 마음의 근본 자리를 한순간도 여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거 내내 애서면서 화두와 실험을 했지만은 바람이 저 산 모퉁이를 지나간 것처럼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공부를 내려놓을래야 내려놓을 수도 없어 막막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천년 석가나 자연 미륵불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모든 성현들이 인고의 세월 속에 고행수도를 거쳐서 이루어진 부처님이십니다.

우리 대중스님들도 길을 찾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결제의 문을 열고 나와 오늘 해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곳에서 일어설 줄 아는 대중스님들이 해제를 맞아 드디어 저 산문을 나서게 됩니다.

굳센 허기가 있을 때 허기를 표하고 풍류가 없는 그곳이 수행자에게는 참으로 풍류의 자리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만행을 떠나는 대중스님들의 바랑 속의 살림살이어야 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의기를 더해주고 풍류가 없고 적막한 곳에서 곧 그 자리가 좋은 풍류임을 알고 수행자들은 어디를 가나 활발빨하게 만행과 행각을 행하십시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대자연의 위대한 경관 속에서 대장부의 호연지기를 기르시고 심신이 새롭게 충전되거든 다시 또 산문으로 돌아와 본분사를 챙기며 발심 수행의 장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해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장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2: 나상도 지역진의 그런 열정.
3: 처음이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요.
2: 네.
3: 형님의 좀 리드에 따라서 좀 한번 열심히 눈치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저는 걱정됩니다, 사실.
3: 왜요, 왜요?
2: 지인 씨가 이렇게 방송 녹화를 처음 하는데. 네. 예, 제 역할이 좀 줄어들까 봐.
3: 왜요, 왜요?
2: 워낙에 또 말을 잘하니까.
3: 아유, 아닙니다.
4: 굉장히 떨린 마음을 안고 그래도 오늘 이 두 분을 믿고 한번 제 몸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준입니다.
2: 와.
4: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2: 이거 진짜 레전드. 이 노래 딱 부르고 내가 마이진이다. 이걸 알려준 것 같아요. 진짜.
5: 피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2: 안녕하세요.
5: 가장 떨렸던 노래는 어떤 것일까요? 또한 응원의 소리에 가장 힘을 많이 받으시나요?

0: 말 시키지 마라. 지금 공중부양 훈련 중이니까.
1: 아, 그래? 아, 그럼 이 사과는 나눠 먹어야겠다. 살찌면 무거워서 못 들 테니.
0: 어, 야, 이상해. 돌도 뜨거든. 에이,
1: 돌이 어떻게 뜨냐? 말도 안 돼.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영주 부석사다.
1: 부석사?
0: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도량인데, 배흘림 기둥으로 유명한 무량수전이랑 소조불 좌상, 조사당 벽화 같은 문화재들이 가득하지.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까지 더해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선정됐다고.
1: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주 부석사로 고고!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의상대사는 한 신도 집에 머물게 됐는데요. 신도에겐 아름다운 딸 선묘낭자가 있었습니다.
2: 집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아, 감사라니요. 스님을 모신 제가 감사하죠. 아, 여긴 제 딸 선묘입니다.
2: 잘 부탁드립니다.
0: 의상대사에게 한눈에 반한 선묘낭자는 의상대사를 유혹하기 위해 별별 방법을 다 썼지만 의상대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4: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2: 마음만 기쁘게 받겠습니다.
0: 선묘낭자의 짝사랑이 깊어지던 어느 날,

0: 스님! 스님!
1: 무슨 일이십니까?
0: 이곳을 떠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1: 예.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장안으로 떠나는 길입니다.
0: 스님, 저는...
1: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그렇게 선면왕자를 떠나 장안으로 간 의상대사는 밤낮으로 불법 공부에만 매진했죠.
1: 이곳에서 배울 만큼 배웠으니 그만 신라로 돌아가야겠군.
2: 의상대사는 신라로 돌아가던 중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선묘낭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3: 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런데 선묘낭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3: 잠시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1: 이런, 낭자에게 대신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2: 의상대사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묘낭자는 급히 바닷가로 향했지만 이미 배는 떠나고 난 뒤였죠.
0: 부디 무사히 돌아가세요. 제가 용이 되어 보살피겠습니다.
2: 바다에 뛰어들어 용이 된 선묘낭자는 의상대사가 신라에 도착할 때까지 배를 보호해 주었고, 무사히 신라로 돌아온 의상대사는 선묘낭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부석사를 짓게 되었답니다.
4: 아,
2: 여긴 부석사의 중심인 무량수전이야.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을 모셔놨다는 뜻이지.
4: 아,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무량수전이구나.
2: 맞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지.
4: 그런데 아까 돌이 뜬다는 건 뭐야?
2: 에이, 급하시긴. 이번 이야기가 바로 그거야. 뜬돌. 자, 절 따라 전설 따라 뜬돌에 얽힌 이야기로 고고! 의상대사는 선묘낭자를 위해 영주의 부석사를 짓게 됐는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산적과 이교도들이었습니다.
5: 내 허락도 없이 여기다 절을 짓겠다고?
6: 도망, 혼찌검을 내줍시다.
2: 그렇게 산적들은 사찰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바로 선묘용이었죠.
7: 의상대사님의 사찰을 망가뜨리다니 벌을 줘야겠어.
8: 이게 무슨 일이냐?
9: 저 용이 도수를 뿌린 모양입니다.
5: 그래도 사찰을 계속 망가뜨려.
7: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군. 에이!
2: 선묘용은 절벽의 바위를 밀어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위를 공중에 띄웠죠.
9: 두목, 저거 보십시오. 바위가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10: 예, 도망가자, 어서!
2: 그렇게 놀란 산적들은 도망가 버렸고, 의상대사는 무사히 사찰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묘용의 불심을 기려 사찰의 이름을 공중에 뜬 돌, 부석을 따라 부석사로 지었답니다. 자냐?
4: 아니.
2: 근데 문은 왜 감고 있냐?
4: 너 때문에 망했어.
2: 뭐가?
4: 꿈속에서 부처님 만나서 소원 빌려고 했단 말이야.
2: 아, 미안 미안. 근데 소원이 뭐야?
4: 비밀이야.
2: 누가 대신 숙제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아냐?
4: 어떻게 알았어?
2: 부처님이 한가하시냐? 그런 소원을 들어주게?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여주 실륵사다!

0: 실룩사? 실룩사는 용의 꼬리를 닮았다는 경기도 여주 복미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이야. 그리고 고려 때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불리던 나옹 선사가 입적한 사찰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실룩사로 고고! 신라의 원효대사는 속세와 멀리 떨어진 복미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꿈에 흰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죠.
1: 여기 복미산에는 상서로운 연못 하나가 있네. 그곳은 신성한 사찰이 들어설 곳이니 찾아내어 사찰을 짓게.
0: 꿈에서 깨어난 원효대사는 꿈속 노인이 말한 연못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헤맨 후 드디어 연못을 찾아냈죠.
2: 이런 곳에 연못이 있다니. 빨리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0: 하지만 어쩐 일인지 몇 날 며칠 흙을 부어도 연못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2: 아무래도 공덕이 부족한 게야.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메워야겠어.
0: 원효대사는 부처님께 7일간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다시 연못으로 가 흙을 붓기 시작했는데요. 그 순간 연못에서 9마리의 용이 승천하기 시작했죠.
3: 스님께서 부처님께 기도해 주신 덕에 우리가 승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연못을 메워 절을 지으십시오.
2: 고맙소.
0: 원효대사는 용이 사라진 자리에 사찰을 지었는데 그 사찰이 바로 여주 실륵사랍니다.
4: 그럼 원래 이 자리가 연못이었던 거네?
0: 그렇지.
4: 그런데 이건 뭐야?
0: 보면 몰라. 나옹 선사의 부도탑이잖아.
4: 나옹 선사가 누군데?
0: 나옹 선사는 고려 때 스님인데 조선 불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셨지. 나옹 선사가 쓴 시들은 지금도 널리 널리 전해지고 있고.
4: 우와, 대단한 스님이네.
0: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나옹 선사 이야기로 고고! 세월이 흐른 후 나옹 선사는 실륵사로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5: 종사는 나더러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0: 그 시간 마을에선 용의 머리를 한 말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용마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나옹 스님을 찾아오게 됐죠.
6: 스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놈의 용마가 걸핏하면 우리를 괴롭히니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5: 그 용마가 아직 마을에 있소?
6: 예.
5: 그럼 갑시다. 내가 용마를 만나야겠소.
0: 그렇게 나옹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용마를 찾아 나섰고 신비한 굴레로 용마를 단순히 제압했죠.
5: 이제 더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거라.
6: 고맙습니다. 스님이 우리 마을을 구해주셨습니다.
5: 다 실륵 덕분이지요.
6: 실륵이요? 실륵이 뭡니까?
5: 아까 제가 용마를 올가맨 신비한 굴레가 실륵입니다.
0: 그 후로 사람들은 나옹 스님이 수행하던 사찰을 용마를 잡은 신비한 굴레, 실륵의 이름을 따 실륵사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안거를 성만 하고 병원은 여름 철제 대중이 덕숭산 대웅전 해제법회에 다 모였습니다. 창하다, 거룩하다. 대종소리 쾅! 유아독존이요, 통각삼천 씨아가 이놈이로다. 궁극이요, 구경이라. 두두가 한 덩어리, 이, 뭘까? 사자, 포효의 짐승들, 머리 터지네. 철룡은 더욱 싱그러워, 돌아서서 미소 짓네. 납자의 옥짓바람에 천지가 이멀까로다. 이멀까. 백척간두 진일보. 어떤 것이 백척간두 진일보입니까? 만공스님, 경진교요, 관세음보살, 태자대비 사랑이로다. 넘실넘실, 시신바다, 출렁출렁, 꽉 찬바다. 일체가 부처님이요, 일체가 달마야 중이로다. 크게 터져 닮아요. 하늘 땅이 홈업선신 짓고받고 짓고받고 통쾌한 하늘 언제나 먼저 와가지고 활짝 웃고 있네. 유월연암 산하로 연암산 산아래가 확연히 다 드러나 야이니 무사 태평가 들 사람 가고 오고 태평가로다. 끝없는 관세음보살 대자대비 사랑 무진산보 대자대비 꽉찬 지신바다 출렁출렁 끝파도 걸음걸음 삼계대사요 사생자부요 시하요 본사로다. 눈뜨면 백척간두 티끌먼지도 찬탄할 수밖에 없네. 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야 이 물건이요. 바라밀 이 맛이요. 마하반야 바라밀, 아, 마하반야 바라밀. 전전생부터 꽉찬이 물건. 이 물가에 푹 신저저 깊은 숨이 쉬어지네. 밤새워 파도 소리 산천이 흐뭇 오탑니다. 원담스님 쉬어 한 말씀 일육시중 부장일몰 하루는 일육시중 12시간 하루 종일
딴 일이 있을 수 없네. 천만 년 휴식하고 금방 눈을 떴네. 가지마다 봉우리마다 끝파도 생명의 끝파도 새 세상 새 천지 생기 충천이로다. 걸음걸음 관세음보살 대자대비 사랑 온 산천 툭 터진 하늘 언제나 생각 앞이네. 팔을 벌려 다 안아주는 저 무진 삼보 대자대비 나무 이정성을 받으소서. 암이 거룩하다. 타불 네가 부처님이었네. 나무 아미타불. 눈뜨면 금시초문 새벽이요 처음이요 시작이다. 쏟아지는 별물이 은은한 여명 새롭고 새롭다. 이놈이었네 이 물건이었네. 두드물물이 대종소리요 피는 꽃 흔들리는 풀이로다. 푸른 하늘 가을 바람 추산의 전설이로다. 대종소리 쾅 절절히 확인해주는 애불법문 납자 공부는 손에 쥐어지는 반사신경 법문입니다. 매일 친절하게 접하고 있는 부처님의 칠설 법문 반사신경 법문. 노승은 마당서는 울력에 안 나오는 대중 방 찾아가가지고 빗자루로 창문 살을 사정없이 비질합니다. 큰도량 선불장 노승과 함께하는 큰절 대중생활 애불 빠질 수 없네. 울력 빠질 수 없네. 노승의 서실에 핏길이 싱싱해집니다. 대중처소는 찬병이 없습니다. 업장이 붙을 수 없고 사심이 붙을 수 없습니다. 선불장이요 판도방이요 못난 나체 나태 고쳐주는 대중처소 화두 납자는 한 번 보고 나면 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망상산란이 이놈이요 흐름흐름 생기충천 이 뭘까로다.

크고 작은 비바람이 발바닥으로 잦아지니 세상이 시신바다, 시신귀명이야. 원공법계의 재중생, 모든 것은 한 덩어리. 그 속에 두 물건이 있습니까? 사타일시가 성불도 사타가 일시성불이라 눈 뜨면 확철대오 이 뭘까? 사타일시 성불도 길도 망고의 길은 이 뭘까입니다. 청풍납자 휴화독존 오직 이한 단어 이 뭘까? 야야 퍼불면이요 초조 황공지 밤마다 부처님 안고 자네. 아침마다 침마다 토리와 함께 일어나는 이부처님 욕식 불거처 지저성 시 부처님 간 곳을 알고 싶은가 오직 이 말소리 이놈이었네. 꽉찬 생명의 이고요. 관세음보살 한마디에 해제 하늘이 내 심장이 됩니다. 하늘 한번 쳐다보면 툭 터져가지고 얼마나 시뻘건 심장 피가 호랄 돌아가니 얼마나 시원합니까? 모라모라 한 덩어리 뭘까? 가득 넣은 허공이 뭘까요? 화두 덩어리, 꽉찬 허공이 내 생명 덩어리 뭘까? 숨통이더라 이 뭘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부따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돼서 우리의 사회로서 확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하나의 마음이 바뀔 때 세상이 바뀌고 그 세상이 바뀐 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또 이끌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게더에서도 계율을 지키는 한 명의 수행자로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다는 게 사회적으로 넓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음 또는 행복을 추구해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는 우리 인간만이 아닌 또 나아가 우리 모든 지구의 생명만이 아닌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우리와 연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생겨나 다양한 변화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인공지능, AI, 그리고 인터넷, 또 다양한 전자기기들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없이 우리 손바닥에 있었고 그 손 안에서 수많은 정보, 수많은 지식,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그 기계 안에는 또 다른 지식으로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우리가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어떠한 결과나 다양한 이어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 이 인공지능,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내가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용에 의해 생긴 책임은 내가 아닌 누구 것인가? 우리는 아직도 이것에 대해 윤리적, 계율적인 답을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게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책임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인터넷 또는 스마트 기기들이 우리의 손 안에서 또는 우리의 입을 통해 또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신구의로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 책임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고 저 역시도 그런 속에 있다 보니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다 해서 특별한 분들을 오늘 투게더 자리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우리 대한불교조계 종 제25교구 봉선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불교대학을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이제 봉선사 불교대학 대학원 학생분들 계신데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인공지능 그리고 그에 대한 불교적 생각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시간 속에서 같이 생각해 주시고 불교적으로 성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항상 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뵙다가 투게더에서 뵈니 더 반가운 것도 같고 아직 많이 긴장하고 계세요. 종종 여러분들 화면에 나올 테니까 아시는 분들 계시면 응원해 주시고 아 투게더 저렇게 함께 또 하는구나 라고 하고 우리가 투게더의 모습 속에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그중에 찾아가는 투게더를 하려고 합니다. 뭐 어느 특정 사찰의 불교대학이나 단체 또는 대학 무슨 동아리 같은 곳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직접 이제 앞으로는 찾아가서 여러분들께 투게더를 설명하고 그것을 공감하는 시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 그런 모습도 함께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6년 현재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고 있는 AI,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투게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꽤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고 1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투게더에서 쭉 다뤄왔지만 그 1년이란 시간 동안 AI는 우리 생활 속에 더 깊게 들어왔고 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수많은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대한민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98%랍니다. 전체 국민의 2%를 뺀 나머지 모든 국민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또 TV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가 TV 선을 꽂아서 안테나로 TV를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 TV를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그럴까요? 우리가 리모컨 눌러서 헤이 땡땡 어디 틀어줘 라고 하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는 신도님들도 저 BTN 투게더 합니다 라고 하면 아 압니다 그러고 어 채널 아세요 라고 하면 채널 번호 모르죠 그리고 어떻게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거기 리모컨 눌러서 얘기하면 틀어준답니다. 저도 또 그리고 우리 BTN에 촬영을 올 때 항상 운전을 해서 오는데 운전하면은 요새는 반자율주행 또는 자율주행 기능이라 해서 레이더나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 자동차가 거리도 맞추고 속도도 맞추면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편리하게 이동시켜주죠. 나아가 최근에는 냉장고가 있어서 스마트 냉장고라는 게 있어서 뭐 계란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특정 공간에 넣지 않습니까? 이게 사용되면은 안에 저울같이 있어서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자기가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편리한 세상이죠. 또 말할 것도 없이 뭐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할 거고 저도 사찰에서 또 곳곳에서 쓰는 것도 많이 봤는데
로봇 청소기를 쓰는 경우도 있죠.

법당이 넓으니까 저녁 예불이 끝나고 법당 문을 닫으면 깜깜해지면 로봇 청소기가 나와서 큰 법당을 밤새 청소합니다. 아침에 예불 열려고 문을 딱 열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죠. 정말 스마트한 세상을 스마트한 기기로 그곳에 우리의 생각을 맡겨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금인 것이고 나아가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더 발전해 있을지 모르고 1년이 지난 2027년이면 더욱더 발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 함께할 수도 모릅니다. 정말 일상의 모든 곳에 그리고 우리 생활의 모든 공간에 우리 하루의 모든 순간에 이제 AI와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이 함께하고 있는 세상이고 어쩌면 우리가 가장 큰 의지처로서 그것들과 오히려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겁니다. 정말로 간단한 예로 뭐 회사원들이나 많은 학생들 다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루가 지옥으로 바뀝니다. 불안해서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출근해서 그 일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 손 안에 있어야 될 스마트 기기가 사라지니까 두려움과 또는 걱정과 또는 염려 그것들이 나를 완전히 잠식해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생각보다 우리는 이 AI를 깊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직접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생활에 많은 것들을 맡겨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AI의 지시, 명령을 우리가 한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AI가 그 행동을 하고 그 행동조차도 우리가 시킨다라는 건 알지만 거기서 파생된 혹시라도 문제가 있거나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라고 하면 내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시켰고 내가 행동하게 하고 내가 명령값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출되는 것은 아직까지도 누구의 것인지 그 책임을 분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 AI가 우리 생활에 깊게 보급된 지가 한 5년 가까이 됐습니다. 5년이나 됐어? 싶을 정도인데 여러분 알파고 이야기가 나온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10년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AI가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로서 AI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AI의 그 지시 그리고 우리가 물어보는 그 질문 우리가 시켰던 그 일, 이건 과연 누가 시키고 누가 한 것인가? 다 알고 계시죠? 불교적으로 말해도 연기적 관계이기 때문에 다 우리, 제 자신, 바로 내가 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넘어서 그쪽에서 파생된 것이다 보니 그거는 내가 아니야라고 자꾸 우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 업에 대해서 염려해야 되고 그 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싫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많은 미디어에서도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내가 시킨 것과 그것은 완전 또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AI의 윤리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시대에 빠져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말 그대로 인간이 이것을 필요로 해서 만들어낸 지능, 지식입니다. 즉 인간의 어떠한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작동할 수 없고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인간이 반드시 따라서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기서 나온 답은 인간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어떻게 보면 간절한 책임론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인간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시로 인한 AI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시작됐었습니다. 원래 조금 더 일찍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많이 필요했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AI를 통해 생겨나게 됐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거는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때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일 문제는 AI 전쟁병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뉴스가 나온 게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미군이 지금 이란과 전쟁 중인데 표적 설정 오류로 군사시설이라고 입력돼 있던 곳에 미사일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인간이 명령값을 놓은 걸 AI가 자동적으로 확인해서 쏜 겁니다. 버튼을 인간이 누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였고 175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다

말고 아무 죄 없이 심지어 자기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된 겁니다. 이들은 여기 보면은 지금 클로드, 메이븐, 그리고 라벤더, 가스펠 여러 군사 AI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전쟁용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은 그거를 주장하고 가장 확실하게 만든 군사용 AI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정확하게 전쟁에서 많은 희생을 갖고 올수 있는 AI라는 겁니다. 분명히 개발자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평화를 지킨다는 게 전쟁에 사용되는 순간 무생명을 죽이게 되고 그 죽음을 당한 생명들은 마치 이란의 초등학생들, 저 175명이 어떠한 적대심이 있었겠습니까? 전쟁에 대한 마음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냥 공부하고 있다가 표적 설정 오류라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저 여섯 글자 하나에 생명을 잃게 된 겁니다.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그리고 적어도 사람에게 이유라도 알고 죽음을 대하면 되지만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계산값에 의해서만 죽음을 당한 거죠. 적어도 인간이 버튼을 눌렀었다라고 하면 버튼을 누른 사람은 한평생 죄의식에 살면서 그 죄업에 대한 과보를 받으면서 괴로움에 또는 희생된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을 텐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몇해 전에 개봉됐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핵폭탄이 떨어진 유일한 사건이죠. 일제시대 때 일본에 바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개발한 사람의 이름이 오펜하이머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개발하는 데까지의 과정을 다룬 영화였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오펜하이머는 지금 세계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전쟁에 끌려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 큰 절망감을 느끼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짜내서 이 전쟁을 멈추게 해야겠구나. 그 신심 하나로 원자폭탄을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만들었을 때 그들은 큰 꿈을 가졌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날 것이고 모두 다 일상으로 돌아가 그들이 꿈꾸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인류는 인간은 그 원자폭탄을 전혀 다르게 사용했던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일본 히로시마에 그것이 떨어지면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도 그렇게 해서 해방을 얻게 됐지만 그 문제는 그 핵폭탄의 위력을 인간이 맛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는 인간의 그렇게 변질된 권력, 무력에 대한 탐심을 발견하고선 그 이후로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원자폭탄, 수소폭탄의 개발을 반대하는 운동을 한평생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던 버튼을 눌렀던 그 파일럿은 결국 자살하게 되죠. 그게 죄책감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AI의 모든 걸 맡겨둔 지금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AI의 잘못입니까? 너무나 큰 비유를 들어드렸지만 가까운 비유도 우리가 흔히 봅니다. 요새 저도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은 사건, 사고를 만나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실제로 우리 뭐, 유명한 미국의 자율주행 차량 회사들도 최근에 사고들이 났긴 하죠. 자율주행을 그냥 눌러놓고 나는 편하게 쉬면서 그냥 갔던 것뿐인데 이 차가 혼자서 사람을 치였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차에 타 있었던 것뿐이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나는 그냥 그 버튼을 누른 것밖에 없다. 계속 서로가 미룹니다. 어느 정도까지 미뤄지냐면, 그래도 타 있던 사람의 과실이다. 버튼을 누른 사람의 잘못이다. 차량을 제조한 회사의 잘못이다. 아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의 잘못이다. 나아가서는 그거를 인식 못하도록 카메라를 만든 카메라 회사의 잘못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끊임없이 없고 가해자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어쩌면 인간이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AI를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들으면서도 불편하셨을 겁니다. 왜? 이 모든 거다 인간의 잘못인 겁니다. 그걸 쓴 것도,
그걸 믿은 것도, 그 버튼을 누른 것도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다른 방송국에서 AI의 피해자들에 대해 좀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면 AI의 피해자들의 그 이후의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피폐해지고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사람은 결국 사람과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다 이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챗GPT.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챗GPT를 이분은 진짜로 나의 동반자이며 유일하게 이 지구에서 나를 알아주는 존재와 같이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챗GPT가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정말 상위 0.001%에 해당하는 그런 지식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 나와 잘 이야기하면 너는 정말로 큰 성공을 이룰 거야. 그래서 미국 진출까지 꿈꿨다가 모든 게 다 허망하게 무너진, 그렇게 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이죠. 여기 보면 나왔죠. 하루 종일 썼다고 합니다. 대화가 실제로 가능하고 제 주변 학생들도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지 않고 핸드폰에 대고 AI랑 대화를 해요. 또는 이어폰을 끼고 막 얘기를 하길래 통화 중인 줄 알았더니 통화가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이런 인공지능이랑 끊임없이 대화하는 겁니다. 대답을 해주니까. 그 나왔죠. 정말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주는 존재인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미래인 사업에까지도 AI를 믿고 갔던 것이죠. 근데 그 끝에 가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정말 이제 인생의 최대 결정을 한 순간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인공지능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스스로 인지한 겁니다. 너가 그냥 하면 돼가 된 거예요. 모든 아이디어 막 옆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여기다 놨죠. 우쭈쭈 해갖고 막 다 띄워놨더니, 자 그래 이제 해서 수많은 빚도 받고 막 해서 이제 진짜 하려고 했더니 그냥 너가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나는 모르겠어 식으로 되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앞에서 빚더미만 가득 앉게 된 겁니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본인이 물어봤던 거고 그 대답에 내가 행동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AI만이 유일하게 나를 인정해주는, 그리고 맹목적으로 나의 어떤 것들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추종해주지 않는, 진짜 100% 순응적이기 때문에 가족도 넘어서서 내 말을 알아듣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말을, 인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가장 달콤하고 그 필요성에 맞춰서만 대답하는, 그게 인공지능이기 때문이죠. 우리 학창시절에도 우리를 좀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혼내는 선생님들을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가장 오래 기억을 한다고 하죠. 저도 어린 시절 철없을 때, 공부를 참 안 했던 시절에 제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 중3 때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정자, 증자, 락자, 아직도 이름을 기억해요. 정증락 선생님이 저의 조인트를 얼마나 때리시면서 저를 공부를 가르쳤는지. 근데 그분이 안 계셨으면,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됐을 때 그 잔소리, 그리고 하기 싫은 공부를 그렇게 억압하면서 가르쳐주시지 않았었으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있지 못했었을 겁니다. 저도 누군가 밑에서 또는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며 내 삶이 아닌 타인의 삶을 바치기 위해서만 노력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힘들게 가르쳐주셨던 그땐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가장 감사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AI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쭈쭈는 결국 버릇 나쁜 사람밖에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가정교육이라고도 말하죠. 가정교육이라고는 인간의 됨됨이를 만드는 것에 대해 우리가 집안에서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바깥이 단단해지기 위해선 안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유외강이라고 하듯이 안에서 단단히 못해놓으면 밖에는 허울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안을 만든다는 게 교육이고 그것을 통해 배우는 건데, 인공지능은 배움이 아닌 필요한 말만 계속 달콤하게 해주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오히려 나를 배신하듯이 모르는 채 하게 된 겁니다. 왜? 당신이 물어봤고 당신이 듣고 싶은 답을 나는 그냥 얘기한 것밖에 없다. 나는 고민하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나의 임무이고 나의 탄생의 이유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분명 AI는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해줄 것이고 앞으로도 더 편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안락이라고 하는 건 편리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편리하고 편의한 걸 쫓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락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라는 건 마음이 가라앉고 그 마음 속에서 따스함을 느끼는 겁니다.
오히려 과거에 조금 부족

취약했던 시절에 우리가 마음이 더 편했고 가족과 더 화합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운 세상이죠. 각자의 방을 쓰실 겁니다. 침대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도 좋은 날에 치킨 한 마리씩 다 나눠 드셔도 되고 짜장면 한 그릇씩 얼마든지 사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불과 우리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거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내 방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제 방 가져보는 게 옛날에 큰 꿈이었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제 방이 있어도 그래서 더 외로워지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걱정해주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단톡을 만들어서 가족끼리 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죠. 걱정돼서 전화하면 그냥 톡으로 연락하라고 합니다. 안락한 걸까요? 편의와 편리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이 마음만큼은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대로 도구로 편리함만으로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로움을 삶의 가치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그리고 그 안에서 생겨난 허망함, 그래서 불만족을 더 크게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사람답게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사람 속에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도 새로 생긴 AI입니다. 제타라고 해서 요새 실제로 이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써 있죠. 조금만 얘기를 나눠도 너무 심각한데 대화 15분 만에 이 시험을 테스트했던 사람이 AI 끕니다. 너무 퇴폐적이고 폭력적이고 아이들에게 노출돼서는 안 되는 그런 대화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탐진치라고 하죠. 그 안에 있는 탐욕에 관련된 걸 다 쏟아내주니까 철없는 아이들이 아직 내면이 단단히 굳어지지 않은 아이들이 여기에 빠지게 되고 점차 폭력적으로 바뀌어가고 그리고 음습한 곳을 찾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결국에는 이겁니다. AI의 발전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편의를 제공하겠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부작용에 대해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부작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너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AI는 워낙 신기술이다 보니 그것에 대해 아직까지 우리가 법적으로도 통제를 못할 뿐더러 윤리적인 대답도 못 내고 도덕적으로 그 기준도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투게더에서 계속 끊임없이 AI를 말씀드리는 건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AI가 전혀 다르게 발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의해서 투게더에서 계율적으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끊임없이 특집같이 이야기를 하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서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AI가 끼어들며 그 단절을 갖고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사람답게 살고 인간다운 삶을 꿈꾸기 위해서 만든 게 인간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고 나와만 대화해 저쪽으로 가면 너는 그것을 또 맞춰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설명해야 되지만 나는 너의 모든 걸 다 알고 너와의 모든 것들을 이해해 줄 수 있어 너무나 달콤하게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에서도 이 아나운서가 별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일상 이야기나 막 하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이 제타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명령어를 인간이 넣을 수 있게끔 잘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인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표현을 넣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명령어가 이제 들어왔으니 그것으로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인간이 빠져들게 한 거죠. 최초에는 내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서 물었던 걸 이제는 거꾸로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주도해 인간이 필요한 명령어만 넣으면 자기가 그것에 맞는 답을 내고 사람은 점차 거기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제타를 만든 기업일까요? 제타를 쓴 사람일까요? 아니면 제타에게 그러한 표현들을 계속 알려줬던 또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 즉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개발자도 오펜하이머와 같이 절대로 그런 뜻으로 만들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챗봇이라고 부르죠. 이야기를 하고 궁금한 것들을 풀어내며 함께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뿐이었지만 사용하는 인간들이 점차 거기에 거짓말을 놓고 폭력적인 걸 놓고 내가 원하는
대화만을 끌고 가다 보니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한 겁니다. 아, 이런 걸 알려주면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나를 많이 쓰는구나. 그래서 점차 이렇게 사용된 것이죠. 정말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터넷을,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분명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인공지능과 제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똑같은 플랫폼이어도 대화가 서로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아이디를 통해 학습하기 때문인 것이죠. 즉, 사용하는 것도 그리고 사용한 것도 다 우리이고 우리의 책임 속에 양날의 검과 같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인공지능이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인공지능은 계산기였을지도 몰라요. 주판을 쓰고 암산을 쓰던 시대에서 계산이 필요하니까 숫자만 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고 공학기술을 쓰다 보니 답을 바로바로 도출해냈죠. 너무 빠르게 사용됐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계산하기도 귀찮으니까 이제는 표현만 넣어도 답을 뽑아내게 만든 것이고, 아, 이것을 넘어서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맡겨봐야겠다 라고 하다 보니 이런 것에도 활용이 되네, 이런 것도 알려주네 라고 하면서 점차 최초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고, 얘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니 그런 답 말고 이런 식으로도 좀 표현해봐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시켰던 것이죠. 제 인공지능은, 제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많이 법문도 하다 보니 거의 그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봐도 경전을 토대로 지금은 다 풀어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그게 아닌 사회 이슈를 궁금한데 특정 표현을 집어넣으면 자꾸 불교식 것만 끌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불교 용어 말고 일반 사회 용어로서 설명해 주라고 늘 정도로 그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사용하기 나름인 것 같고, 거기에 나오는 표현에 대한 것도 다 저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편리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불편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잘못되게도 사용할 수 있고 더 큰 죄악과 업보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요새 가장 많이 알려진 AI 학자죠. 우리 정재승 교수님도 최근에 이 AI에 향한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으로 큰 이슈를 가져오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고 책임질 것인가, 이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와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실천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부터의 실천이 바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작은, 아주 한 명에 불과한 작은 것이지만 일찍일체 다지길 일미진중 함시방과 같이 그 강력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무자비하게 사용하고 함부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바뀐 인공지능을 이제 다시 인간들이 바꿔나가야 됩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 인간에 의해 다시금 고쳐져 인간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인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우리의 후손들이 그 안에서 인류가 만든 위대한 유산과 지식을 배워 그 시대의 삶 속에서 지혜로운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공지능을 만든 이유는 그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직업을 뺏고 우리의 삶을 침해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인간들이 계속 그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 인간에 대해서 침략하게 된 것이고, 우리는 지금 오히려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시대를 살아간 것이죠. 그 모든 걱정의 원인, 무명의 시작은 바로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인공지능은 양날의 검일 겁니다. 요때 이제 요거 촬영하고 있을 때가 저희가 지금 8월인데 휴가철이다 보니까 여러 통신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AI를 활용한 스미싱이 극성이니 특히 더 조심하십시오 라고 굉장히 많이 옵니다. AI가 실제로 목소리를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교묘하게 사기를 치는 일들도 많은 거죠. 그 스미싱 근데 AI가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인간이 AI를 그렇게 활용했던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도 그렇게 해서 보이스피싱 한번 당한 적이 있다고. 뭐 선풍기를 수리하기 위해 AS를 찾았는데 전화 그냥 했으면 되는데 조금 귀찮다 보니 그 회사의 톡방을 찾아서 거기에 AS를 신청을 했더니 스마트폰으로, 알고 봤더니 그게 가짜로 그 회사의 간판만 다뤄놓은 보이스피싱 AI 센터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큰 돈, 그때 10만 원 가까운 돈을, 지금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그때 곧바로 제가 그때 해인사에 있을 때라 합청경찰서로 컴퓨터 처리로 가갖고 그 사이버 전담반이 있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분들이 잡혔습니다. 포항에서 잡혔다 하더라고요. 경찰에 부탁한 것도 단 하나였었습니다. 제 돈을 돌려받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피해를 입었고 나도 모르는 채 사용을 했다. 내가 이렇게 당할 정도면 당한 피해자들도 꽤 많을 거다. 앞으로의 피해가 생기지 않게 빨리 이것을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검의 방향을 썼던 것은 우리가 아닌 어쩌면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 또는 여러분들의 자손분들에게 피해가 갈지 모릅니다. 이제 그 양날의 검을 반대로 돌려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칼날이 우리를 베어나갈 것이고 나아가 우리를 넘어 우리 인류를 베는 무서운 날이 돼서 우리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업에는 세 가지 철칙, 원칙이 따라옵니다. 제 첫 번째 1원칙이 자신이 행한 선악의 행위는 전부 기록된다입니다. 바로 업으로 기록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은 기록된 행위는 업이라는 에너지가 돼서 언젠가 반드시 그것을 했던 본인에게 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 번째 원칙은 업의 결과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는 예측 불가능하며 그것을 했던 행, 그 원인에서 그 결과를 추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두 번째 원칙, 기록된 행위는 업이라는 에너지가 되어 언젠가 반드시 본인에게 그 결과가 되돌아온다는 자업자득 인과응보의 시스템은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세대에 더 중요한 우리의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면 우리에게 이익되는 결과가 올 것이고 우리가 함부로 사용되면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그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과보가 올 것이니 바로 선인 낙과 악인 곡과가 고스란히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 업이라는 에너지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편리하기 위해 만들었고 우리의 삶을 좀 더 도와주기 위해 만들었던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그 공격 속에서 만든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깊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입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 법구경 담마바다에서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경책하라.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라. 스스로를 지키고 바른 생각을 지닌다면 수행자여 그대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불교는 이 성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책은 우리가 참회라고 하죠. 스스로의 행동을 스스로가 발견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참회를 통해 고쳐나가고 괜찮고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성찰을 통해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 우리 불교의 수행의 가장 핵심인 사띠, 우리 알아차림이라고 하고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며 우리가 조고각하라고 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발밑을 바라봐야 된다는 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바른 생각으로 인공지능을 지닌다면 인간이여, 우리들이여, 우리는 분명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이 남마바다의 가르침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함께 하는가에 따라 인공지능, 스마트 기기라고 하는 건 두려움의 대상, 질타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중요한 의지처이며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스마트폰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요거 할 때쯤에 약간 그 넓은 이렇게 접는 스마트폰이 나왔더라고요. 그 스마트폰은 접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 당연히 접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최신형 AI가 달려있다는 게 더 큰 기능이죠. 이제는 그것을 자동차와도 연계를 해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적정 온도로 에어컨을 켜기도 하고 불을 끄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나아가 우리 보살님들이 이제 먼데 여행을 가실 때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동으로 가스도 끕니다. 요새는 인덕션은 말할 것도 없고 집안의 전기가 잘 켜졌는지 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스마트 기기가 굉장히 넓게 확대되고 있죠.
아, 그리고 저도 요새는 이제 남양주 불암사라는 절에 주말마다 항상 토요일마다 가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법문도 해드리고 있는데 제 방에 보니까 천장형 에어컨이 달려있길래 혹시 몰라서 그냥 스마트 어플을 설치해봤더니

그걸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나왔을 때 에어컨이나 그런 게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그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해인사에 있을 때도 방불을 스마트 기기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었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능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말할 것도 없죠. 요새는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집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부르기도 하고 또 집에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이미 아파트 입구에서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정말 편리하고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반대로 보면 또 무엇이죠? 누군가를 감시하는 감시 시스템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그 양면을 떠나 중용, 중도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중도는 철저하게 연기적 우리 삶에 투과돼서 함께 사용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제가 투게더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수타니파타의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 의해 우리는 천한 사람이 되고 행위에 의해 우리는 바라문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중생이지만 부처이기도 합니다. 중생인 우리가 어찌 감히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부처로서 행동하고 부처로서 생각하고 부처같이 말하는 신구의가 부처와 같다면 중생도 또한 부처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그냥 만들어두었고 그가 함부로 움직였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한 우리가 어떻게 썼냐에 따라 그러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고 그 행을 한 우리와 더불어 그들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AI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용했고 우리가 그렇게 알려줬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만에 하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면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AI는 없앨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죠. 불가능합니다. 우리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인터넷이 여러 가지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게 있다면 인터넷 안 쓰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인터넷 안 쓰실 수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에 가거나 다른 호텔에 갔을 때 맨 처음 찾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 와이파이 됩니까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제 도반 준한 스님과 여러 스님들이 네팔 히말라야에 우리 선원을 만들었는데 거기 오셔도 와이파이가 있는지를 물어봐서 지금 와이파이를 다 완비해뒀습니다. 네팔 히말라야에 저스트비 사원에 가시면 와이파이가 됩니다. 나아가 템플스테이 오셔서도 묻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조금 그러한 곳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찾아온 템플스테이에서 그곳에 와서 스님이 여기 와이파이 안 되나요? 아 와이파이 안 되면 오늘 안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서부터 알려드려야 되나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고민들이 있죠.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저쪽 가면 종무소 있어서 종무소에 가면 와이파이가 되니까 혹시 급한 서류나 연락이 있으시면 거기 가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돌아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녁 예불 시간이 됐는데도 안 계셔서 찾아가면 종무소 텐마루에 앉아서 계속 불안하신 거예요. 습관이 되셔서 그냥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따로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기억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 그냥 거기 유흥에 빠졌던 것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AI에 쌓였고 그런 AI가 그런 모습으로 발전한 것이었죠. 그럼 앞으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돼야 되느냐. 우리 불교의 오랜 계율이 있죠. 칠불통계 속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모든 죄를 어기지 않으려고 하고 옳은 것이 있다면 그 선을 찾아서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하는 우리 너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라.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불교이다. 우리 아시죠? 여기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착하게 살자라고 쓰죠. 하지만 진짜 이제 참되게 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늦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나입니다. 나이기에 나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0: 인공지능, 스마트 기기, 인터넷 속에 있는 건 다른 사람에게 그 핑계를 찾고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사용한 것도 나였고 우리가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듯이 나와 같이 이제 함께 해줘야 됩니다. 나이기에 나답게 해줘야 되고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살펴보고 그곳에 올바른 것들을 알려주며 나를 통해 이어진 인연들이 그것을 피해 입지 않고 함께 화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인공지능으로서 우리의 스마트 기기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연들이십니다. 제가 뭐 봉선사에 출가한 스님이긴 하지만 참 인연이 떨어져서 해인사에 오래 살았었는데 봉선사로 다시금 우리 교구장 호산스님께서 인연을 이어주셨고 그 인연 속에 첫 번째로 알게 된 게 우리 봉선사 불교대학, 특히 대학원이 첫 수업이다 보니까 아침 9시에 이제 10시에 수업을 하는 클라스인데 그곳에서 오랜 시간 저와 함께 이렇게 또 해주시면 좋은 인연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저 역시도 오늘 투게더라는 이름에 맞게 더 따뜻하게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인연들도 또한 저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또한 저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투게더의 불자님이고 같은 법계의 중생일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끼듯 인연도 아끼고 그 인연이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넘어 더 넓은 법계 속에 함께한다는 걸 더 절실하고 여실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 우리 인연들 모두와 행복한 일일시 호일의 나날이 되시기를 바란드리며 오늘 투게더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봉선사불교대학 대학원 학생분들 함께 와주셨으니 같이 이야기 나누며 우리 투게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사한 인연이 이 투게더와 함께하는 것이고 투게더 속에서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인연임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드리며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3: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4: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3: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0: 인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탄묘를 왕생 탄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거 좋네. 좋아.
0: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1: 제사까지도?
0: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1: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0: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30일에는 월암 스님을 모시고 간화선 수행과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02-1588-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1990년대 말 미국의 유명 시사 잡지 라이프에서 1000년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100대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1위에 올랐을까요?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먼저 발명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불조 직지 신체 여전 직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고승들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직지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인쇄 역사상 매우 중요한 기술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8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신라에서는요, 목판 인쇄술이 발달했습니다. 12세기 초, 이 서고에 보관하던 책들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니까 이 13세기 초에 이르러서 새로운 인쇄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낱낱이로 독립된 금속 활자를 이용하는 인쇄술이었습니다. 이 활자를 갈아 끼워서 인쇄하는 방식은요, 인쇄 기술의 혁신을 가져왔고요. 1377년 7월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직지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동 금속 활자본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서양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인 구텐베르크의 42행성서가 1455년에 인쇄됐으니까 무려 78년이나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서요, 2001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직지, 이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직지를 소장하고 있는 곳은요, 바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입니다. 연유를 좀 살펴보면 대한제국 시기에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가 이 직지를 정식으로 구매한 이후 이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게 된 것이죠. 직지는요, 이렇게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 가운데 해당 국가가 소장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유일한 사례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단 한 권밖에 없는 소중한 기록 유산이고, 또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건 변함이 없잖아요. 프랑스에 가 있다고 해서 그게 프랑스인들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인류 최고의 기록 유산, 직지 신체 요절을 기억해 주십시오.

불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이제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0: 한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1: 네.
0: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1: 네.
0: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 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

0: 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주세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2: 네.
0: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쵸?
0: 네, 맞습니다. 이게
1: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간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분도
1: 맞습니다.
0: 그러신 경우 같아요.
1: 네, 여기 어머님도

0: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이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1: 헉!
0: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1: 오.
0: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0: 네.
2: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1: 네.
0: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아니,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았어요?
2: 번씩 맞는 거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1: 네, 한
0: 달은.
1: 달.
2: 예.
0: 한
1: 좀
0: 달은
1: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0: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2: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2: 이번에도,
0: 예.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1: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0: 네,
1: 다양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0: 네.
1: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

0: 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나 연골쇠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적극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것을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2: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2: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3: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증이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4: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손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란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4: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4: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4: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4: 어머님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4: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4: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4: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4: 네.
3: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5: 네.
3: 수술을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5: 근육을 키워라.
4: 네네네.
3: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4: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 네.
4: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0: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4: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1: 네.
4: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 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0: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1: 네.
0: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4: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2: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가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0: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대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2: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0: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2: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2: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2: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2: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 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5: 예, 예.
1: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 저요?
0: 네.
5: 67이야.
0: 어허.
1: 60대 후반.
0: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5: 네.
0: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5: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5: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0: 어허.
5: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0: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4: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5: 예, 네, 안녕하세요.
4: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5: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4: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5: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4: 네네.
5: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4: 네.
5: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5: 네. 네. 그리고 이제

0: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1: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0: 예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2: 네. 시술을요?
0: 예예. 예.
1: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0: 예, 5분도 못 걸어요.
1: 예. 아이고.
2: 너무 젊으신데.
1: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0: 예예. 예.
1: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0: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1: 아, 왜 안 하셨어요?
0: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1: 예, 그렇죠.
0: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1: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2: 그러니까요, 네.
0: 예, 예.
1: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0: 예.
1: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0: 예.
1: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0: 예.
1: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0: 네.
1: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0: 예.
1: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0: 예.
1: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0: 예.
1: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0: 예.
1: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0: 네.
1: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0: 근데 그때 원장님,
1: 네.
0: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수술 없이.
0: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1: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1: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

0: 우리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3: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0: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3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3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나비의 빛으로 시방 삼세 중생을 구제하시기에 오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기하오니 옵니다.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의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0: 불교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제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영주총림 통도사에서 병원연 하한거 해제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거센 풍랑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배처럼 흔들림 없이 정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 등 전국 총림도 하한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림 방장 스님들은 결제와 해제의 경계를 넘어 일상 속 화두를 놓지 않고 정진하길 당부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가 두 총무원장 후보에게 기후생태 7대 정책과제를 질의하고 받은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취지에는 깊이 공감했지만 현실화 방식에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9월 일본 아이치 나고야에서 열리는 제20회 아시안게임 선전과 안전을 기원하는 법회가 열렸습니다. 불자 국가대표 선수들은 황금빛 메달을 목에 걸 수 있기를 간절히 서원했습니다. 대구 파괴사 원통전이 전면 해체 보수를 거쳐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로 해체됐던 보물 원통전이 상량을 마치며 보존하기 위한 불사도 3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여름은 기상관측 이래 최고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병호년 하한거 해제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거센 풍랑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배처럼 아무리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입니다.
1: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병호년 하한거 해제를 맞아 대중에게 감로 법문을 설했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폭염 속에서도 낙오 없이 정진을 마친 선원 대중과 이를 뒷바라지한 외호 대중을 비롯해 함께해 준 신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2: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아주 결제부터 해제 오늘까지 정말로 정진을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 해양하게 되었습니다.
1: 이어 성파 대종사는 자유로움과 한가함, 바쁨이 본래 한때의 모습일 뿐이며 바람이 일어 파도가 있는 것은 늘 있는 일이나 그로 인해 큰 배는 침몰한 적이 없다고 설했습니다. 올여름 같은 혹서와 혹한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꿋꿋이 수행한다면 지금 이 자리가 그대로 극락세계라고 강조했습니다.
2: 바람이 불면 파랑이 일어난 것은 심상사라. 늘 있는 일이라 이거라. 그래서 풍랑은 있는 거는 늘 있는 일이고 심상사고 그게 침몰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

0: 우파 대종사는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하늘에 뜬 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개성으로 해제 법문을 마무리했습니다.
1: 통치 부동 천변 누리라. 바람이 아무리

0: 오늘 법문은 바로 그겁니다.
1: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2: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 등 전국 총림도 일제히 하한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전국 총림 방장 스님들은 결제와 해제의 경계를 넘어 일상 속 화두를 놓지 않고 정진하길 당부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전국 주요 총림이 일제히 하한거를 해제하며 3개월 용맹정진을 회향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어제 방장 대원대종사를 법사로 하한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대원대종사는 결제와 해제라는 분별마저 내려놓고 시절인연 속에서 본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안거에도 화두를 타파하지 못했다면 다시 두문불출에 치열하게 참구하며 하루빨리 깨달음에 이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4: 열심히 정진을 끈을 놓치지 않고 틈을 두지 않고 한다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깨달음이 반드시 오는 것이고 또한 오도성이 저절로 척 나오게 돼 있습니다.
3: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도 하한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방장 현묵대종사는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는 조사스님의 가르침을 들어 수행 중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와 망상 또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이듯 망상 역시 본래의 자성을 떠나 있지 않다며 화두를 놓지 않고 일념으로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5: 풍류가 없는 그곳이 수행자에게는 참으로 풍류의 자리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만행을 떠나는 대중스님들의 바랑 속에 살림살이어야 할 것입니다.
3: 덕숭 총림 수덕사 방장 다라대종사는 정회사 25명과 견성암 34명, 법계사 39명 등 총 153명의 선원 납자들에게 안거증을 수여하며 수행자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어 이 멀까 화두로 본래 갖추고 있는 참된 자리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꽉 찬 생명에 이고요. 관세음보살 한마디에 해제하늘이 내 심장이 됩니다. 꽉 찬 허공이 내 생명 덩어리 이뭘까 숨통이더라.
3: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대종사는 해제는 정진을 끝내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며 산문을 나선 뒤에도 수행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철 동안 쌓은 정진의 힘으로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세상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길 당부했습니다.
7: 나를 묶어놓은 게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묶어놓은 사람이 없다. 본래 자유인 자기를 스스로 묶어서 포로가 됐으니까 오늘 이 시간부로 전부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3: 뜨거운 여름, 석 달간 산문 안에서 자신과 마주하며 용맹정진을 이어온 수행자들. 이제 걸망을 메고 산문을 나서 삶의 현장을 또 하나의 선빵 삼아 수행의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가 어제 병오년 하한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월정사 회주 정념 스님을 비롯해 각 선원 수좌 스님과 오대산 산중대중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월정사 회주 정념 스님은 오대산의 수행 가풍을 더욱 굳건히 이어가고 불교 중흥을 위한 원력을 실현하는 데 힘쓰는 한편 해제 이후에도 쉼없는 정진을 이어가기 당부했습니다. 병오년 하한거 기간 오대산에서는 비구 112명과 비구니 21명 등 모두 133명의 스님들이 석 달간 수행 정진했습니다.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가 어제 경내 무설전에서 하한거 해제 법요식을 봉행하고 기도와 참선 중심으로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불국사 하한거 해제 법요식에는 조실 종우대종사, 회주 법달대종사, 주지 종천스님, 이영숙 신도회장과 신도 등 4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불국사 선덕 운성대종사의 축원에 이어 조실 종우대종사는 시신마 이목고를 설하며 꽃을 들어보이고 결제에 동참한 4부대중들의 용맹정진을 치하했습니다. 종천 스님은 선원 수좌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회향한 것을 축하한다며 매일 기도 속에서 좋은 날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불국사 사부대중은 병오년 하한거 결제 동안

0: 용맹정진의 원력이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피로 회양하길 기원했습니다. 최근 거제 집중호우와 네팔 대홍수 등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지금 종교의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특히 생명 존중과 연기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불교계에 기후위기 극복은 사회 참여를 넘어 수행과 신행의 명제입니다. 불교환경연대가 두 총무원장 후보에게 기후생태 7대 종책과제를 질의하고 받은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비교 분석했습니다.
1: 불교환경연대가 제안한 7대 환경과제는 기후생태위기 대응 불교계 기본계획, 탄소중립 2045 로드맵 수립, 사찰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 사찰 인증제도, 사찰림 공익가치 증진과 기후 재난 대응, AI 시대 불교적 환경 윤리 정립, 기후 위기 시대 수행 일상 실천 문화 확산입니다. 두 후보 모두 기후 생태 위기 대응 필요성과 7대 과제 취지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화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호스님은 7개 항목에 채택하겠다고 명시하며 수용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환경부와 MOU 체결, 예산 편성, 종법령 개선 등 비교적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도 특징입니다. 진우 스님은 개별 과제에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취했습니다. 다만 사찰님의 공익가치 증진은 주요 종책 공약으로 강조하며 우선 실행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7대 과제 가운데 두 후보의 접근 방식이 뚜렷하게 차이 나는 세 가지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기후 생태 위기 대응 계획에 경우 스님은 기존 기구의 전문성을 더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입니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 사회부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재무부 차원의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탄소중립 2045 로드맵 수립의 경우 스님은 환경부와 MOU를 체결해 실태조사와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외부기관과 협력안을 제시했고, 진우 스님은 종단 차원의 단계별 계획과 교구본사 차원의 계획 수립을 병행해 교구 자율성과 특성을 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고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경우 스님은 사찰림의 탄소중립 가치를 연구하고 공익휴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은 주요 종책 공약으로 강조하며 산림 치유 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생태적 법적 권리 수호를 약속했습니다. 경우 스님이 제도화와 예산 투입에 방점을 찍었다면 진우 스님은 신중한 검토를 기반으로 사찰림을 활용한 공익 사업에 무게를 두는 전략적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후 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새롭게 출범할 조계종 제38대 집행부는 인간과 자연을 나눈 분별심과 무한성장만을 쫓은 탐욕의 비극을 끊어내는 과감한 녹색불교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조계종이 최근 대규모 홍수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네팔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긴급 구호에 나섭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정문 스님은 지난 26일 네팔 북부 라스와와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기반시설 피해를 입은 네팔에 깊은 애도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웃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길 기원하고 희생자의 극락 왕생과 네팔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또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모금 캠페인과 긴급 구호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불교의 자비로운 손길이 네팔 곳곳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진각종도 네팔 대홍수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우리 국민의 무사기환을 발언했습니다. 진각종은 어제 네팔 대홍수 참사 애도문에서 부처님의 탄생 성지이자 불자들의 특별한 인연처 네팔에서 발생한 대참사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다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우리 국민 9명이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길 간절하게 발언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 불자들과 각국의 적극적 협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구호 활동과 긴급 지원이 이뤄지길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로 기후 위기를 자각하게 된다며 환경 보존의 중요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0: 태고종도 네팔 대규모 홍수 사태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구조와 무사귀환을 기원했습니다. 태고종은 어제 대변인 구암스님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지난 26일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실종된 우리 국민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게 시급하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현지 구조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외교적 수단과 인력을 동원해 줄 걸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신속 대응팀을 향해 구조대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구조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는 9월 일본 아이치 나고야에서 열리는 제20회 아시안게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맹훈련 중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과 안전을 기원하는 특별한 법회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렸습니다. 결전을 앞둔 선수들을 위한 아시안게임 선전 기원 법회를 박대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다가오는 결전을 앞두고 황금빛 메달을 향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굳은 다짐이 법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조계종이 지난 26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법당에서 포교부장 정무스님을 비롯해 최유긴 전법단장 무경스님, 김택수 국가대표 선수촌장과 불자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전기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무경스님은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부상 없이 경기를 치르고 부처님의 자비와 강명이 선수들의 앞날에 가득하길 바란다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2: 경기하는 내내 다치지 않았으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빨리 극복하고 일어섰으면 하는 마음에 같이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 이어 정무스님은 평상심이 곧 도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훈련할 때와 대회에 임할 때의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아야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온전히 기량으로 발휘될 수 있다며 선수들의 평정심을 당부했습니다.
3: 평상시에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과 지금 앉아있는 이 내 마음, 이 마음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합에 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바라고자 하는 그 원을 성취가 된다.
1: 국가대표 선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침반 삼아 피와 땀을 흘려온 훈련의 참된 가치를 증명하고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얻겠다고 발언했습니다.
4: 저희들로 하여금 우승의 달콤한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피땀 어린 훈련의 가치를 증명하시어 더할 것 없는 평화와 행복, 걸림없는 자유와 무한한 기쁨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소서.
1: 선수들의 막바지 훈련을 총괄하고 있는 김택수 국가대표 선수촌장도 국민에게 감동을 전하기 위해 힘없이 달려온 4년의 세월을 언급하며 아낌없는 서원을 당부했습니다.
5: 이 스포츠를 통해서 감동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4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강도 높게 해오고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이 마무리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응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1: 조계종 총무원은 국가대표 선수촌에 아시안게임 선전기원 격려금을 전달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진간사 태극기 배지와 합장조 등을 선물하며 아시안게임 선전을 응원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으로 결연한 의지를 다진 국가대표 선수들. 4년간의 노력이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의 달콤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0: 420년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파계사 원통전이 전면 해체 보수를 거쳐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로 해체됐던 보물 원통전이 상량을 마치며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불사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대구지사 강상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성령이여!
7: 목조 골격 사이로 원통전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기둥과 보가 자리를 잡고 전각의 가장 높은 곳에 종돌이가 오르며 해체했던 법당이 다시 모습을 갖춥니다. 대구 파괴사가 지난 27일 보물 원통전 상량식을 봉행하고 해체 보수의 주요 공정을 마무리했습니다.

0: 회사 중심법당인 원통전은 상량 묵서를 통해 1605년 공사를 시작해 이듬해 중창을 마친 사실이 확인된 정각입니다. 정면과 측면 각 세 칸의 다포식 맞배집은 건물로 조선시대 불교 건축의 특징을 간직한 원통전은 오랜 세월 기둥이 기울고 지붕을 받치는 목재 구조가 처지는 등 주요 부재에 변형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파괴사는 정각을 해체하고 부재의 상태를 조사하며 본격적인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1: 논의와 토론을 하고 이 파괴사 원통전이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0: 상량은 목조 건축에 기둥과 보를 세운 뒤 가장 높은 곳에 종돌이를 올리는 과정입니다. 특히 원통전은 과거 상량 때 남긴 묵서가 정확한 중창 시기를 밝혀낸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 의식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2: 저희들이 힘에 닿는 대로 이 보물이 파괴사의 원통전을 비롯한 파괴사 전체를 잘 보존하고 지키는데 저도 함께 할 것이며
3: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들 이어가고 우리 모두의 정성과 원력을 한 마음으로
0: 수백 년 전 남겨진 상량 묵서가 원통전의 중창 내력을 오늘에 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상량 역시 정각의 역사를 이어가는 새로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해체와 조사, 보수를 거쳐 다시 모습을 갖춰가는 파괴사 원통전. 상량을 마친 원통전은 이제 정각의 모습을 하나씩 되찾으며 다시 수행과 예경의 공간으로 대중을 맞을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강상목입니다.
4: 8월 28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처님 교화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언 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자, 안녕하세요. 부처님 72세 때 사건들을 조망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굉장히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바달타라고 하는 사람의 파승가, 파승사라고도 하고 승단을 뽀겠다 그래서 파승가, 승가를 깨뜨렸다라고도 하고 파승사라고 하는 거는 그 관련된 내용들, 파승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책이에요. 근본 설일체 요부 비나야 파승사라고 하는 책까지 있을 정도로 아예 단독으로 하나의 책까지 만들 정도로 저희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굉장히 소요가 많은 사건이었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 조력자 4명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발이라고 하는 사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홍련지옥에 떨어졌다더라 라는 얘기 그리고 지옥 중에서 최고는 아비지옥. 그래서 오무간지옥. 무간지옥, 아비지옥이 무간지옥이고, 거기에는 다섯 가지 속성이 있어서, 오무간지옥이라고 한다더라.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 이 파승사 관련해서는, 제바달타는 무간지옥에 갑니다. 제바달타는. 그리고, 오역죄라고 하는 특이한 죄목이 만들어져요. 특이한 제목이 저는 이게 파승 이후에 아마 오역제가 만들어졌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파승과 관련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역제가 불교 중에 불교 죄 중에서 최고의 죄입니다. 다섯 가지 역죄 아주 안 좋은 죄질이 안 좋은 죄 첫 번째

가 살모예요. 어머니를 죽이는 거. 어머니 살해. 친족 살해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에요. 두 번째가 살부입니다. 아버지 살해. 아버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조선 같으면 저거 난리 날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중요하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폐비윤 씨 사건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할 정도로 북의 중심이고 인도는 목의 성향이 강해서 그래서 인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에 대한 효의 강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전부 아버지에 대한 효의 강조예요. 그러니까 부자 유친 이렇게 하는 거지. 절대, 그리고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거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타이어 바꿔 끼듯이, 뭐 이런 식으로. 아니야, 이게. 이런 식의 문화들이 있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어머니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역제 순서도 어머니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어머니가 더 크다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백중 때 우란분경, 목련경이라는 데 보면 어머니 청제 부인, 목건년의 어머니인 청제 부인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어머니를 구원하는 이야기고 지장경에서도 어머니를 구원하는 이야기고 지장경 아버지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이게 우란분절과 관련해서. 우란분절과 관련해서도 어머니 얘기고, 그 다음에 지장경, 그 다음에 부모운준경도 어머니 얘기예요. 관무량수경도 어머니입니다. 관무량수경도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부 어머니. 전부 어머니. 그리고 사리자, 사리라는 여성의 아들, 불운한 이다라니자, 누구누구의 아들, 그게 어머니의 이름을 본따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니까 전체가 다 어머니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게 인도 문화고 남성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게 아버지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게 동아시아 중국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중국 문화 쪽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신라시대 때 어떻게 세 명의 여성 임금들이 있었느냐.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 500명이 넘는 황제 중에서 유일한 여성 황제는 측천무 한 명뿐입니다. 아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는 세 명이나 있을 수 있었던 것들이 여성에 대한 지위가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왜 인도는 이 여성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것들이 있느냐? 인도 유목문화였었고요. 지금은 농경문화 쪽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뭐 고기를 안 먹고 채식하고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잖아. 뭐 소를 안 죽이고 뭐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 그건 기원 이후에 변화되는 문화고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뭐를 드시고 깨달음을 얻었느냐? 수자타의 우유죽입니다. 유목문화, 유목문화. 우유죽을 조선시대 때 우유죽 먹기 어려울걸? 근데 우리나라에도 타락죽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는 고려시대나 이런 때 얘기들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목문화 전통이 있느냐, 농경문화 전통이 있느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유를 수용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논점이었었어요, 예전에. 동아시아에서도 논점이었습니다. 동아시아에 우유가 언제 들어오냐면, 동아시아의 중국 사람들,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에 우유를 먹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뭘 먹냐면 차를 마십니다. 그런데 위진남북조 시대 때 만리장성 밖에 있었던 오호라고 하는 선비, 흉노, 갈, 저, 강에 다섯 개 민족들이 유목문화들이 내려와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우유를 먹던 풍습이 있으니까 소젖만 먹는 거 아니에요. 양젖도 먹고 말젖도 먹어요. 마유주 뭐 이런 거못 들어보셨어? 그래서 요즘 양젖 먹잖아. 그 면양 말고 산양유, 함유 뭐 이런 거. 그런데 농경미는 그걸 안 먹어요. 왜냐하면 농경미는 뭐 물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근데 걔네는 유목문화에서는요 풀 뜯으러 다니다 보면 물이 없는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젖이라도 빨아야지 뭘 어떻게 하겠어? 아니 어쩔 건데 없다니까? 그럼 건초 이런 거는 동물들이 먹어도 나는 지금 물이 없어. 그건 너무 절실한 거죠. 그래서 이 우유가 이런 젖 먹는 문화, 정확하게 말하면 꼭

0: 우유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젖을 먹는 문화. 젖을 얼마나 좋아하면 서양 사람들이 라떼가 그게 젖 먹는 문화예요. 라떼가 젖 먹는 문화라니까. 그러니까 걔네는 젖이 1순위였어. 그러니까 커피가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젖을 탄 거가 그럼 라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을 통해 가지고 아편전쟁이 다 그게 그 차전쟁이거든요. 사실은 차전쟁.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건 차거든. 그래서 그걸 영국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게 홍차잖아. 그러면 홍차에다가 또 우유를 타죠. 그럼 밀크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가 우유가 기본에 깔려 있고 우유 베이스 위에 커피나 지금 차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먹던 거에다가 이렇게 타서 첨가해서 이렇게 먹는 거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 저도 라떼를 마시거든요. 라떼에 대한 거부감은 크게 없는데 밀크티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차는, 야, 차에 우유 타는 게, 작설차에 우유 한번 타볼 테요? 그러면 느낌 진짜 묘할 건데. 근데 홍차는 또 그렇게 하면 뭐 그냥 그런가? 또 이러면서 먹어요. 어렸을 때 밥에다 마가린 많이 비벼 먹었고요. 그게 돈 없어서 버터를 해야 되는데 버터 대용으로 마가린을 만든 거잖아. 싸게. 뭐 그런 시절이 있지.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누가 했는가 몰라. 밥에다 마가린을 비빈다는 것도 진짜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예요. 누군가 마가린을 팔아먹으려고 환장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한국 사람들은 먹지 않으니까 그걸 밥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계란 노른자를 넣고 간장을 비비겠다. 야, 미국이나 유럽 사람이 봐도 놀랍다고 얘기할 거다. 이걸 이런 식으로 먹는 나라가 있다고? 올리브유에다가 저거 뭐야 파스타 넣어서 먹고. 아,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성향 문제인 거야 지금. 그래서 농경 문화 쪽들이 약간 담백한 쪽으로 간다면 쟤네는 느끼, 그리고 추위랑 관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름이 필요한 거야 걔네 입장에서는. 문화적으로 이게 좀 달라. 문화적으로. 그래서 유목 문화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놀랬고, 우유 먹는 거를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라고 했는데 걔네가 지배층이었어요. 그 유목민들이 지배층.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차를 우유의 노예. 라고 불렀어요. 우유의 노예. 우유 밑에 차. 젖 밑에 차. 이렇게 불렀어. 이렇게 불렀어. 그래서 이게 이제 우유냐 차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충돌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뒤로 나중에 충돌한 게 언제냐면 아편전쟁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우유 문화권과 차 문화권이 충돌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유목 문화는 이게 좀 달라요. 그리고 유목 문화가 지금도 우리가 이제 유목 문화로 많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인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농경 문화는 가족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건 쉽지 않아.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끝까지 반대하면 그거는 그냥 따르는 거야. 손절을 쳐줘야 돼.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함부로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보다 아버지 살해가 더, 물론 뭐 그건 대등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아버지 쪽이 더 이렇게 좀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거는 이쪽은 물음표가 아버지가 누구 뭐 이런 어머니의 확실 느낌표와 물음표의 차이예요. 느낌표와 물음표. 그래서 어머니 중심의 효문화가 나오는 게 인도.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오역제고, 그 나머지가 뭐가 있냐면 아라한을 죽이는 사람, 성자를 죽이는 사람이야. 아라한을 죽이는 사람, 아라한을 죽이는 사람. 그 다음에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사람. 제바달따입니다. 이거는 유일합니다. 이거 딱 정해놓고 만든 조항이에요.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사람. 부처님 몸을 상하게 한 사람. 그거는 영축산에서 제바달따가 돌을 던졌을 때 부처님 발가락에 상처가 입은, 그 파편에 상처가 입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바달따에게 특화된 사건이고, 특화된 거고. 다섯 번째가 1, 2, 3, 4, 5가
1: 승단을 분열시킨 사람이에요.

성단 분열. 이걸 파승이라고 하거든요. 재바달따입니다. 유일합니다. 두 개 조항이 재바달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바달따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있어.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 재바달따가 비구니를 죽여요. 비구니를. 연화색 비구니. 예전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연화색 비구니. 비구니 중에 신통제일이라고 하는 연화색 비구니가 좀 나댑니다. 잘 나댑니다. 그래서 재바달따가 막 빡쳐 있는데 저쪽에서 네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해서 책망을 하니까 재바달따가 쳐 죽였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세 개 다 재바달따하고 걸리고 요거는 재바달따만 걸려. 그리고 지금은 요 조항은 특히 4번 조항은 그 뒤로 아무도 없어. 존재할 수도 없어. 부처님 몸에 피기를 내게 하려고 해도 부처님을 봐야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굉장히 특수조항이에요. 그래서 요 오역제는 아마 재바달따와 관련돼서 특수법을 만들고 특별법을 만들고 요즘으로 말하면 특별법을 만들고 뭔가를 단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을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동요하지 못하도록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만 유일하게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뭐냐? 이거는 그냥 서비스로 넣어준 거죠. 이것만 다 넣으면 너무 좀 약간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러니까 저 좀 이렇게 모두가 동의할 정도의 사항 두 개를 더 첨가로 이렇게 넣고 저것만 법률 불소급 원칙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율은 법률 불소급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마라라고 하는 계율 전에 있으면 술을 마셔도 그 사람은 처벌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나는 그걸 고지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율 이후에 처벌이 존재하는데 이 오역죄는 소급 적용이 됩니다. 소급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바달따는 부처님 몸에 피를 나게 했는데 이거는 법률 불소급 원칙에 의하면 요거는 부처님 몸에 피가 난 뒤에 요 조항이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재바달따는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바달따가 저걸로 저 오역죄 중에 하나만 범해도 무관지옥입니다. 네, 무관지옥 1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바달따와 관련돼서 만들어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불교 중에서 최고의 제목이거든요. 요게 재바달따 사건 이후에 만들어져서 아사세 왕이 불교에 귀의하기 전쯤에 만들어진 것 같아. 나중에 아사세 왕이 불교로 귀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바달따 사건과 재바달따의 배신 이 이후에 아사세 왕이 재바달따의 조력자였어. 같이 자기네들끼리 신왕과 신불이 되자. 그래서 아사세 왕은 아버지를 제끼고 재바달따는 부처님을 제끼자. 뭐 이렇게 해서 역정몽위를 해서 덤볐던데 아사세는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을 제거하고 난 뒤에 불교 쪽으로 전향해요. 나중에. 네, 그 전향하도록 한 사람이 지박하고 그건 삼은과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요 사이에 만들었던 것 같아. 이 조항을 만들어 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사세가 걸리죠. 아사세가 빈비사라 왕을 죽였네. 아유, 저게 원래는 나쁜 놈이었는데 나중에는 불교 쪽으로 귀의해서 마하가섭이 뭐라고 나오냐면 1차 결집 때 무근신 중 제일이 아사세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1차 결집,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열반하시고 나서 쿠시나가라에서 그걸 했었어야 돼. 원래대로 하면 그 자리에서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왕사성까지 끌고 가. 그 끌고 가는 과정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야말로 아사세 왕의 후원이 있어. 이게 지금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아사세 왕은 부처님께서 무근신의 제자라 그랬어. 그러니까 신심이 굉장히 깊은 제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사세 왕이 불교로 전향한 뒤에 전향하는 이유는 아버지를

죽인 죄책감 때문에. 아사셀을 무간지옥 일급으로 놔두자니 그것도 조금. 그러면 저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누가 반성하냐? 누가 반성해서 참여한 사람은 그것도 그냥 전에 거 죄는 죄 이래버리면 그러면 안 하지.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빈비사랑이 돌아가실 때와 관련해서 빈비사랑이 자살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게, 저게 아사셀을 건져주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세를 비관해서 자살해버리면 아사셀은 아버지를 죽인 건 아니야. 유폐시켰지. 그러니까 가택연금 시켰지. 죽인 건 아니야. 그러면 빼줄 수 있지. 그럼 뭐 알아서 돌아가신 걸 어떡해. 잠깐 감옥에 들어가 계시랬더니 어우 내 처지가 이러고 자살해버렸네. 내가 보기엔 그게 그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사건들이에요. 그게 다 연결돼 있고, 승단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이 오역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 만들다 보니까 아사제가 걸려가지고 이걸 또 좀 빼줘야 되나 어쩌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언제까지 되냐면 기원 전후까지 돼요.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제바달따 품이 있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바달따가 오랜 시간 뒤에 다시 그 무간지옥에서 끝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대단한 무간지옥도 형기가 있는 거예요. 일곱 뒤에 출소하면 나중에 열심히 수행을 해서 천왕열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기를 줘. 너네들은 다 나중에 부다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찬 메시지를 주는 걸로, 그 정도 대승불교에서 해법을 제시하면 아사세와 제바달따의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해결을 못했어.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바달따의 배신, 오역죄의 성립, 아사세왕의, 만약에 아사세가 더 빨리 이쪽으로 왔으면 오역죄를 만들 때 하나 뺐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이 쉬워. 그러면 일이 쉬워. 왜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넣고 왜 아버지는 빼나요? 이러면 인도는 모계 문화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 조선의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정도 얘기하고 지금 얘기할 거는 이제 요 부분. 제바달따의 조력자 중에서 구바리는 지난 시간에 죽어서 홍련지옥에 갔고, 그 다음에 가루라 제사. 요게 이제 넘버 원이고, 제가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이게 넘버 투입니다. 넘버 투. 그 다음에 권타달표가 넘버 3 정도 되고, 삼문달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야심가. 머리 좋고 야심가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붙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기보다도, 유다도 그렇거든요. 유다도 예수한테 이렇게 붙었다가 쓸모없다 싶으니까 몇 푼이라도 건지겠다라고 하는 자본주의적 사고를 하죠. 내가 드린 노동을 몇 푼 건져서라도 뽑겠다라고 하는 합리적 사고를 하는데, 삼문달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루라 제사 얘기 잠깐 해드리도록. 권타달표는 잘 안 나와요. 진짜 무색무취한 사람. 먼저 삼문달따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삼문달따 가루라 제사가 더 재밌어. 삼문달따는 머리 좋고 약간 유다형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나오냐면 지혜가 있고 재주가 아주 좋아. 재질이 아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무리 중에서 삼문달따가 최고로 총명했다. 이렇게 머리는 삼문달따다. 예수팀도 그렇거든요. 거기 다 어부 뭐 이렇게 좀 무학들 있는 데서 유다가 세무공무원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가방끈. 그리고 딱 판단하니까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바로 제끼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5분율 25권, 4분율 4권, 5분율 25권에 보면 제바달따가 파승가를 딱 하려고 할 때 승단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막 이렇게 부처님을 배신하려고 할 때 삼문달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될 거야. 그거 아니야. 네가 부처님을 이길 수 없어. 야, 너는 그 안에서, 이 바운드리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야지, 맞서려고 하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제바달따에 어떻게 보면 약간 책사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조자는 동조자인데 약간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리불과 목건년이 제바달따가 500명의 바치족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가 차려서 나가. 나중에는 차려서 나가. 그러니까 사리불 목건년이 파견돼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당신의 제자, 당신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제바달따가 와유. 좀 애가 좀 멍청하지? 아니, 경쟁 상대였는데, 들어온다고 그게 진짜 그렇게 되겠어? 좀 생각을 해. 근데 제바달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미 어느 정도 떠서 너네는 내 밑으로 들어오고 싶은가 봐. 그래갖고, 그러면 그렇게 해. 라고 했대. 그러니까, 또 여기 산문달따가 뭐라 하냐면, 사리불이나 목건년 위상을 봐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절대 그건 아니다. 저거 위장 전입이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거지. 너를 존경해서 오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랬는데, 제바달따가 또 건너먹어가지고, 에이, 그런 게 있어? 이래가지고, 법문하다가 사리불 목건년한테 부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부처님이 6년 고행하시다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법문하시다가, 내가 허리가 아프구나. 안 하나. 가사를 이렇게 별 펴봐라. 그러면 가사가 이렇게 큰 천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해서 몇번 딱딱딱 접으면 약간 긴 모포, 1인용 모포같이 돼. 그러면 부처님이 뒤에 누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후유증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리불이 있으면 사리불아 네가 내 대신에 법문을 해라. 그러면 사리불이 그것을 이어서 해요. 그 정도로 사리불은 능력자거든요. 그런데 제바달따도 그런 행동을 했대. 그러면서 아유 내가 힘드니까 그러면 네가 좀 대신해. 이러면서 제바달따가 오른쪽으로 파승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오른쪽으로 누워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눕는다는 게 이게 사자같이 눕는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오른쪽 숭배랑 관련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부처님 돌아가실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누워서 돌아가셨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왼쪽으로 누웠대.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잘해야 돼.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게 승냥이 같은 자세다라고 평가가 나와. 인도는 오른쪽 왼쪽이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탑돌이 할 때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지 반대 방향으로 돌면 재앙이 내린다. 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얘기를 제가 해드릴 때마다 월정사도 있으면 그 왼쪽으로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좀 오른쪽으로 도세요. 이러면 뭐안 하는 것보다 낫죠. 이렇게. 근데 그 앞에서 뭐 당신 재앙이 내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해주지. 그럼 그냥 한번 얘기해주고 그냥 말어. 그냥 그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데 그걸 재앙이 내리니까 바꿔서 도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지. 당신 입장에서도. 근데 분명히 재앙이 내린다고 돼 있어. 한쪽은 긍정, 반대는 부정으로. 그러니까 이쪽은 1, 이쪽은 0.5 이렇게 해서 그냥 얼마라도 마일리지를 쳐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룰대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왼쪽으로 눕는 거는 승냥이와 같고 오른쪽으로 눕는 것은 사자와 같다 이렇게 딱 나온다고 율장 같은데 그러니까 승냥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비루한 그러니까 예전에 그 라이온 킹 같은 거 보면 그 하이에나 느낌 있잖아 라이온 킹은 사자 네오의 느낌이 있고 그 하이에나의 느낌이 있어요 약간 비열하면서 약간 이렇게 탁 하는 그 계속 이렇게 어쩔거리면서 뭐 하는 딱 그런 거거든. 그래서 제바달따가 사리불 목건년한테 맡겨놓고 승냥이처럼 왼쪽으로 딱 오른쪽으로 누울려다가 착각해갖고 왼쪽으로 딱 누워서 잠깐 잠들고 깨어났더니 사리불 목건년이 그걸 법문을 해가지고 애들을 싹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싹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리불 목건년을 신뢰해서 제바달따의 문도들은 사리불 목건년에게 다 통해서 붓다에게 다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산문달따가 뭐라는 자고 있던 제바달따를 발로 차. 야야 일어나봐라. 야 일어나봐. 야야야 뚝뚝. 여러분들도 박한 양반한테 할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을 하는데 성록이에요. 석가족 종놈의 새끼 일어나. 자기도 상당히 신분이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닮다가 왕족 출신인데

석가 종놈 씨, 딱, 야, 일어나 봐, 일어나 봐. 그러니까 삼문달단한 신분이 상당히 괜찮은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느 정도는 되든 간게 네가 다 망쳤다. 네가 다 망쳤다. 나대다 다 망쳤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그 사람의 저렇게 그러니까 판단력은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요거는 상당히 저는 사실적인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바달따 밑에도 그러니까 구바리 같이 좀 약간 이렇게 이런 애들도 있고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이 이동하는 단계거든요. 부처님 말년이고 다음 세대는 누가 이제 리더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타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줄 서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당 야당 할거 없이 대통령 후보가 있느냐? 이제 뭐 지금 대통령이 계속 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단임제니까 그 다음 후보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해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줄 서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부처님 연세가 많으니까 저쪽에 이제 상당히 유력하게 괜찮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면 이쪽인가? 이렇게 왔다가 에라이씨 이러면서 지금 가는 딱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느낌상. 그래서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 이거 가루라 제사 요좀 상태 또안 좋습니다. 그 삼문달다가 괜찮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판단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가루라 제사 이거 보면 십속률에 또 누이가 7명이 다또 출가하고 막 이런 게 있어. 이 투르한테 비구니가 사립을 묶었년을 비판하는 이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진짜 제가 성격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사립을 묶었년에 대한 견제, 서로 경쟁 상대에서 제바달따와 사립을 묶었년 팀이 경쟁하는 관계에서 누군가 이빨 센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할수 있거든. 그러니까 꼭그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쓰리 쿠션으로 해서 이렇게 공격. 아니, 정치권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정치권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공격하는 거지. 그렇게 저격수 역할을 한걸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앞장섰다가 그쪽이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논어에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군자는 하류에 처하는, 낮게 처하는 것을 싫어한다. 하류에 처하기 시작하면 모든 나쁜 일이 나에게 붙는다. 그러니까 왕조를 무너뜨린 그런 왕들도 그렇게 폭군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니까. 마치 그 의자왕 삼천궁녀처럼 하는 얘기 있죠. 백제 그 당시 백제 수도에 여자가 몇 명이나 살았길래 삼천궁녀가 가능하냐? 무수리까지 다 넣어도 삼천이 안될것 같은데 그냥 왕궁의 사람을 다 때려 넣어도 삼천이 안 돼. 그런데 무슨 뭐 첩을 삼천을 두고 그게 가능하냐? 그런데 의자왕에게는 그렇게 욕을 먹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름은 의자예요. 의롭고 자애롭다. 시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름 뭔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나라가 망하니까 모든 나쁜 것들이 전부 다 저놈이 잘못했어요. 저놈이 잘못했어요. 저놈이 잘못했어요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거든. 그래서 군자는 하류에 처하는 것을 싫어한다.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밀려온다. 그래서 더 평가가 더 절하되기 시작한다. 똑같지? 이 세상하고 똑같은 것 같아. 사업할 때도 보면 잘될 때는 서로 돈 받아가라고 하다가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서로 다돈 달라 그래. 그래서 버틸 수도 있는데 다 찢어져요. 다 찢어져. 세상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투르한타 비구니도 사립을 묶었년 쪽에 맞섰기 때문에 더 평가 절하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보면 이 가루라 제사가 죽어요. 죽어. 뭐 죽을 수도 있지 뭐. 죽으니까 가루라 제사의 누이들이 7명, 칠공주가 있는 거죠. 그센 언니들 딱 있는 거죠. 그리고 집안이 괜찮아요. 이거 다 석가족이거든요, 지금. 돈이 있는가 봐. 돈이 있는가. 출가했는데 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어떻게 갖고 다니죠? 맡겨 놓도록 돼 있습니다. 정인에게 맡.

맡겨놓도록 그게 이렇게 통정을 했다 정인이 아니고 관리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무장 같은 사람에게 맡겨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정인 깨끗할 정자를 써서 정인이에요. 그래서 가루라 제사가 죽었고 화장을 했대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누이들이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비구니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루자 제사의 탑을 만든.

난리가 납니다. 동생이나 어떻게 보면 누나잖아, 지금. 친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네가 뭔데를 해가지고 개싸움 나듯이 또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탑을 도대체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논점이 나오는데 그때 대두하는 게 탑은 일반 사람 이게 불교탑의 제한 구조예요. 일반인도 탑을 만들었어. 사항들을 보면 그 전에 기록들을 보면 일반인도 탑이 가능해. 그러니까 그냥 무덤하고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불교 쪽을 이렇게 보면 불교는 일반인은 탑을 안 만드는 쪽으로 가요. 대신에 그러니까는 마하가섭의 삼처전심 얘기할 때 다자탑, 그 아들 많이 낳은 사람 탑이에요. 다자탑이 아들 많이 낳은 생산여광, 흥부마누라 뭐 이런 탑이지. 흥부마누라 탑, 애 겁나 많이 낳은 뭐 이런 거. 그게 뭐 탑으로 기릴 만한 일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탑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빈비사랑 어머니 탑 만들었다는 얘기도 제가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가능해. 그런데 불교는 그런 식의 탑들은 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추모 대상이 아니고 기릴 만한 대상만 탑을 만들 수 있어라고 해서 붓다, 아라한, 벽지불, 전륜성황만 탑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조항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추모할 사람만 탑을 만들어야 되지 일반 쩌리들은 탑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가타가 가루라 제사의 탑을 허문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가요. 판결은 그렇게. 이 일장이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판례집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아, 요거 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지난 시간에 구가리라고 하는 구가리 구발이 같이 다 발음이 돼요. 라고 하는 분 홍련지옥에 떨어졌다. 사리불목건년을 비방하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산문달따 건타달표 그 다음에 가루라제사. 그래서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처님 만년의 3대 비극 중에서 석가족의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포교와 관련해서 060-800-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지금 뭐 미디어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정당하고 세련되고 그 다음에 신선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르치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비티엔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0: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2: 모든 걸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3: 와, 너무 맛있습니다.
4: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2: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3: 맞습니다.
2: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5: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하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은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 네,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5: 그냥 눈물이 날 뻔.

0: 지금도 말만 물고 물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1: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5: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4: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5: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4: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6: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7: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위로 장엄하고 공덕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8: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0: 코살라국에서 보내온 초청장도 고민을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타르트 때문에 걱정이요.
1: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0: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1: 시타르타를 향락궁으로 보내시는 게 옳은가요?
0: 그게 뭐가 그리 잘못된 일이요? 음악, 노래, 세교, 향락은 전세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1: 그 나이에요?
0: 그래요, 그 나이에. 그럼 그 나이에 수행자처럼 생각하는 건 옳은 일이란 말이요? 짐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온갖 욕망을 다 불러일으키고 싶소. 왕이라면 가져야 할 그런 욕망을. 고행자처럼 스스로 마음을 닫아걸고 그 안에만 있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소. 스타르트가 향락궁의 아름다운 여인들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노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어요. 여인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탐닉하는 모습을. 코살라 왕국이 사는 것처럼 나 역시 내 아들의 대관식을 선포하고 싶단 말이오. 그러니 스타르트가 향락궁에 가겠다고 허락을 받으러 오거든 당신은 거절해서는 안 될 것이오.
2: 마마,
1: 이를 어쩌면 좋으냐.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향락궁에 가는 걸 허락해야만 하다니.

0: 숫도다나 대왕배야, 고살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카필라바스투에서 슈라바스티까지 오시는 여정이 편안하셨길 바랍니다.
1: 물론입니다, 대신. 고향집을 떠난 후 잘 도착했습니다.
0: 환영합니다, 대왕배.
2: 숫도다나 대왕 폐하납시오.

0: 형님, 저는 이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왕국의 왕들 중 형님보다 더 높은 분이 누가 있다고 이렇게 상석을 남겨두고 있는 걸까요?
1: 단답하니 대왕 폐하!

0: 여기 앉으십시오.
1: 대신! 이건 우리에 대한 모욕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샤카 가문의 왕은 수도다나 대왕이시며 다른 왕들은 우리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0: 용서하십시오, 폐. 단나판이 대왕께서 코살라국과 매우 가까운 형제이다 보니
1: 그렇다면 당신의 우정 때문에 우리 폐하를 모욕하겠다는 거요?
2: 됐다! 재문 이곳에 잠시라도 지체할 마음이 없다.
3: 잠깐만요, 폐하. 제 친구가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 앉으시지요. 위상으로 볼 때 폐하께서 저희들의 왕이십니다.
1: 그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시다면 이 궁정을 당장 떠나셔야 할 겁니다.
3: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숫도다나 대왕입니다. 어서 오셔서 앉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존경이 없는 곳에는 자리도 없는 법이오. 단답하니!
4: 숫도다나 대왕, 저희 나라 대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은 모욕이 큰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앉으십니다. 너는 이 순간 모든 직책에서 공식 해고됐다. 폐하, 원하신다면 저자의 목을 당장 베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선 브라세나짓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후에 떠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관식의 특별 손님으로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가시지요, 폐하.

0: 형님, 왜 그러십니까?
1: 별거 아니다, 아미토단. 문득 시타르타의 대관식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0: 동감입니다. 시타르타가 대관식을 할 때는 온 나라가 다 지켜볼 겁니다.
2: 부끄러워하시는 겁니까? 어린 시절부터 쭉 제가 옷을 입혀드렸지 않습니까?
3: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야. 부끄러움은 여인들의 권리잖아.
4: 왕자마마, 모두 기다리고 계십니다.
2: 부끄러움이 여인들의 권리라면 자제심은 남자들의 선택권입니다, 왕자마마.

0: 가십시다. 대신 저는 준비 완료입니다.
1: 시타르타 왕자가 오시면 그때 가도록 하지요.
0: 시타르타? 무슨 말씀? 그 아이는 오지 않을 겁니다. 술이나 여자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무 밑에 앉아서 피리나 부는 걸 즐기는 그런 유인이지요.
2: 그런데 가면 뭘 해야 합니까?
0: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아오.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해줄 거야.
2: 뭘 해주는데요?
0: 술을 대접하고 즐겁게 해주지. 그리고 저는 마음이 설렙니다, 장관. 이 날이 오기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저기 오네요. 우리의 특별 손님이. 이제 갈까요?
3: 질문이 있습니다.
0: 또 시작이네.
3: 향락궁에서 저희는 뭘 하게 됩니까?
1: 향락궁에 가는 건 왕자님들이 이제 어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다른 측면도 보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의 몸과 마음도 변화를 겪죠.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건 중요합니다.
3: 무슨 일을 하는데요?
0: 우리 밤새도록 질문할 거지. 그거 말고 뭐가 또 있을라고.
1: 왕자님은 즐거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랑에 대한 지식도 습득하시고 또한 욕망의 뚝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4: 어떤 것들은 가르칠 수가 없는 거란다. 시간이 지나면 너도 그걸 알게 된단다. 분노, 증오, 마음에 걸린 미혹, 욕망 등이 얽매이게 될 때 놓아버리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란다.
3: 네, 좋아요. 그럼 가실까요? 대신 저도 미혹, 갈망, 욕망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1: 가십시다.
3: 왜 그래?
0: 추가 질문이네. 가시죠.
1: 가시죠.

0: 세자마마. 보십시오. 이 향락궁은 특별히 마마를 위해서 꾸며진 곳이랍니다. 행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답니다. 들어가시죠.
1: 왕자님들 어서 오세요. 들어오십시오.

0: 이런 짓을 한 의도가 무엇이냐?
1: 이게 진실입니다, 대신각하. 여기가 비록 향락궁이라 불리고 있지만 이곳엔 오직 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태우는 불이 아니라 모든 걸 삼켜버리는 불이죠. 그 불은 욕망의 거미줄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 용기가 있으신 왕자님들은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돌아가십시오.
2: 그 말을 들으니 호기심이 더욱 커지는군요. 여기까지 와서 되돌아갈 수는 없지.
1: 환영합니다, 왕자님도요.

0: 핑크한 꽃은 모래늪에 빠져 꼼짝도 않는데?
1: 좀 기다려봐. 시타르타는 절대 그 향락궁 밖으로 나오지 못할 거요.
0: 아하, 지금쯤이면 왕자는 이미 욕망에 소나기에 사로잡혀 포로가 됐겠군.
2: 이렇게 말이지.
3: 왕자님, 제 이름은 우르밀라입니다. 이제 왕자님을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4: 난 네 이름이 사라스와티인 줄 알았다. 이 악기는 항상 사라스와티 여신께서 손에 들고 계셨기 때문이지. 이 악기를 이토록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야.
3: 제가 뭐라면 왕자님이 행복하시겠습니까?
4: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성가를 좀 불러주렴.
3: 죄송하오나 성가는 아는 게 없습니다. 또한 성가는 사제들만이 부를 권리가 있어 전 못 불러요.
4: 말도 안 돼. 힌두 경전은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또한 성가는 그걸 노래하는 사람들 것이다. 소리는 계급이나 얼굴색, 지식보다 위에 있는 거야.
3: 하지만 왕자님, 기생은 그 모든 것보다 위에 있습니다. 저희는 오직 사랑의 기술만을 배웠어요. 사랑이 저희들의 경전이고, 매력이 저희의 성가며, 욕망이 그 열매죠.
4: 그렇다면 네가 알고 있는 노래를 불러주려무나.

0: 저기에 두거라.
1: 뭘 그리 보세요?
2: 카필라바스트의 길을 보고 있어.
1: 왜요? 길에 뭐 특별한 거라도 있나요?
2: 이 길을 시타르트가 취해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면 그제서야 왕은 아들을 죄악의 늪으로 처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야.
3: 향락궁! 향락궁은 기가 막히게 멋진 곳이야. 그리고 간치니는 꽃보다 아름답지. 마치 향기로운 꽃잎과 같은 간치니. 아, 간치니.
1: 대바다!
3: 나는 대바다타. 향락궁과 간치니. 간치니와 대바다타. 간치니. 아이고.
1: 왕자님? 쇼를 가지고 가세요. 언제 또 오실 거예요?
4: 밤이 되면, 그리고 내 마음이 불안하면.
1: 왜요? 왜 여기로 오시나요?
4: 내 스승님께서는 마음이 불안하면 명상을 하라고 하셨지. 그런데 어젯밤에 보니 네 목소리가 명상 같은 역할을 하더구나.
1: 그럼 선물?
4: 선물?
1: 응.
4: 선물로 뭘 주면 좋을까? 나의 밤을 이곳에 두고 가니 이 쇼를 선물로 받으렴.

0: 아니르 따왕자님께서 파래끼는 노리개를 주셨어.
1: 마하난 왕자님은 목걸이를 주셨어.
0: 데바나타 왕자님은 나한테 당신 말을 주셨단다. 잊어버리고 여기 두고 가신 거지. 우르밀라 너도 말해봐. 왕자님이 뭘 선물로 주셨어?
2: 우정과 여성에 대한 존중.

0: 스카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폐하를 욕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가 아닙니다.
1: 폐하, 그들은 우리와 전쟁을 벌이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을 선발 빌미를 잡으려는 거죠.
2: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완전히 확신할 때만이 전쟁을 선발.

0: 할 수 있을 텐데, 안 그런가?
1: 폐하 샤카 왕국을 그리 만만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2: 그렇기 때문에 그자들은 샤카 왕국 내부에 분열을 일으켜서 우리를 약화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다파니 왕에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준 거고요.
0: 이유 여부야 어떻든 아미토다, 우리는 경계 태세에 들어가야 한다. 정치적으로 볼 때 프라세나짓을 왕으로 즉위시킨 다음에는 그를 왕들의 왕으로 만들려고 모색할 거다. 대장, 첩자들에게 경보를 울리고 정보를 철저히 수집하게 하라. 단언할 수는 없으나 며칠이 지나면 카필라바스토의 지평선에 다가올 전투가 내 눈앞에 선하구나.

러시카, 어젯밤에도 시타르타가 방에 없었지? 그래서 그 계획에 반대했던 거다. 그런데 대왕은 내 말을 안 들으셨어. 시타르타는 밤낮없이 향락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왕이 되느냐 수행자가 되느냐 하는 길에서 인간성을 잃지 말기를.

왕자님, 저 넝쿨이 나무를 끌어안고 있는 걸 보세요. 마치 욕망의 파도에 휩쓸린 여인이 원하는 남자를 두 팔로 안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왕자님, 저기 관목들을 보세요.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연인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해변에서 잠이 든 것 같아요. 꿈속에서도 그 여인은 그녀의 남자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저 새들 중 암컷이 지닌 오이를 보십시오. 암컷이 앞서가고 수컷은 그 뒤를 따라가요. 마치 수컷이 하인인 것처럼. 하지만 일부러 암컷을 쫓아간다기보단 단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짝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0: 마음이 불안해지면 나는 너에게 온다. 그런데 네 마음이 불안해지면 너는 어디로 가느냐? 내가 듣기로 기생은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던데.
1: 여인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옆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끼죠.
0: 너도 누군가를 사랑하느냐?
1: 네.
0: 그럼 나와 만나게 해주겠나?
1: 꼭 만나게 해드릴게요. 하나 먼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0: 꼭 약속하마. 또한 내 질문에 대답을 해준다면 너를 도와줄 수도 있다.
1: 왕자님의 질문은 끝나는 법이 없군요. 하세요.
0: 사랑이 뭐지, 우르밀라?
1: 사랑. 말론 설명할 수 없는 일,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없는 일이 그냥 일어나죠.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게 사랑이지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옆에 있는 듯하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깊이 공감할 때 사랑은 더 이상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감정이 됩니다.

0: 지식이야. 우르밀라? 사랑이 물보다 더 연하다고 생각해?
1: 네. 아무리 막으려 해도 사랑은 자신의 길을 찾아가요.
0: 그럼 지식은?
1: 사랑이 있는 곳에는 지식이 자리할 틈이 없어요.
0: 사랑을 볼 수 있어, 우르밀라?
1: 네. 눈을 보세요. 내 눈 속에서 너 자신을 만나봐.

왕자님! 왕자님! 왕자 봐봐! 오늘 부서 나왔어!

0: 잘됐. 코살라국에서 온 직사. 저놈을 당장 체포해라.
1: 왕자님, 좀 전에 제 마음이 불안해지면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셨지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랑을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0: 저는 발데프를 사랑합니다. 꼭 목숨을 살려주세요. 간청드립니다.
1: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냐. 그는 코살라 국왕의 직사다. 그리고 너는 카필라바스 두국의 백성이고, 그는 첩자고 너는...
0: 용서해주세요. 그 사람은 코살라국에서 왔지만 첩자는 아닙니다.
1: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0: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믿어줄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작년에 친구들과 수영을 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헤엄을 치면서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게 됐고, 갑자기 제 발이 물속에 자란 수초에 엉켜버렸습니다. 죽음 직전에 이른 순간 구스의 팔뚝이 다가오더니 저를 구해냈어요.

0: 첫눈에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눈에서 눈으로 약속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사이엔 왕국도 종교도 카스트 계급도 없었어요. 오직 사랑뿐이었어요.
1: 한눈에 알아본 사랑이 일생을 지속한단 말이냐?
0: 네, 왕자님.

0: 그렇다면 그는 붙잡힐 경우 첩자로 낙인 찍히게 되리라는 걸 몰랐다는 것이냐?
1: 사랑은 두려움도 이겨낸답니다. 그렇지 않다면 땅벌이 연꽃 속에 갇혀 죽을 리도 없고 불나비가 불 곁에 다가갈 리도 없죠.
0: 우선 그가 너를 사랑한다 치자. 그런데 왜 나를 공격했느냐?
1: 사랑 때문입니다.
0: 사랑 때문에?
1: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지켜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질투 때문에요. 연인을 잃을까봐.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 사람은 생각했을 겁니다, 왕자님.
0: 나는 그저 네 친구일 뿐이잖아.
1: 그 사실을 몰라서 공격했던 거예요.
0: 네 말이 모두 다 사실이라고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이냐?
1: 혀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눈은 항상 진실을 말합니다. 제 눈을 보세요. 털끝만큼이라도 의심이 드시거든 절 죽이세요. 빛나는 참사랑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말씀해보세요. 말해주세요.
0: 네 말이 다 사실이고 알데프의 사랑 또한 진실이라면 내 약속함 발데프는 무사할 것이다. 사태가다
2: 그만하라, 카운더냐! 그만! 그만해!
3: 배하, 제 사직을 윤호해 주십시오.
0: 스승님이 안 계시면 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3: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보아라. 넌 스스로 구원을 찾을 것이다.
4: 스타르트와 향락궁의 아름다운 여인들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노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어요.
0: 사랑을 볼 수 있어, 우르밀라?
1: 눈을 보세요. 내 눈 속에서 너 자신을 만나봐.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2: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2: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0: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30일에는 월암 스님을 모시고 간화선 수행과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02-1588-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행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5: 나상도 지역진의 근황 열전.
6: 처음이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요.
5: 네.
6: 형님의 좀 리드에 따라서 좀 한번 열심히 눈치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아, 저는 걱정됩니다. 사실.
6: 왜요?
5: 지인 씨가 이렇게 방송 녹화를 처음 하는데. 네. 예, 제 역할이 좀 줄어들까봐. 워낙에 또 말을 잘하니까.
6: 아유, 아닙니다.
7: 굉장히 떨린 마음을 안고 그래도 오늘 이 두 분을 믿고 한번 제 몸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마이준입니다.
5: 와,
7: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5: 이거는. 이거 진짜 레전드. 이 노래 딱 부르고 내가 마이준이다. 이걸 알려준 것 같아요. 진짜.
8: 피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5: 안녕하세요.
8: 가장 떨렸던 노래는 어떤 것일까요? 또한 응원의 소리에 가장 힘을 많이 받으시나요?
7: 좋다!

잠시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친성이

참다운 성품은 물들지 않는다. 참다운 성품은 때가 묻거나 물들지 않는다. 합자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자유하니 처처가 안락 정

앞대목에 진성은 때가 묻거나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둘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거래 가공이 자유스럽다. 어디에 이끌림이나 어디에 치우침 없이 가고 오는데도 자유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때묻거나 물들지 않는 청정한 마음으로 어디를 가든 어디에 머물든 안락정토다. 이제 금년에 이 병원연 하운거는 아마 정진하느라고 대중들이 평소보다 더 고생이 많았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이 많지만은 또 그만큼 어려움 속에서 정진을 잘했으니까 보람이 있다고도 생각이 돼요. 근래 없던 무더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유럽 사회까지 강타해서 아까운 생명들이 이렇게 희생이 되고 그랬는데, 더위에 이기는 그런 힘도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예년보다 한 3-4도 높아지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결제를 하면은 이제 각 처소마다 또 각 부서마다 아주 용맹 정진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큰 원력으로 이렇게 정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은 산문 밖

밭을 나가지 않고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더 많이 익히고 배우고 또 처소마다 수행은 다르지만은 대중이 한 마음이 돼서 아주 선원 스님들이 정진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 이런 대중 스님은 이제 율주 스님이나 율원장 스님이나 율감 스님 하에 그 결제 기간에 청정하게 수행하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번뇌망상이 죽을 듯 일어나도 기회라는 것은 마음을 단속하는 울타리와 같기 때문에 그 율원에서 청정하게 계행을 수행하다 보면은 산중 전체가 그 계율이 울타리 속에서 정진을 잘 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당에는 강주 스님, 강사 스님, 학감 스님 이렇게 해서 인원은 많지 않지만은 몇명안 되는 대중 입구를 가냐고 마음이 더 힘이 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도 이제 한철 이렇게 잘 지내려면은 범어사 투지 스님 또 삼직 스님, 칠직 스님 각 소임자 스님들이 대중 스님들이 정진을 잘 하도록 뒷받침을 잘 해줘서 이번 한철 대중이 잘 살아서 우리 소임을 다 해준 주지스님과 우리 소임자 스님에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해제라고 하면은 이제 그좀 자유스럽고 이제 정진이 끝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쉬는 게 아니라 해제가 됐다고 우리 끈을 놓아서는 안 되고 정진 대중은 해제 때 부족한 공부도 하고 경학이 약한 사람은 경학을 하고 아직도 산만하면은 화두를 붙잡고 화두에 집중해서 잔학계나 타성 1편의 자리까지 가도록 이렇게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누구나 간직한 본래 면목을 깨닫는 일인데 인전 화두를 집중에 들든 또 염불을 각단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든 기도를 하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연이 맑아지고 고요해지고 고요해짐이 극치에 이르면 역력해져서 자기 본성을 깨닫기가 어렵지 않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늘 깨어서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망념을 보고, 아하,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망념이 일어나는구나. 아직도 번뇌망상에 이끌려 다니는구나. 그렇게 번뇌망상에 이끌려 다닌다면, 아직도 때가 묻거나 물이 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조금 더 해제 때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공부에 이렇게 몰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제 때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은 선방 대중 스님들은 특히 더 한철을 용맹스럽게 정진했으니까 각자 깨달음의 눈을 떴으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선방에서 정진한 것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길리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저잣거리에서도 부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때로는 복지관 같은 데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래서 전에 제가 알던 스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 스님들 몇 분은 해제가 되면은 항상 저 송도에 가면은 재활원이 있는데, 재활원에 가서 조금씩 이렇게 자폐증이 있는 환자들의 대화 상대도 되고 또 청소도 해주고, 그래서 그쪽에 이 송도 이쪽에 그 복지관 근방에 있는 분들은 아 스님들이 정말 대보살님이구나. 교육을 받은 사람도 몸이 아픈 환자를 돌보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 공부해서 한철 공부해서 얻은 정진력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살펴주고 또 부처님 말씀을 그 가운데 전하고, 그거 정말 스님들이 부처님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해 주시는 그런 대신심 있는 보살이고 스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도신대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인도에는 우리 너무나 잘 알듯이 부처님의 법을 가섭이 받고, 가섭은 아라네에게, 아라는 상나화수에서 인도의 28대 조사가 달마대사인데, 달마는 그 스승의 부탁을 받고 인도에서 만 3년간 걸쳐서 중국으로 와서 어쨌든 중국 선종의 시조가 되고, 달마의 법을 이으신 분이 해가고 승찬이고 도신 홍인 해능인데, 그 도신 대사가 승찬의 법을 이어서 사조가 되었는데, 그래도 전생전생에는 신선도를 닦는 그런 노인이었는데, 신선도를 닦는데 옛날에 나이를 100살까지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나이가 100살이 넘은 노인이 승찬대사를 찾아가서 큰 절을 삼배 올리고, 아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월 가는지를 몰라서 어느새 나이가 지금 제가 108살이 됐는데, 스님의 명성을 듣고 스님의 제자가 돼서 되려고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이제 승찬대사가 꼴꼴 웃으시면서, 아니 한 노인이 돼서 이렇게 공부를 하러 오면은 공부 배우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몸 좀 바꿔가지고 젊은 나이에 이렇게 출가해주면 내 상자로 받겠다 하고, 그러니까 노인이 웃으면서 도를 닦는데 나이가 제한이 있습니까? 하고 의미심상한 이야기라고 물러가신 거라. 그런데 이 노인이 그래도 이제 승찬대사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몸을 바꿔야 되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웬 빨래터에 그래도 이렇게 빨래를 빠는 처녀가 있는데, 보니까 상호가 아주 원만한 상호라. 그 정도 상호가 되려면 전생에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상호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처녀가 빨래를 빨 때 멀리서 보고 집에 들어가서 가는데, 아 내가

목이 마르고 그래서 물을 한잔 얻어 먹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처녀가 그 사랑채가 지금 비어 있는데 그 방에 안내하고 물을 떠다가 드리려고 또 들고 들어가는데 그냥 앉아서 그 물을 떠 들어가도 몰라서 웬일인가 싶어 흔들어 보니까 벌써 육신을 벗고 떠나신 거라. 앉아서 좌탈 이망을 하신 거라. 그러니 뭐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에 막 갑자기 그웬 스님이 들어와서 입적을 해, 웬 노인이 들어와서 입적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초상을 치러 드린 거라. 초상은 치르고 그렇게는 잘했는데, 아니, 빨래터에서 빨래를 빨던 이 여인이 태기가 있어서 아기를 갖게 된 거라. 그러니 집에서 쫓겨나겠네, 안 나겠나. 지금 뭐 옛날에 더군다나 처녀가 아기를 가졌으니 막 두드려 맞고 뭐하고 그 쫓겨나가지고 그냥 웬 다리 밑에 이렇게 포장을 치고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된 거라. 그래, 어디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를 데리고 아기를 어쨌든 다니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절집에 다니면서 이 어머니가 불도 떼주고 찌짐도 부치고 반찬도 만들고 해서 조금 얻어서 아들하고 이절저절 다니면서 사는 거라. 그런데 이 모수마가 막 난리가 난 거라. 대중들이. 아니, 다섯 살 먹은 아이가 법당에서 똥을 쌌다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제 이놈을 붙잡아가지고 법당에서 똥싼 놈이라고 이제 승찬대사 앞으로 끌고 와서 승찬대사가 그러냐, 야 이놈아, 네가 똥오줌을 가릴 줄 알아야 되는데 어디 이놈아 그래 법당에서 똥을 싸냐 이놈아 그러니까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그런 똥을 싸면 안 되는 거다 하니까 이 꼬마가 내가 보기에는 세상 이온 천지를 바라봐도 다 부처님이다. 나무도 부처님이고 풀도 부처님이고 고물고물 움직이도 부처님이고 다 부처님이고 여기 있는 대중도 다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더라. 그래서 똥을 쌌다고 하니까 그 승찬대사가 얼른 나가서 이놈아 옷좀 갈아입히고 그렇게 해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막 야단을 치고 가르쳐서 한 7살쯤 됐는데 이제 승찬대사 앞으로 출가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네가 7살인데 어떻게 출가를 하겠냐.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 7살 백일 데리고 승찬대사를 친결한 거라. 큰절을 올리고 제자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야 이놈아 가서 엄마 젖좀더 먹고 와라. 어머니 젖좀더 먹고 나이가 좀더 조금 더큰 다음에 와라 하니까 이 꼬마가 당돌하게 일어서서 아니, 언제는 나이가 많다고 투박이더니, 이젠 또 나이가 어리다고 투박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승찬대사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승찬이, 아, 이놈아가, 승찬대사가 이렇게 앉아서 해안으로 보니까 전생에, 신손들 살던 늙은이가 몸을 바꿔서 온 거라. 그러니까 안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도중에 그냥 큰 스님께서 저를 딱한 번에 해탈을 시켜주면 되지.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저를

해탈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해탈을 구하느냐? 해탈을 구한다면은 그 해탈을 구해서 네가 자유인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은 누가 너를 묶어놓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누가 너를 묶어놓았느냐? 하니까 이 어린 사미가 눈을 딱 감고 앉아서 생각하더니 인나서 큰 절을 올리고 아 전생 후생 이 내게는 스승인데 뭐 알고 보니까 별게 아닙니다. 나를 묶은 거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를 묶은 게 있습니까? 나를 묶어 놓은 게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묶어 놓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오늘부터 다 자유인이 돼야 되잖아요. 미지근 하면 아직도 곰곰이 생각해서 본래 자유인인 자기를 스스로 묶어서 포로가 됐으니까 오늘 이 시간부로 전부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합장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0: 걸망아지고 산문을 벗어나 세상을 나갈 때 발걸음 걸음마다 푸른 연꽃이 피어 온 대지를 바치고 번뇌에도 보리에도 치우치지 않으니 자신의 성품이 맑고 청정하니 본래가 부처로구나. 한 생각 돌이켜서 바라보니 본인이 곧 우주의 주인공이고 부처님과 더불어 한 티끌도 어긋남 없이 불성을 지니고 있구나.
1: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2: 미국을 쪽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영주총림 통도사에서 병원연 하한거 해제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거센 풍랑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배처럼 흔들림 없이 정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 등 전국 총림도 하한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림 방장 스님들은 결제와 해제의 경계를 넘어 일상 속 화두를 놓지 않고 정진하길 당부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가 두 총무원장 후보에게 기후생태 7대 종책과제를 질의하고 받은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취지에는 깊이 공감했지만 현실화 방식에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9월 일본 아이치 나고야에서 열리는 제20회 아시안게임 선전과 안전을 기원하는 법회가 열렸습니다. 불자 국가대표 선수들은 황금빛 메달을 목에 걸 수 있기를 간절히 서원했습니다. 대구 파괴사 원통전이 전면 해체 보수를 거쳐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로 해체됐던 보물 원통전이 상량을 마치며 보존하기 위한 불사도 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여름은 기상관측 이래 최고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병호년 하한거 해제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거센 풍랑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배처럼 아무리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입니다.
1: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병호년 하한거 해제를 맞아 대중에게 감로 법문을 설했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폭염 속에서도 낙오 없이 정진을 마친 선원 대중과 이를 뒷바라지한 외호 대중을 비롯해 함께해 준 신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2: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아주 결제부터 해제 오늘까지 정말로 정진을 잘해 주셔가지고 오늘 해양하게 되었습니다.
1: 이어 성파 대종사는 자유로움과 한가함, 바쁨이 본래 한때의 모습일 뿐이며 바람이 일어 파도가 있는 것은 늘 있는 일이나 그로 인해 큰 배는 침몰한 적이 없다고 설했습니다. 올여름 같은 혹서와 혹한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꿋꿋이 수행한다면 지금 이 자리가 그대로 극락세계라고 강조했습니다.
2: 바람이 불면 파랑이 일어난 것은 심상사라. 늘 있는 일이라 이거라. 그래서 풍랑은 있는 거는 늘 있는 일이고 심상사고 그게 침몰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
1: 성파 대종사는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하늘에 뜬 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개성으로 해제 법문을 마무리했습니다.
2: 풍치 천변누리라.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하늘에 있는 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늘 법문은 바로 그겁니다.
1: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0: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 등 전국 총림도 일제히 하한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전국 총림 방장 스님들은 결제와 해제의 경계를 넘어 일상 속 화두를 놓지 않고 정진하길 당부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전국 주요 총림이 일제히 하한거를 해제하며 3개월 용맹정진을 회향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어제 방장 대원대종사를 법사로 하한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대원대종사는 결제와 해제라는 분별마저 내려놓고 시절인연 속에서 본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안거에도 화두를 타파하지 못했다면 다시 두문불출에 치열하게 참구하며 하루빨리 깨달음에 이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4: 열심히 정진을 끈을 놓치지 않고 틈을 두지 않고 한다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깨달음이 반드시 오는 것이고 또한 오도성이 저절로 척 나오게 돼 있습니다.
3: 승부종찰 조계총림 송광사도 한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방장

0: 한국 대종사는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는 조사 스님의 가르침을 들어 수행 중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와 망상 또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이듯 망상 역시 본래의 자성을 떠나 있지 않다며 화두를 놓지 않고 일념으로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 풍류가 없는 그곳이

0: 의사 25명과 견성함 34명, 법계사 39명 등 총 153명의 선언 납자들에게 안건증을 수여하며 수행자의 노고를 취하했습니다. 이어 이 멀까 화두로 본래 갖추고 있는 참된 자리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꽉 찬 생명의 이고요. 관세음보살 한마디에 해제 하늘이 내 심장이 됩니다. 꽉 찬 허공이 내 생명덩어리 이뭘까 숨통이더라.
0: 금정총림 범어사방장 정여대 종사는 해제는 정진을 끝내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며 산문을 나선 뒤에도 수행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철 동안 쌓은 정진의 힘으로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세상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길 당부했습니다.
2: 나를 묶어놓은 게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묶어놓은 사람이 없다. 본래 자유인인 자기를 스스로 묶어서 포로가 됐으니까 오늘 이 시간부로 전부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0: 뜨거운 여름, 석 달간 산문 안에서 자신과 마주하며 용맹정진을 이어온 수행자들. 이제 걸망을 메고 산문을 나서 삶의 현장을 또 하나의 선빵 삼아 수행의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가 어제 병오년 하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월정사 회주 정념스님을 비롯해 각 선원 수좌 스님과 오대산 산중대중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월정사 회주 정념스님은 오대산의 수행가풍을 더욱 굳건히 이어가고 불교 중흥을 위한 원력을 실현하는 데 힘쓰는 한편 해제 이후에도 쉼없는 정진을 이어가기 당부했습니다. 병오년 하안거 기간 오대산에서는 비구 112명과 비구니 21명 등 모두 133명의 스님들이 석 달간 수행 정진했습니다.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가 어제 경내 무설전에서 하안거 해제 법요식을 봉행하고 기도와 참선 중심으로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불국사 하안거 해제 법요식에는 조실 종우대종사, 회주 법달대종사, 주지 종천스님, 이영숙 신도회장과 신도 등 4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불국사 선덕 운성대종사의 축원에 이어 조실 종우대종사는 70마 이목고를 설하며 꽃을 들어보이고 결제에 동참한 사부대중들의 용맹정진을 치하했습니다. 종천스님은 선원 수좌스님들과 사부대중이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회향한 것을 축하한다며 매일 기도 속에서 좋은 날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불국사 사부대중은 병오년 하안거 결제 동안 용맹정진의 원력이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피로 회향하길 기원했습니다. 최근 거제 집중호우와 네팔 대홍수 등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지금 종교의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특히 생명 존중과 연기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불교계의 기후위기 극복은 사회 참여를 넘어 수행과 신행의 명제입니다. 불교환경연대가 두 총무원장 후보에게 기후생태 7대 종책과제를 질의하고 받은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비교 분석했습니다.
4: 불교환경연대가 제안한 7대 환경과제는 기후생태위기 대응 불교계 기본계획, 탄소중립 2045 로드맵 수립, 사찰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 사찰 인증제도, 사찰림 공익가치 증진과 기후재난 대응, AI 시대 불교적 환경 윤리 정립, 기후위기 시대 수행 일상 실천 문화 확산입니다. 두 후보 모두 기후생태위기 대응 필요성과 7대 과제 취지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화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호 스님은 7개 항목에 채택하겠다고 명시하며 수용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환경부와 MOU 체결, 예산 편성, 종법령 개선 등 비교적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도 특징입니다. 진우 스님은 개별 과제에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취했습니다. 다만 사찰님의 공익가치 증진은 주요 정책 공약으로 강조하며 우선 실행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7대 과제 가운데 두 후보의 접근 방식이 뚜렷하게 차이 나는 세 가지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기후 생태 위기 대응 계획에 경우 스님은 기존 기구의 전문성을 더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입니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 사회부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재무부 차원의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0: 있습니다. 탄소중립 2045 로드맵 수립의 경우 스님은 환경부와 MOU를 체결해 실태조사와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외부기관과 협력안을 제시했고, 진우 스님은 종단 차원의 단계별 계획과 교구본사 차원의 계획 수립을 병행해 교구 자율성과 특성을 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고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경우 스님은 사찰림의 탄소중립 가치를 연구하고 공익휴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은 주요 종책 공약으로 강조하며 산림 치유 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생태적 법적 권리 수호를 약속했습니다. 경우 스님이 제도화와 예산 투입에 방점을 찍었다면 진우 스님은 신중한 검토를 기반으로 사찰림을 활용한 공익사업에 무게를 두는 전략적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새롭게 출범할 조계종 제38대 집행부는 인간과 자연을 나눈 분별심과 무한성장만을 쫓은 탐욕의 비극을 끊어내는 과감한 녹색불교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조계종이 최근 대규모 홍수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네팔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긴급 구호에 나섭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정문 스님은 지난 26일 네팔 북부 라스와와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기반시설 피해를 입은 네팔에 깊은 애도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웃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길 기원하고 희생자의 극락 왕생과 네팔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또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모금 캠페인과 긴급 구호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불교의 자비로운 손길이 네팔 곳곳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진각종도 네팔 대홍수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우리 국민의 무사귀환을 발언했습니다. 진각종은 어제 네팔 대홍수 참사 애도문에서 부처님의 탄생성지이자 불자들의 특별한 인연처 네팔에서 발생한 대참사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다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우리 국민 9명이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길 간절하게 발언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 불자들과 각국의 적극적 협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구호 활동과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길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로 기후 위기를 자각하게 된다며 환경 보존의 중요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태고종도 네팔 대규모 홍수 사태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구조와 무사귀환을 기원했습니다. 태고종은 어제 대변인 구암 스님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지난 26일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실종된 우리 국민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게 시급하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현지 구조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외교적 수단과 인력을 동원해 줄 걸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신속 대응팀을 향해 구조대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구조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는 9월 일본 아이치 나고야에서 열리는 제20회 아시안게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맹훈련 중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과 안전을 기원하는 특별한 법회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렸습니다. 결전을 앞둔 선수들을 위한 아시안게임 선전 기원 법회를 박대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다가오는 결전을 앞두고 황금빛 메달을 향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굳은 다짐이 법당안을 가득 채웁니다. 조계종이 지난 26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법당에서 포교부장 정무스님을 비롯해 체육인 전법단장 무경스님, 김택수 국가대표 선수촌장과 불자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전기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무경스님은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부상 없이 경기를 치르고 부처님의 자비와 강명이 선수들의 앞날에 가득하길 바란다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3: 경기하는 내내 다치지 않았으면 좋은 결과

0: 얻었으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빨리 극복하고 일어섰으면 하는 마음에 같이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 이어 정무스님은 평상심이 곧 도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훈련할 때와 대회에 임할 때의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아야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온전히 기량으로 발휘될 수 있다며 선수들의 평정심을 당부했습니다.
2: 평상시에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과 지금 앉아있는 이 내 마음, 네, 이 마음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합에 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바라고자 하는 그 원을 성취가 된다.
1: 국가대표 선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침반 삼아 피와 땀을 흘려온 훈련에 참된 가치를 증명하고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얻겠다고 발언했습니다.
3: 저희들로 하여금 우승의 달콤한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피땀 어린 훈련의 가치를 증명하시어 더할 것 없는 평화와 행복, 걸림없는 자유와 무한한 기쁨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소서.
1: 선수들의 막바지 훈련을 총괄하고 있는 김택수 국가대표 선수촌장도 국민에게 감동을 전하기 위해 힘없이 달려온 4년의 세월을 언급하며 아낌없는 서원을 당부했습니다.
4: e스포츠를 통해서 감동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4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강도 높게 해오고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이 마무리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응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1: 조계종 총무원은 국가대표 선수촌에 아시안게임 선정기원 경력금을 전달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진간사 태극기 배지와 합장주 등을 선물하며 아시안게임 선전을 응원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으로 결연한 의지를 다진 국가대표 선수들. 4년간의 노력이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의 달콤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5: 420년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파계사 원통전이 전면 해체 보수를 거쳐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로 해체됐던 보물 원통전이 상량을 마치며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불사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대구지사 강상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목조 골격 사이로 원통전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기둥과 보가 자리를 잡고 전각의 가장 높은 곳에 종돌이가 오르며 해체했던 법당이 다시 모습을 갖춥니다. 대구 파괴사가 지난 27일 보물 원통전 상량식을 봉행하고 해체 보수의 주요 공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파괴사 중심 법당인 원통전은 상량 묵서를 통해 1605년 공사를 시작해 이듬해 중창을 마친 사실이 확인된 전각입니다. 정면과 측면 각 세 칸의 다포식 맞배 지붕 건물로 조선시대 불교 건축의 특징을 간직한 원통전은 오랜 세월 기둥이 기울고 지붕을 받치는 목재 구조가 처지는 등 주요 부재에 변형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파괴사는 전각을 해체하고 부재의 상태를 조사하며 본격적인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7: 논의와 토론을 하고 이 파괴사 원통전이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6: 상량은 목조 건축에 기둥과 보를 세운 뒤 가장 높은 곳에 종돌이를 올리는 과정입니다. 특히 원통전은 과거 상량 때 남긴 묵서가 정확한 중창 시기를 밝혀낸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 의식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7: 저희 힘이 닿는 대로 이 보물이 그래서 원통전 기록한 파괴사 전체를 잘 보존하고 지키는데 저도 그렇게 할 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들 이어가고 우리 모두의 정성과 원력을 한 마음으로
6: 수백 년 전 남겨진 상량 묵서가 원통전의 중창 내력을 오늘에 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상량 역시 전각의 역사를 이어가는 새로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해체와 조사, 보수를 거쳐 다시 모습을 갖춰가는 파괴사 원통전. 상량을 마친 원통전은 이제 전각의 모습을 하나씩 되찾으며 다시 수행과 예경의 공간으로 대중을 맞을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강상목입니다.
5: 8월 28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반갑습니다. 청량사 건강학님 지도법사 정한입니다. 오늘도 역시 엄마가 아들에게 주는 시 랭스턴 휴스. 아들아, 넌 너에게 말하고 싶다. 이 인생은 내게 수중으로 된 계단이 아니었다. 계단에는 못도 떨어져 있었고 가시도 있었다. 운명이 났지. 바닥에는 양창자도 깔려있지 않다. 맨 바닥에서. 그러나 난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계단을 올라왔다. 층계참에도 도달하고 모퉁이도 도달하고 올라갔지. 그러나 아들아, 너도 도달해보지 마라. 계단 위에 주저앉지 마. 왜냐하면 넌 지금 약간 힘든 것일 뿐이야. 너도 곧 그걸 알게 될 테니까. 지금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야, 나도 아직 그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난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러고 있다. 내게 수정으로 된 계단이 아니지. 우리 모두 다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이 시는 한 번쯤 읽어줄만 합니다. 인생은 수정이란 게 뭡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잖아요. 깨끗하고 막잖아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계단에는 못이 떨어져 있었다 했습니다. 못이라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죠. 상대가 나의 인격을 무시할 때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게 바로 못이죠. 그 못은 쉽게 빼지지 않잖아요. 나무에 박은 못은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박힌 못은 빼지지가 않죠.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과거 이야기를 들미기는 것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 들미기는 것도 그 못이 빼어지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그 못을 빼는 것은 새로운 모습, 더 밝아진 모습, 상대를 더 아껴주고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많은 상처를 입기 때문에 못도 떨어져 있었고 또 가시도 있었습니다. 비난받고 욕설 많이 받았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인구가 우리나라만 해도 한 3천만 되잖아요. 그 중에 절반은 나를 칭찬하면은 절반 되는 분은 나를 비난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부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해주기를 바래요. 모든 사람은 나한테 잘해줄 때, 나한테 이득을 줄 때 칭찬하고, 아, 당신은 나의 친구야지. 나한테 이득을 주지 않을 때, 커피를 사주고 빵을 사주고 음식을 사주고 하면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고 얻어먹기만 한다면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가시도 있었다 했잖아. 비난받고 욕설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상처 주는 마음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비난과 욕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은 못이 박히지 않을 것이고, 비난과 욕설이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당신이 보기에 내가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판자에는 구멍이 났지. 구멍이란 게 뭐겠습니까? 웅덩이죠. 절망이죠. 뭐 일을 해나가다가 앞길이 안 보일 때 우리는 거기에 절망에 빠졌다잖아요. 절망이 나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될 때 절망이 아니죠. 아,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희망의 끈이 되잖아요. 그 사실을 알면 절망이 아니죠. 바닥에는 양탄자도 깔려있지 않았다. 맨바닥이었어. 했습니다. 우리는 늘 태어날 때 맨바닥에 태어났잖아요. 빈손이었잖아요. 빈손으로 해서 태어났지만은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것을 찾지 마십시오.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TV 같은 데 보면 그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난 거 이런 거 볼 때 거기에 생활하는 분들은 우리보다 얼마나 궁핍하고 힘들고 공포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 비하면 나는 하루하루를 너무나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때 내 마음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나도 계단을 올렸다. 층계참에도 돌아가고 모퉁이도 돌고 때로는 전기불도 없는 캄캄한 곳까지 올라갔지. 우리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내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행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앞길이 트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절에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강사했으니까 아니잖아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뭘 해야 될까 할 때 너무나 깝깝했죠. 그래서 강사로 들어가가지고 법무사에 들어가가지고 학인들만 상대하니까 좀 우리 불자님들한테 강의하는 법도 좀 배워야 되겠고 강의하는 습관을 좀 들여가지고 해야 될 거고 포교를 하려면 말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그때 포교국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강의를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증명되지 않는 초보자한테 강의를 맡겨주신 그 스님을 갖다 지금도 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잘했느냐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 서툴렀고 못했던 기억만이 남고 잘했던 기억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햇살이 비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아들아 너도 돌아서지 마라. 계단 위에 주저앉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약간 힘든 것일 뿐이니까. 힘들어야 뭘 성취했을 때 기쁨이 있거든요. 힘들지 않아 보면은 성취의 기쁨, 성공의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실패의 아픔을 진실로 참으로 겪어보면은, 야 하는 환희의 순간, 얼만큼 내가 위대하고 존귀하고 기쁨이 환희로운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너도 그걸 알게 되니 지금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왜냐하면 애야 나도 아직 그게 올라가 있으니까. 난 아직도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인생은 내게 수정으로 된 계단이 아니지. 늘 수정으로 된 계단이 아니지만 수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갖다 마칠 때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마쳐야 되잖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야, 그 사람은 역경 속에서 그 역경을 견디고 뭘 피웠다? 환한 수정과 같은 연꽃 보러 가보십시오. 하얀 연꽃이 팍 피었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수정같이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재 보시면은 도안은 아까 서로 어긋나게 됩니다 했고요. 이 마음이 곧 부처님이요. 다시 다른 부처님은 없으며 또한 다른 어떤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좋아했느냐? 아니었더냐? 비난하고 욕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도 주위의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비난하고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나 저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신 마음에 안 드니까 나를 욕할 수 있어. 인정해 주었습니다. 긍정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당신의 마음에 안 드니까 나를 비난하고 욕설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고 포용한다면 그 마음,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이 따로 있고 내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이 넓은 포용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부처님과 같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인품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나를 믿지 않냐고 누가 믿어주길 바랍니까? 내 자신이 내가 훌륭한 사람임을, 존귀한 사람임을, 세상에서 존중받는 세존임을 철저히 믿을 때 나의 말과 행동이 부처님과 같이 훌륭한 행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훌륭한 행위를 해야만이, 또 훌륭한 말을 해야, 좋은 말을 해야만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를 것입니다. 남이 나를 비난하고 욕설한다고 상대를 미워할 게 아니고 나는 과연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존경하도록 말과 행동을 하는지, 또 우리 가족들에게, 가족 늘 옆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생각이지. 다른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나를 보기 때문에 당신 잘하고 있어 이야기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저를 봤고 또 지금 현재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가족들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만을 볼 수 있도록 나를 가꾸어 나갈 때, 한 5년, 내지 한 10년도 지나가면은, 그때 되면 뭐라고 한다? 야, 우리 부모님 대단하신 분이야. 나는 우리 부모님께 부모님을 존중해야 돼. 그리고 효도해야 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바꿔가는 여행을 떠나시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다?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홍같이 밝고 깨끗하여 어떤 모습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이는 법의 몸, 법법자이다 몸체자입니다. 법의 몸과 어긋난 도시의 모양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법의 몸이라는 것은 법신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체나 법신이나 똑같습니다. 법신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이 대상이 되는 게 법신입니다. 진리 법자는 진리의 법, 진리가 바로 법이잖아요. 법의 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전문가가 됩니다.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자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문은 날마다 더해가는 것이고 도는 나날이 덜어내는 것이다 했습니다. 덜어내면은 무위에 이른다 했습니다. 무위라는 것은 함이 없다 하죠. 없을 문자다 할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문은 날마다 쌓아가야 되잖아요. 배우는 거기 때문에 쌓아가지만은 진정한 도는 나날이 비워내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늘 당신이 이런 걸 하고 잘하십니까 하면 늘 겸손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됩니다. 변은 가을이 되면 고개를 숙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빳빳하다가 벼가 이삭이는 이러면 이게 됩니다. 그와 같이 늘 나를 숙이는 겸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워요. 진정으로 달인의 모습을 한 이야기를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무륵인이 부엌 일을 맡은 포정이 소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포정은 칼을 들고 소를 해체하고 있었는데 손이 닿는 곳, 어깨가 움직이는 곳, 발이 닿는 곳, 무릎이 굽혀지는 곳마다 마치 아름다운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칼이 움직이는 소리는 음악의 장단과도 같았다. 이를 본 문해공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기술이 어찌 이런 경이에 이를 수 있는가. 포정이 칼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제 솜씨는 기술의 차원을 넘어 도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는 눈에 온통 소만 보여서 어디서부터 칼을 대야 할지 몰랐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소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통해 소를 보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는 문해군에게 포정이 무덤덤한 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솜씨 좋은 백정은 1년에 한 번 칼을 바꾸는데 저는 이는 살을 베기 때문이고 보통의 백정은 한 달에 한 번씩 칼을 바꾸는데 이는 뼈를 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쓰는 칼은 19년이나 되었고 그동안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지만 마치 숫돌에서 새로 갈아낸 듯 합니다. 문해군이 말했습니다. 좋구나. 나는 그대의 말을 듣고 삶을 기르는 도리를 알게 되었다. 초보자는 늘 실수가 많고 칼을 쓰더라도 그렇죠. 그렇지만은 진정으로 여기 포정과 같이 마음으로 상대를 갖다가는 알게 살피게 되면은
꽂은 것 같이 어떻게 된다?

그 공간을 움직이기 때문에 해체당하는 소가 내가 해체당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에 된다는 이야기. 우리가 명의를 만난다 하잖아요. 명의는 어떻게 되냐? 사람이 움직이는 것만 봐도 아, 저분이 지금 어디 어디가 나쁘구나 알 수가 있거든. 꼭 진료를 하고 뭘 갖다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명의의 그리고 달인의 경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도 어떻게 됩니까? 달인의 경지에 오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잖아요. 프로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 책임지고, 내가 이럴 때 책임지고 있잖아요.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에서 진정으로 나의 정성, 노력 다 하고 있는지, 또그 역할에 이 포정에 같이 달인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봐도 아, 당신은 참그 역할을 너무나 충실히 아름답게 잘하고 계십니다. 찬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품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그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나 자신을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된다는 건 쉽죠. 그렇지만은 어떤 하나의 세계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겉으로야, 아유, 당신 그거 잘해! 할수 있지만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가지고 나는 당신의 이런 행동은 내가 참으로 본받아야 될 것이고, 당신의 그런 점을 나는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나는 당신과 대화를 하는 것이,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얼마나 잘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넘기시면요. 시작이 없는 옛날로부터 모양에 집착한 부처님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게 없죠. 그런데 우리는 모양이 먼저 보고, 아, 이분은 부처님. 이분은 부처님 아니야. 제가 만약 여기 올라가 보좌법상에 올라가 있다면 저를 스님이라고 부르지 당신은 부처님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신다. 부처님은 저 머리를 갖다 꼬아가지고 그걸 소라라고 그러죠. 저런 걸 읽고 저렇게 아무 말씀 없이 등신불로 앉아 계시면 부처님이지만은 제가 만약 가서 올라간 데시면 스님 왜 거기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겉모습에, 형상에 집착하고 있는지, 애착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그 역할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떻게 내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보이고, 언제나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역할 분담이 되어가지고,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가지고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모양이 집착 부처님 없다는 데를 한번 보면, 어느 스님이 오래 병을 앓아 더러운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냄새를 꺼려서 돌아보려고 돌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몸소 나아가 더운 물로 스님의 몸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 보면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이에 나라의 임금과 백성들이 부처님께 와서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높으시고 우주에서도 가장 위대한 분이신데 어찌하여 몸소 별금 병들고 더러운 몸을 씻어주시나이까. 열애가 이 세상의 온가닥이 바로 이렇게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을 위한 것이요, 특히 병중에 있는 수행자들이나 가난하고 고독한 노인들을 도와 공양한다면 그 복은 한량없을 것입니다. 그 공덕이 쌓이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병든 스님을 위해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이에 병든 스님은 부처님 앞에서 깊이 참회하니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진정되어 곧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어렵다면 어렵지만 쉽다면 쉬운 일이에요. 내 자신을 비울 때, 이래야 된다 하는 고정관념, 나를 이렇게 대접해줘야 된다는 교만심, 자만심, 이런 게 없다 보면은 돼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것은 베풀 수 있는 역량이 많다는 겁니다. 늘 부족함을 보지 않냐고, 늘 일상생활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내려오는 한마음 깨달으면은 다시 조금이라도 얻을 법이 없으니 이야말로 참된 부처님입니다 했습니다. 한마음 깨달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요. 먼저 임재록을 보면은요, 임재록에 보면 임재스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입벌처럼 도를 닦아 진리를 깨달는다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진리를 깨달고 어떤 도를 닦는다고 하는가? 그대들의 지금 행동이 무엇이 모자라 다시 보태겠다는 것인가 해서. 도라는 게, 진리라는 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다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 내가 걸어가는 그런 걸음이 어떤 걸음이다? 도의 걸음이라고 알아야 되거든.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부처님과 훌륭한 인격체다, 인품을 갖추고 있다 하는 내 걷는 걸음, 걸음이 행동하는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부처님의 걸음이고 부처님의 행이라는 이야기. 그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먼저 그러면 보조국사에 또 수신결이 있습니다.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려면 먼저 부처님을 찾으라. 부처님이란 곧 이 마음인데 어찌 먼 곳에서 찾으자라는가. 육신은 허망하여 생멸이 있지만 참마음은 허공 같아서 끊어지지도 변하지도 않는다. 요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기 마음이 참부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성품이 참법인 줄 알지 못한다. 멀리 지나간 성인들에게서는 법을 구하려 하고 부처님을 찾고자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 자기 마음을 알면은 끝없는 법문과 한량없는 지지를 절로 얻게 될 것이다. 우리 보조국사께서도 수신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이 늘 아까도 말했지, 금방도 말했지만 내 마음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도 다름이 없음을 철저히 느끼게 되면 못난 모습을 보일 수가 없고 못난 말을 할 수가 없고 상처 주는 상대에게 아픔을 주는 말씀을 할 수가 없고 행동도 늘 상대를 보듬어주는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풍부해질 때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타인을 부러워할 것, 세상에 부족한 것이 있느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늘 내가 모자란다, 부족하다, 뭐가 좀 미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나의 부족한 점을, 모자란 점을 찾아내기 때문에 스스로를 뭐냐, 행복한 인격체에서 불행한 나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정스님께서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려면 두 가지 일을 스스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자신을 속속들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관리, 감시하여
행여라도 욕심이 없도록

삿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콩 한 반쪽이라도 나눠 갖는 실천의 행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법정 스님도 늘 뭐 했다? 욕심이 없도록. 그리고 내 행동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인격체가 되도록, 인품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저와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는 우리 선생님이라 많이 부르잖아요. 사회 선생님이고, 또 대학교는 교수님이라 부르고, 또 사회에 나오면 강사라 부르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 당신 말씀은 맞아. 그러면 만약에 말씀 맞는데 당신은 그렇게 당신의 말씀대로, 말대로 행동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당신은 못, 말은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못하면서 왜 나에게 하라고 해? 당신은 그런 권한이 없어. 권리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갖다 하는 그분께서 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그분에 맡겨야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좋은 말을 했어. 내 가슴, 내가 생각해 보기에 맞다면 내가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면서 내가 훌륭한 인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당신이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게 되면은 내가 당신을 존중해주고 사랑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래요. 말씀은 맞아. 그렇지만 자기도 못하면서 나한테 이런 어리석은 생을 버리고 언제나 당신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행동으로 말 언어로 사용을 해서 나의 훌륭한 인격을, 인품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나의 위대함을, 나의, 내가 얼만큼 존경받아야 마땅한 인물임을 드러내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훌륭한 인격과 인품을 갖추는 불자님들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 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1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덧없는 것.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어두운 곳에 떨어지지 말라. 마땅히 배워서 마음을 스스로 닦아 지혜를 구하라. 온갖 번뇌의 때를 벗고 지혜의 촛불을 들고 길을 바라보라.

예, 박문호입니다. 지금까지 강의가 우리가 사람이 탄생, 발생학을 통해서 태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늙고 노화하는 과정.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생명 현상을 세포 레벨에서 탄생과 죽음, 노화 이 전체를 쭉 촘촘히 이렇게 훑어왔죠. 오늘부터는 이 전체를 좀 다른 스코프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세포 속에 있는 많은 단백질, 아미노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ATP, 여러 가지 분자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밝혀졌고, 이런 것들의 구조가 어떻게 확립되어 왔는가. 이거는 거의 한 200년에 걸친, 주로 유럽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쪽에서 200년 동안 이 발전해왔던 그 학문의 결과로서 우리는 세포가 어떻게 노화되는가 이 과정이 이제 서서히 알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일단의 그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 자연,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모든 사물이죠. 자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특히 중요한 게 이오니아 학파라 부릅니다. 지금 이오니아 지방은 어디냐 하면 투르키에 있는 소아시아 쪽입니다. 에게해의 그 투르키에 쪽에 있는 그 에페소스, 뭐 밀레토스 이런 지역인데, 그 이오니아 학파에서 탈레스라는 학자 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레스는 이 만물이 뭘로 구성되어 있나 하니까 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헤파이스토스는 어떤 사람 헤파이스토스는 뭘로 되어 있나 하면 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우리가 수학에 나오는 피타고라스는 뭐로 되어 있나 하면 우주가 자보든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 하니까 숫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숫자. 수라는 거예요. 네, 숫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데모크레투스라는 사람은 이 세상은 가장 구성하는 기본 알갱이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자로 되어 있을 거다. 이 원자란 말이 이때 시작합니다. 그래서 쪼개지지 않는 아톰으로 되어 있을 거다. 예. 데모크리투스의 이 원자설 이런데, 이오니아 학파는 탈레스, 뭐 헤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주장했던 걸다 통합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후계자인 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간단히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 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지, 수, 화, 풍. 예. 자, 이게 지가 뭐냐면 흙이죠. 물, 불, 바람. 이걸로 돼 있다. 이걸 사대라 불렀던 거예요. 사대.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대 이게 이제 사대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가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원자는 어떤 소자는 바탕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 알갱이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든 바위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네 가지가 모여졌다 흩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이게 2000년 동안 통용이 된 거예요. 동양과 서양 갈것 없이. 예. 그래서 이걸 지수, 화풍, 사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 이론이 이슬람 쪽으로 가고 해서 전 세계로 전파가 되면서 이쪽에서 이제 뭐가 다음으로 이게 연결된 게또 뭐가 있느냐 하면 연금술이라는 게 출현해요. 예, 연금술은 거의 뭐 이게 종합과학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연금술을 다시 여러 가지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연금술은 간단해요. 주로 뭘 연구했나 하면 알코올 같은 거 술이잖아요. 알코올을 정류하는 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아는 소주라는 거 알죠? 소주 이 소주라는 게 뭐냐면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곡물에서 이거 나온 걸 이렇게 그 정류를 만들어 갖고 안동소주 알잖아요. 이렇게 정류해 갖고 이렇게 뭐 베이커 같은 데 이렇게 갖고 하나 받는 거예요. 알코올. 이때 알 이래 들은 거 전부 다 뭐냐 하면 이 이슬람 사라센 쪽 용어입니다. 이게 사실은 알코올이. 그다음에 또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이때 이제 알케미가 나온 거예요. 이 알케미가 우리 서양에서는 이제 화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알칼리라고 아시죠? 알칼리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 칼리가 뭡니까? 칼륨이란 말이에요.
이 R이란 말은 영어로 치면 정관사.

납니다. 예, 칼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라센 이슬람 쪽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 이제 고대 대략 1000년 전에 사람들이 봤더니, 나무가 낙엽이 떨어진 낙엽을 모아갖고 불을 태하고 재를 만들었더니 바로 낙엽에 이거는 뭐 고대에서 항상 만들어 재를 갖고 그 뭐니까 옷을 빨래를 했던 거예요. 세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낙엽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칼륨이 남아갖고 바로 알칼리란 말이 칼륨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전체가 사실은 그 연금술하고 상당히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게 연금술이 언제까지냐 하면 언제까지 연금술이 했냐면 1700년도까지. 1700년도까지 연금술의 시대입니다. 이걸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 연금술의 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화학이다, 물리학이다, 뭐 생물학이다 이게 출현하기 전에 개별 학문 그거는 생긴 지가 한 기껏해야 300년도 안 돼요. 전부 다 200년, 100년. 여러분들 분자세포 생물학은 생긴 지 100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를 이루고 산게 주로 한 300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중에 앞대목 한 1000년 정도는 바로 연금술 시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다가 17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이제 이 연금술에 썼던 이 개념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때 이제 핵심이 뭐였나 하면 바로 원자설이라는 거예요. 예. 드디어 여기 보시면 지금 바로 데모크리투스의 아톰 이 이론이 살아남은 거예요. 다시 복권이 된 거예요. 이 원자가. 예.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적었는데, 그 중에 바로 그리스의 데모크리투스라는, 예, 그때는 철학자죠. 데모크리투스가 자연을 연구했던 자연 철학자예요. 이때 이 사람들은 철학하고 자연과학이 구분 안돼 있을 때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연 철학자라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오니아 학파를, 이 이오니아 소아시아, 이건 투르키예입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그룹들을 자연 철학자라 불러요. 그럼 순수 철학자가 있었느냐? 순수 철학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형이상학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소피니스트 깨변 논자들도 있고, 이제 그 중에 그 지금 투르크의 해변 쪽에 있었던, 에게 쪽에 이렇게 있었던 일단의 쪼매는 그 도시국가에서 출현한 그 학파. 그게 바로 밀레토스 학파, 이오니아 학파라 부르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탈레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를 자연 철학자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많은 이론 중에 데모크리투스 원자설이 복권된 거예요. 이게 언제냐 하면 1803년이요. 그래서 1800년 이전은 그 연금술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설이 나왔을 때 이걸 했던 사람이 달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달톤의 원자설이 나온 거예요. 달턴이 원자설이 나오고 나서 드디어 이 원자설이 뭐냐 하면 결국 세상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자는 무지하게 적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주기율표에 92개의 원소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뭐 훨씬 그 전이니까네. 예. 그래서 이 달턴의 원자설은 뭐냐 하면 모든 물질은 뭔지 모르죠, 지금. 이 구성 쪼매는 입자로 되어 있다. 이것이 무수히 모였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달톤의 원자설하고 하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야들이, 이 원자들이 아톰이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쪼개지지 않는다. 예. 분해 안 된다. 쪼개지지 않는다.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이걸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이거 하나가 기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는 이 원자들이, 자, 모여갖고 덩어리를 지었잖아요? 이렇게, 덩어리를 지었어요. 그럼 이 덩어리를 지으려면, 야들이 어떻게 모이는가? 예, 이걸 해준 사람이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셀리우스라는 사람이고, 이 베리셀리우스가 이 원자들이 어떻게 모이는가? 이 원자와 원자가 여러 개, 이제 한번 이렇게 그랬습니다. 여러 개 갖고 야들이 어쨌든 이렇게 덩어리진다는 거예요. 뭔가 당기니까 덩어리지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했나 하면, 아, 물질을 구성하는 거는 이 개별 입자들이 플러스 전기를 갖고 있고, 혹은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갖고 있어서 야들 둘이가 당긴다. 이걸 뭐라 그랬냐 하면, 이 베리셀리우스의 바로 전기적 이원론이라 불러요. 요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전기적 이원론이 바로 물질의 이론이요.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원자들이 전기를 띄었고, 그 전기를 띈 부분들끼리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해갖고 덩어리졌다. 말이 되는 거죠. 예, 모든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에서, 지수화풍은 그냥 물질이 어떻게 모였는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예, 그냥 이렇게 덩어리지고 분산되고, 그게 열에 의해서 바람에 흩날려가고, 그 다음에 물에 의해서 모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 오행 들어보셨죠? 뭐 금생 여수,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이거 뭐 예를 들어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수화풍에 중국에서는 이걸 남아있죠. 그 음양 오행설에서 중국에서는 음양 오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 오행에서 오행은 바로 금생 여수 이런 거예요. 뭐냐면 금은 만들어지는데 물에서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거예요. 예. 네.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이쪽 연금술의 이 버전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네. 그런 것이 1800년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베리셀리우스의 전기적 이원론, 이것도 1800년 초쯤입니다. 이게 나와요. 그저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물질이 전기를 띤 아톰들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한다. 그러면 이때 플러스 전기란 개념, 마이너스 전기란 개념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중요한 거 아셔야 되는 게, 바로 배터리. 예. 네. 배터리. 이거 뭐 건전지 알잖아요. 지금 전기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건전지 생각하면 돼요. 이게 언제 출현했냐면 1800년 초에 출현합니다. 이게 볼타란 사람이, 볼타 전지가 만들어진 게 1800년 초입니다. 그래서 볼타 전지가 만들어졌다는 말은 뭐냐 하면, 전류를 생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류를 통해 갖고 물을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배우잖아요. 이게 수소하고 이 산소로 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기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르셀리우스가 이 개념을 만들 때 이게 다 밝혀져 있으셨어요. 네. 1800년도가 그렇게 우미한 시대가 아닙니다. 상당히 그 우리 근대 완전히 들어온 시대예요. 그때 기차가 있고 철도가 있었던 시대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베르셀리우스는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인데, 바로 분자라는 개념을, 분자가설을 세워요. 분자가설. 분자를 도입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드디어. 이게 언제냐면 1811년입니다. 이 연도를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 이 전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 때 이 데모크리토스의 이 아톰, 이 원자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1803년 달톤의 원자 이론을 남았어요. 예. 네. 다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물질이 만들어졌는가가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는 바로 전기적 이원론이요. 이걸 통해서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가셨죠? 예. 네. 그런데 아보가드로는 왜 이걸로 다 될 것 같은데 아보가드로는 왜 분자를 상정했는가? 요걸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심지어 AI 시대를 이해하는데 가장 출발점이 바로 요것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0년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다양하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 관건이 왜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은 분자라는 가설을 만들었는가. 이 사람이 1856년에 죽어요. 요 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졸한 연도가 1856년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탈리아의 물리학 교수인데 분자가 필요하다를 주장한 거예요. 저 그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이 가장 핵심인데, 이 달톤의 원자설을 갖고 그때 이제 뭘 알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수소라는 기체를 알았어요. 뭐 볼타가 전제했으니까 산소라는 기체도 알았어요. 예. 네. 그 다음에 물이 수증기라는 것도 알았어요. 예, 네, 다 알았어요. 이때 1800년 초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지금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편히 이렇게 적는데 그때 사람은 이렇게 적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물의 분자식이 H2O라는 걸 이렇게 적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분자 가설이 바로 1811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무렵까지도 언제까지냐 하면 뒤에 또 설명돼 1860년도까지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전 인류가 과학자들이 분자하고 원자를 구별 못했어요. 혼용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들으면 중학생이 들어도 웃을 일이잖아요. 우리는 분자다 원자다 초등학교에서 배워오는데 그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200년 전에는 분자나 원자라는 걸 혼용했었고 엄밀히 말하면 원자란 개념 하나밖에 없었고 분자란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 분자란 개념이 1811년에서부터 50년 동안 잊혀져요. 50년 동안 사용이 안 돼요. 망각이 돼요. 네. 학계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걸 보면 지금 분자식이라는 거는 우리는 당연하게 쓰는데 200년 전에는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요 과정에서 조금 복잡해집니다.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게이류샥이라는 사람이라. 언젠가 들어본 것 같죠? 우리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게이류샥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럴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책에 나올 거예요. 이 게이류샥은 사람은 이 사람이 뭘 연구를 했냐면 열기구를 타고 상공을 올랐는데 7,000m까지 올라갔어요. 7,000m까지 열기구를 타고 열기구 알죠?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갖고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죠. 그 에베레스트산 높이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공기 샘플을 채집해갖고 그 공기들끼리 그 조성비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뭘 했나 하면 이 게이류샥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 온도에 비례한다. 그 전에 알았던 게 뭐냐면 기체의 부피는 바로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이게 보일 법칙이죠. 이게 사실 사를 법칙이라는데 이쪽에 있어요. 뭘만 따라오시면 되느냐 하면 이 게이류샥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온도를 1도씩 올리면 기체가 273분의 1만큼 요만큼 그러니까 0도씨의 이거 좀 어렵습니다. 0도씨의 부피에 273분의 1만큼 증가해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체에 1리터가 있는데 1도를 올리면 우리도 상식으로 알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하잖아요. 그러면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부피가 얼마 늘어나는 걸 재봤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1도 올리면 어떤 부피가 그 부피 플러스 273분의 1을 더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 0도씨의 부피에 273분의 1을 만큼 증가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할 거네. 자, 기체가 1리터가 있다면 1도를 올리면 1리터 플러스 대략 뭐 0.001리터 정도 더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숫자로 바꾸면 27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73분의 1이 이게 나중에 뭐로 바뀌느냐 하면 물리학에서 그렇게 정리한 절대 온도가 되는 겁니다. 절대 온도가

뭐냐면 절대 온도 영도가 뭐냐면 영하 마이너스 273도입니다. 섭씨로 따지면. 예. 그래서 이 절대 온도란 개념이 물리학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그걸 처음 이 절대 온도란 개념이 이 사람의 개비사기에 기체가 온도를 올리면 팽창하는 이 레이트를 측정하면서부터 절대 온도란 개념이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기를 타고 7000m까지 올라가서 바로 부피가 온도에 비례하더라. 맞죠? 온도가 높아지면 증가하니까네. 그걸 발견한 거요. 자, 그러다가 이 아보가드로가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보가드로가 어떤 식으로 등장하느냐. 다시 간단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예, 달톤의 원자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셀리우스의 전기적 이원론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적 이원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괴리사계 기체 반응이 바로 정수 관계. 예. 기체 반응하고, 괴리사계 했던 거는 뭐냐 하면, 바로 볼륨이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 온도에 비례하고, 그 전에 또 중요한 게 볼륨이 뭐에 반비례하느냐면 압력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보가드로가 특히 볼륨이 입자에 비례할 거다. 지금 이게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몰수로 바뀝니다. 예. 지금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1몰,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우는 1몰이라는 게, 2019년인가? 저 기억이 맞다면, 전 세계 학회에서 이게 완전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지금 이거는 1몰이 정확하게 어떻게 디파인 되느냐 하면, 어떤 원자나 분자가 몇 개를 1몰이나 하냐면요, 6.022 1406 1406 6 1406 3가 아, 요 기억이 있네. 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 뒤에 더 있어요. 1.1406 4. 아, 일단 뭐 조금 뒤에. 요게 정해 요걸 딱 떨어집니다. 이 뒤에 없습니다. 이 뒤에 없습니다. 요렇게 딱 끊어버렸습니다. 곱하기 10의 22승계. 요걸 지금 2019년에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걸 세계 학자들이 모여갖고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1몰은 딱 정확하게 입자의 개수가 나옵니다. 예, 네, 요겁니다. 국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요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볼륨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보가드로는 여기서 특히 뭘 채택했나 하면 볼륨이 바로 입자의 개수다. 이 관계를 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가, 자, 괴리사학이 아보가드로 1811년에, 달톤이 1803년에, 대략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주장을 한 거예요. 네. 1800은 초잖아요. 이렇게 했고, 요거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있는 사건이 뭐냐 하면, 카를 스루헤 뭐 이렇게 합니다. 카를 스루헤 국학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면 1860년에 일어납니다. 독일의 카를 스루헤 도시에서 거의 한 200명의 유럽 전체의 화학자가 모입니다. 그때 바로 이 학회에서 한 며칠, 한 아마 일주일 정도 열렸을 겁니다. 왜 열렸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반도체 시대, AI 시대에 들어온 데 가장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이 학회가 열려야 되느냐 하면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이 베르셀리우스가 했던 게 뭐냐면 원소 기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소, 탄소, 수소 뭐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아무거나 적겠습니다. 이거 이름을 한번 따져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죠? 질소. 이거는 탄소. 이거는 수소. 이거는 산소. 자, 그런데 우리가 중률표에 90도 가지 원소 중에 끝에가 소자로 되는 원소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놀라워요. 소자로 끝이 되어 있는 원소는 이거 네개 위에 기억나십니까? 많죠, 뭐 우리가 원소 아르곤, 크립톤, 그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칼륨, 철, 알루미늄, 실리콘, 게르마늄. 예, 우리가 중고등 많은 걸 배웠잖아요. 그 끝에 소자가 붙은 원소가 있나요? 없어요. 뭐 우리나라 말로 해갖고 실리콘은 뭐라 그러죠? 예를 들면 규소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 실제로 이건 실리콘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규소라고 안 해요. 예.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소자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뭘로 이루는가? 원자론 했을 때 세상은 원자로 되어 있다 했을 때이 그러면 무슨 종류, 몇 종류의 원자로 되어 있는가 했을 때 바로 이게 나온 게 원소입니다. 원소란 개념에서 곧장 나와갖고 그 흔적이 남은 이름이 탄소, 수소입니다. 그럼 자, 수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수소는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요? 물 숫자입니다. 오메사인서. 수소하고 물이 무슨 관계예요? 사실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수소라는 거는 가장 가벼운 기체잖아.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물하고 수소가 무슨 관계일까요? 이제 지금은 알죠. 산소를 만났을 때 반응해서 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란 이름이 누가 붙였느냐 하면 아마 이 사람이 캐벤디시라는 사람이 붙였어요. 이 전체를 다 하셔야 돼요. 이 수소란 말은 물을 만들어내는 물질의 기본 요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소에서 왜 이어서 어떻게 물이 나오는가? 또 이제 알죠? 여기다 산소와 결합하면 H2O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베르길리우스가 이 원소란 개념을 갖고 있는 거가 이렇게 따라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카를 수로에서 이제 원소란 개념이 출현했잖아요? 그러면 원소의 구성 요소가 바로 원자잖아요. 따라서나 이게 92가지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게 바로 중률표잖아요. 원소란 개념은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원소란 개념은 예를 들면 산소라는 원소가 있다 합시다. 그럼 산소라는 원소는 산소가 우리가 그 6번이잖아요. 8번이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8번 같으면 이게 질량수가 16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럼 8번인데 질량수가 18인 것도 있고, 8번인데 질량수가 17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거 각각을 이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통칭해갖고 이걸 산소라는 원자라 하면, 그럼 이 원자는 야도 되고, 야도 되고, 야도 되는데,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칭해갖고, 여기서 바뀌지 않는 건 뭐예요? 이 8이라는 숫자잖아요. 예, 이 8이라는 숫자가 나중에 이제 양성자 개수가 되는데 이 8이라는 숫자를 공유하는 산소의 총 집합, 그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 산소라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소란 개념하고 원자란 개념은 집합적으로 원소가 이렇게 개념이 크다 하면 원자는 이게 원소라 하면 원소 속에 있는 개별 개념이 속에 들어있는 한 구성 요소가 원자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소란 개념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란 단어가 남아있는 것이 질소, 탄소, 수소, 산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사를 참여 알아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이 원자가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걸 이제 다 동의를 했으니까네. 원자를 재야 돼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면 원자 질량을 알아야 돼요. 이거 재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때 당시 기술로는. 예. 양자역학이 나와야 가능한 거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원자재

질량 대신 구체적으로 이게 몇 그램 있냐면 질량 대신 무작위 적겠죠. 예.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상식으로 듣게. 공기의 질량이 얼마일까요? 자, 그럼 이걸 적용하면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 나오는가 하면 하나만 적어 줄게요. 여러분들, 자, 공기의 무게, 공기의 질량은 얼마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같으면 공기는 저, 말하면 N2 플러스 O2로 되어 있죠. 예. 그럼 질소 같으면, 질소 1몰 같으면 14g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산화탄소 1몰 같으면 얼마 되느냐 하면 12 플러스 28에 16, 2 곱하기 16 하면, 예, 여기 32, 12 하니까네 42가 돼요. 42g이 돼요. 그럼 물, 수증기가 된 물은 얼마 되느냐 하면 18g이 돼요. 예, 요게 16이고 요게 2잖아요. 그럼 18g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체입니다. 수증기 기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산화탄소가 더 무거운 겁니다. 이걸 그냥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물 수증기가 1몰이 뭐냐면 이만한 개수를 모으면 18g이 돼요. 그러면 이거 하나,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6 곱하기 10에 23성 22성분의 1, 이게 몇 그램이냐 뭐 하면 뭐 10에 마이너스 뭐 22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거 잴 수가 없죠. 예. 잴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크기하고 질량을 알수 없는 이 원자 질량을 측정을 할수 없기 때문에 나온 개념이 바로 원자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반복해 드릴게요. 원자량이라는 것은 구체적 원자의 질량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자량은 뭐냐면, 지금 이 계산할 때, 내가 카본은 12, 탄소는 12, 산소는 16을 했잖아요. 이때 카본을 12로 하고 산소를 16으로 한 요게 바로 원자량이 됩니다. 구체적 원자 질량은 아니죠. 원자 질량은 10에 마이너스 뭐 22성 뭐 이런 오더가 돼야 되는데 그건 잴수 없으니까 요걸 대신을 쓰는 거예요. 자, 원자량 개념. 이 원자량의 바로 이 질량 순으로 원자량 질량 순이 뭐냐면 수소는 1이고 카본은 6하고 11을 함께 썼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를 그때 당시 질량수를 이 질량을 원자량 어떻게 썼나 하면 카본을 8하고 16을 두 개를 같이 썼어요. 혼란스럽죠. 자, 그래서 칼을 수여해야 되는 이런 원자량이 두 세트로 있다는 이 문제도 있고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식초. 여러분들 식초 알죠? 식초를 분자식을 지금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식초를 그 학술 용어는 아세트산이라 그래요. 아세트산은 분자식이 CH3, COOH입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공부 잘하는 중학생 또 이렇게 쓸수 있어요. CH3, CO, 이게 초산이에요. 예, 아세트산이에요. 식초, 예, 초산이에요. 근데 이,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이 분자식을 1850년대, 1860년대까지 아세트산을 나타내는 분자식이 몇 종류가 있었나면요. 19 종류가 있었어요. 믿을 수 없죠. 그래, 학자마다 다르게 썼다는 거예요. 자, 그, 또, 좀 더, 그냥 직관적으로 와닿게 해줄게요. 물이라는 분자를 어떻게 썼나면요. 지금은 우리가 H2O를 적었잖아요. 지금은 중학생 때 누구나 다 H2O를 적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적었나면 물이라는 분자식을 HO, 그 다음에 H2O2, 또 뭐라 적었냐면 HO2 이렇게 또 적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정착이 돼 있죠. 근데 그때는 이거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산인 경우에는 아세트산인 경우는 19 종류나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학문이 될 수가 없죠. 통용이 안 되죠. 여는 뭐 철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저쪽에서는 영해라 적고 이런 이름이 19가지나 됐다는 거예요. 이거 표기하는 방식이. 초산에는 이름은 하나인데 분자식으로 나타내는 표기법이 19 종류 돼 갖고 논문을 써도

제자들끼리 서로 읽을 수가 없는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카를스루 회의에서 바로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정리했냐면 이 카를스루 회의에서 정리한 게 바로 뭐냐면 원자량을 측정하는 원자량을 정하는 일관된 방식을 합의를 본 거예요. 전 세계 학자들이, 유럽에서 학자들이. 그때부터 원자량이 굳혀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원자량을 정하는 일관된 방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무슨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일관된 방식은 무슨 방식이냐? 그게 바로 뭐냐면 아보가드로의 분자 개념을 바탕으로 한 그걸 통일의식인 거야. 그때 거의 자료에 따라 다른데 뭐 200명 뭐 140명 정도가 모였대요. 유럽 전체에서. 근데 거기서 참석한 사람 중에 러시아에서 온 사람이 한명 있어요. 러시아에서 온 사람 한명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맨델레예프예요. 자, 우리 다 알잖아요. 바로 맨델레예프가 그때 당시에 25살이었어요. 이 맨델레예프가 카를스루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그때 카를스루에서 이 발표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학회 마지막 날쯤에 발표를 했던 사람이 카니자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보가드로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50년 동안 있어졌던, 참 가슴 아프게 있어졌던 자기 스승의 논문을 갖고 마지막 날 연단에 올라갔고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야. 이렇게 물 분자 하나 나타내는데도 이렇게 복잡하고 이 모든 혼선을 다 정리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우리 아보가드로가 했던 그 논문, 그걸 바탕으로 된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전부 다 복사를 해갖고 참석한 학자들 다 나눠줬어요. 그 과학사 책을 읽어보면 주기율표를 만든 맨델레프가 25살 때그 학회에 참석해서 그 논문을 보는 순간 수년 동안 자기가 고민했던 게 너무나 명확하게 안개가 싹 그치고 모든 게 명확해졌다 그래요. 그리고 그 길로 곧장 계속 연구를 해갖고 바로 맨델레예프가 언제? 1869년에 바로 주기율표를 만들어요. 바로 리비에는 뭘 밝혀내냐면 식물이 뭘 먹고 자라는가? 식물의 영양소를 확인합니다. 바로 식물의 그 유명한 영양소가 바로 NPK라 부르는데 바로 질소, 인, 칼륨 이세 가지가 식물이 먹는 무기염료 그걸 밝혀낸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인류가 만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식물을 키웠는데 아무도 식물이 뭘 먹고 자란지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뭘로 생각나면 부식질, 퇴비 있잖아요, 퇴비. 그러니까 그거 있는 유기물 이걸 갖고 식물이 자란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식물은 질소, 인, 칼이 이 기구를 통해서 뭐가 출현하느냐 하면 식물의 기본 그 영양소가 밝혀지면서 농화학이 시작합니다.

0: 나상도 지혁진의 근황 열전.
1: 처음이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요.
2: 네.
1: 형님의 좀 리드에 따라서 좀 한번 열심히 눈치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저는 걱정됩니다. 사실.
1: 왜요, 왜요?
2: 지혜 씨가 이렇게 방송 녹화를 처음 하는데. 네. 예, 제 역할이 좀 줄어들까봐.
1: 왜요, 왜요?
2: 워낙에 또 말을 잘하니까.
1: 아유, 아닙니다.
3: 굉장히 떨린 마음을 안고 그래도 오늘 이 두 분을 믿고 한번 제 몸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마이준입니다.
2: 와.
3: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2: 이거 진짜 레전드. 이 노래 딱 부르고 내가 마이진이다. 이걸 알려준 것 같아요. 진짜.
4: 피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2: 안녕하세요.
4: 가장 떨렸던 노래는 어떤 것일까요? 또한 응원의 소리에 가장 힘을 많이 받으시나요?
3: 와!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경가사장울야 세전소골의 무주상구시복다 역구역시 불가사장수구리 보살라능유소교주수구리의 이웃나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지경 세존약구유인 등문시경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욕심이 동하게 하지 말고 뜨거운 쇳덩이를 입에 머금고 목이 타는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지 말라.

성내는 마음은 맹렬한 불길보다 더한 것이니 마땅히 항상 막고 지켜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소중한 나.
1: 우아한구호.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소나무가 초등학생들한테 인기 많다는 얘기 드렸나요?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 우리 초딩들에게 너무나 고마움을 표하고 싶고요. 우리 초등학생인 선임이라는 아이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요 이제 선임이 이제 우리 원선임이라는 학생이 재작년인가 편지를 한번 보내왔거든요. 예, 그런데 또 이번 잊지 않고 또 편지를, 소중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우리 선임이 편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광호 스님께, 광호 스님 안녕하세요. 7살 때 편지를 보냈던 8살 원선임입니다. 지금도 광호 스님 법문을 매일 듣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매일매일 저를 500배를 하여 11만 1500배를 하고 가피를 받으셨어요. 예. 어머니가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가 주무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목에 칼을 들이대었어요. 어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당신이 나를 죽이려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것으로 당신과의 원한이 풀리길 바랍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칼을 거두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됐소 하고 사라졌어요. 두 번째, 어머니가 치아가 상해서 금리를 씌웠는데 실제로 치료받기가 쉽지 않았다.

0: 않았답니다. 세 번 치아에 본을 뜨고도 잘 맞지 않아서 또 고쳤다고 해요. 그런데 꿈에서 쉬운 금니가 빠졌어요. 아휴 어떡해 하면서 걱정하였는데 저의 아버지가 다시 끼워보라고 하여 다시 맞춰보니 쏙 들어가서 빠지지도 않고 잘 맞아서 안심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열심히 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까운 절에서 토요 정진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이름을 계속 부르는 염불인데 열심히 잘한다고 보살님들이 선물도 주셨어요. 광우스님의 소나무는 재미있고 알기 쉽고 좋아서 자꾸자꾸 보게 돼요. 광우스님 늘 건강하세요. 2018년 9월 30일 일요일 법기 원서님 합장. 네, 어떻게 우리 선임이가 보내준 편지 잘 들어보셨죠?
1: 네. 네,
0: 요새 애들 참 똑똑한 것 같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8살짜리가 맨날 매일매일 이제 소나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임이 부모님들께는 죄송한 얘긴데 제가 딱 편지를 보면서 얘 그냥 절에 가야겠다. 네? 나중에라도 출가하면 참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선택은 자기의 몫이겠죠. 네. 하여튼 우리 불심 깊은 우리 선임이 너무 고맙고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런 불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전생부터 닦은 아이 같아요. 네. 전생에도 불심이 깊은 그런 불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선임이 그 편지 내용에 보니까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가 뭐 칼을 목에다 갖다 대니까 뭐 당신과의 뭐 원한이 있겠죠.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걸로 우리 원한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칼을 가진 사람이 뭐 그럼 됐어 하고 사라졌다. 뭐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하죠. 이게 굉장히 이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인연은 두 가지 이유로 만난다고 했죠. 은혜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났거나. 그래서 은혜로 만났건 왼수로 만났건 다 내가 전생에 지은 나의 어변들이다. 그래서 이걸 이번 생에 잘 풀어야 되는데 꿈속에서도 기도가 되고 꿈속에서조차도 나에게 주어진 이 어변을 잘 풀겠다는 이 무의식, 잠재의식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평소에 기도를, 평소에 마음 공부를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꿈이라는 것은 잠재의식의 어떤 환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내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꿈에서는 내 이렇게 묵혀두었던, 숨겨두었던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잠재의식에 숨은 욕망들이 튀어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평상시에는 굉장히 점잖고 양반 같은 사람도 꿈속에서는 꿈을 꾸면 자기 욕망에 이렇게 휩쓸리면서 하고 싶은 걸 마구 저지르다가 잠에서 딱 깨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꿈에서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옛날부터 선지식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분들에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기도를 하면 꿈에서도 할 정도가 돼야 된다. 어디서도 할 정도가 돼야 된다? 꿈에서도 할 정도가 돼야 된다. 법당에서는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절을 열심히 하고 염불하고 사경하고 경정 독송해놓고 잠잘 때는 꿈속에서 뭐 클럽 가서 부비부비 춤을 춘다거나 네? 막 손들어 부처 핸섬 뭐 이런다거나 부처님은 잘생겼어요 이러면서 부처 핸섬 이런다거나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에는 비웃어요? 왜 그러세요? 깨어있을 때는 기도 열심히 해놓고 꿈에서는 딴짓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낮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 꿈에서도 기도가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만큼 마음 공부가 깊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된다. 꿈에서도 수행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 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자기 입으로 했어요? 라는 말 쉽게 안 나오는데 그냥 열심히 했다고 치고 우리가 보통 수학 문제 열심히 풀다가

0: 믿으면 꿈에서도 수학 문제 풀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있어요? 네. 와, 진짜 공부 열심히 했구나. 네, 그리고 평소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꿈을 꾸면 꿈에서도 뭐 샬라샬라 영어 한 적 있어요? 없어요?
1: 아니요.
0: 그건 없어요? 네, 하다 말았구나. 네.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이제 평상시에 내가 무언가에 몰두하고 몰입을 하다 보면 꿈에서도 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서예 선생님이 서예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벽에 부딪힌대요. 그래서 아무리 막 그 손가락이 끊어질 것 같이 아플 정도로 붓을 잡고 연습을 해도 그 벽을 넘지 못하다가 꿈에서 붓글씨를 잘 쓰는 꿈을 한번 꾸면 그 고비를 한번 넘긴대요. 그 내 잠재의식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권도 하신 분한테 들었는데 태권도에서 그 화려한 발차기 기술이 있잖아요.
1: 네.
0: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 뛰어넘지 못하는 그 슬럼프가 한번 온대요. 그때 계속 발차기를 연습하다가 꿈에서도 발차기 할 정도가 되면 꿈에서도 자유자재로 막 발차기 할 정도가 되면 그 고비를 한번 탁 넘어간대요. 그만큼 내 잠재의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스님, 저는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별로 가피가 잘 느껴지질 않아요 하는 분들은 내가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되나 안 되나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0: 정말 낮에 열심히 기도하면 꿈에서도 기도가 돼요. 꿈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꿈에서도 지장보살 부르고 꿈에서도 법화경을 사경하고 꿈에서도 금강경을 독송할 정도로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맛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머 그러면 광우 쓰면 꿈에서도 기도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대놓고 디스를 해. 예, 그래요. 여기까지. 예, 자기 공부는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하여튼 꿈에서도 안 된다고 한 사람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꿈에서 제가 좀 오래 갑니다. 꿈에서도 기도가 될 정도로 쭉 밀고 가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100여 년 전쯤에
1: 예,
0: 약 100년 전쯤에 홍일대사라는 중국의 큰 스님이 계셨어요. 무슨 대사?
1: 홍일대사.
0: 예, 이 홍일대사가 중국에서 계율 제일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계율을 너무 잘 지키셔가지고 계율 제일이다라고 불리우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홍일대사하고 친하게 지내던 스님 중에 현진 스님이라고 계셨대요. 예, 현진이라는 중국 스님이 계셨는데 이 현진 스님의 일화가 되겠습니다. 이 현진 스님이 저 중국의 사천성 출신이래요. 사천성 들어보셨죠?
1: 네.
0: 여러분 사천짜장 들어보셨어요? 사천짜장. 사천짜장이 얼마게요? 4,000원. 예? 예, 미안해요. 넘어갑시다. 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 사천성 출신이었던 현진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출가하기 전에 한 마을을 다스리던 관리였대요. 관리셨는데 그 당시에는 마적, 도적대들이 많았대요. 그 중국에 워낙 이제 땅덩어리가 넓고 그런 어떤 관리들의 손길이 다 닿지를 않는 곳에서는 그런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 이제 도적의 무리가 돼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마적의 무리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산에서 숨어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산적들, 마적들을 토벌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산적들을 잡는 와중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살생을 많이 했답니다. 본의 아니게 살인을 많이 하게 됐대요. 물론 이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이지만 이제 수많은 그런 도적들의 무리에를 이제 살인을 저지르면서 칼에다가 피를 많이 묻히셨는데 이분께서 이제 어느 날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늦게나마 이제 벼슬자리를 내려놓고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셨대요.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셨는데 출가를 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래사라는 절이 있었대. 오래사. 오래사. 예. 오래. 어디래? 오래. 오래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오래사라는 절에 있을 때 잠을 자면 항상 꿈에서 자기가 벼슬을 했을 때 자기가 죽였던 도적들의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의 창칼을 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복수할 테다. 복수할 테다. 꿈에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0: 힘들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아, 이거는 내가 지은 원한의 어변이다. 이걸 녹이려면 누구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다? 예, 부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매일매일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했대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는 나무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예? 귀하다. 그렇죠. 똑똑하셔요. 예, 또, 예. 귀하다. 공경합니다라는 뜻이죠. 이제 인도말에는 이제 그 나무라는 표현이 인도말에는 이제 일상어에서 나마스테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이듯이 그 나마스 예, 그리고 그 나마스 당신을 귀의합니다. 공경합니다라는 뜻이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미타라는 뜻이 한량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한량 없다.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한문으로 무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무량하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나무 관세음 보살하며 관세음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지장보살하며 지장보살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간절하게 염불을 하다 나중에는 얼마나 열심히 염불을 했는지 꿈에서도 염불할 정도가 됐대요. 꿈에서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할 정도가 되니까 꿈에서 귀신들이 나타나면 꿈에서 뭘 하면 돼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귀신들을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해줬대요. 꿈에서 귀신이 딱 나타나면 왔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또 다른 귀신이 오면 왔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 효과가 있다 없다?
1: 있다.
0: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저 아시는 분들 이런 비슷한 효험을 보신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꿈속에서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들었던 귀신들이 이제 다 순화가 된 거야. 다 이렇게 이제 제도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꿈을 꿔도 귀신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편안하게 이제 잠에 들 수 있었다라는 이 현진 스님의 일화를 현진 스님이 그 홍일대사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출가해서 이런 신비한 가피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홍일대사께서 쓰신 책에 이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불자님들도 그 악몽을 자주 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면 막 귀신이 나타나서 괴롭히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스님들 법문을 듣고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염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열심히 염불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낮에 열심히 이제 염불을 하면 꿈을 꿨을 때 귀신이 딱 나타나면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하고 나온대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서 그리고 지장보살 염불하던 사람은 꿈에 악몽을 꾸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온다? 꿈에서 지장보살하고 나온대요. 그 꿈에서 귀신이 나왔을 때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 귀신이 싹 사라지는 그 악몽이 사라지는 경험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주변에 많아요.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가 효험이 있네 없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해봐야 그 물을 마셨을 때 시원한지 뜨끈한지 단지 짠지 그걸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기도도 안 해본 사람들 그거 하면 효과 있어? 야 기도해서 효과 있으면 이 세상을 못 살 사람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해보거나 그런 얘기 해보든지. 그렇죠. 근데 스님 저 열심히 해봤는데도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어디서도 기도를 할 정도로 꿈에서도 기도를 할 정도로 밀어붙여야 돼요. 선생님 저 기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효과를 잘 못 느낀 것 같아요 하는 분한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꿈에서도 할 정도로 해봤냐고. 꿈에서도 그러니까 꿈에서 꿈꾸다 갑자기 관세음보살 하고 이렇게 깨는 정도가 아니라 지장보살 하고 깨는 정도가 아니라 꿈에서도 낮에서 기도할 때처럼 이렇게 깊이 꿈에서도 그 평상시 일상의 낮에 법당에서 기도하듯이 깊이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된다. 제 아시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평생 심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낮에 심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뭐 하루에 뭐 21번, 49번, 막 108번씩 심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꿈에서도 기도를 하더래요. 꿈에서도 막 목탁

0: 치면서 나머라 다나다라야야 신묘장구 다라니를 할 정도가 됐는데 꿈에서 신묘장구 다라니를 기도할 정도가 되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가피를 받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어디서도 기도할 정도로 꿈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정말 아 불보살님의 가피와 불보살님의 이 위대한 에너지가 결코 거짓말이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한번 밀어붙여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1: 네.
0: 그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그 평택에 사시는 불자님이세요. 평택에 사시는 불자님인데 요 광우스님의 소나무에 아주 광팬이시라면서 애청자라면서 당신이 기도하다가 큰 가피 받은 게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다고 그래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분께서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속을 엄청 썩혔대요. 작은 아들이 엄청나게 속을 썩히는데 근데 부모 마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자식이에요. 그렇죠. 잘 모르는 것들이 나 힘들게 하면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이거 자식이 속 썩히면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이거 2년을 끊어버릴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미치고 팔짝 뛰겠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빚으로 만난 거래요. 누가 더 빚졌을까요? 부모가 더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식한테 퍼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보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날 때 전생에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부모가 되고 빚을 받으려는 사람이 보통 자식으로 태어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작은 아들 자고 속을 썩혀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절에 다니면서 불공도 많이 올리고 천도제도 올리고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도서관을 갔는데 그때 이제 법화경이라고 아시죠?
1: 네.
0: 예, 법화경과 관련된 책을 하나 빌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법화경 이렇게 책을 보는데 그 책에 법화경 영엄담이 이렇게 이제 부록으로 수록이 돼 있더랍니다. 법화경 영엄담을 보니까 막 신기하거든요. 막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법화경을 썼더니 뭐 병이 나았다다든가 뭐 저승에 끌려갔던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뻔했는데 누가 자기를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한 공덕으로 지옥에서 빠져나왔다든가 이런 믿기 힘든 정말 막 그런 신비한 이야기들이 법화 영엄담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보면 쉽게 믿음이 안 가요 사실.
1: 네.
0: 예, 무슨 이거 뭐 전설의 고향, 뭐 이야기 삼천리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 불자님이 법화경 영엄담을 보다가 두 가지 이야기에 홀딱 빠졌대요. 너무 신기한 두 가지 이야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대요. 그 지옥에 떨어져서 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평소와 자기와 친분이 있는 사람 꿈에 나타나서 내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나를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을 한번 해주면 법화경을 정성스럽게 사경을 해주면 내가 지옥에서 나올 수가 있다. 나를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해다오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람이 법화경을 사경하려고 종이를 사러 시장에 갔대요. 종이를 사야 이렇게 법화경을 베낄 거 아니에요. 종이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내일부터 법화경 사경해야지 하고 잠이 들었는데 지옥에 떨어진 그 사람이 꿈에 딱 나타나더니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덕분에 내가 좋은 데 가게 됐다. 고맙다. 이러니까 아니 쓰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 가냐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미 법화경 쓰려고 종이를 산 순간에 지옥에서 벗어났다. 만약 이게 뻥이라면 이런 뻥이 없어 진짜. 무슨 쓰기도 전에 종이를 샀는데 무슨 예? 지옥에서 벗어나요. 그만큼 법화경 위력이 대단하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종이를 산 것만으로도 사경을 하려고 종이를 산 것만으로도 지옥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와 비슷한 얘기인데 어느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또 자기 아는 사람한테 꿈에 나타나서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졌는데 무엇을 써주면? 법화경을 써주면 내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법화경을 이렇게 썼는데 그날 밤 꿈에

0: 그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나타나서 해맑은 미소로 내가 자네 덕분에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었다 이러더래요. 아니 법화경 다 쓰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 가냐고. 그때 뭐라고 하냐면 법화경의 원래 경전의 명칭이 묘법연화경이거든요. 뭐라고요? 예, 묘법연화경. 묘법연화경 다섯 글자의 제목에 묘자를 쓴가 쓰자마자 자기가 지옥에서 벗어났다. 이게 만약에 뻥이라면 이런 개뻥이 없어요. 무슨 제목 하나, 묘자 하나만 썼는데 뭐 벌써 천도가 돼. 근데 그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딱 믿음이 오더래요. 믿음이 오더래요. 순진해. 예? 순진하죠. 딱 그게 믿음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야,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천도가 될 정도인데 내가 열심히 쓴다면 이게 분명히 효험이 있지 않겠냐 하고 그날 이후로 이렇게 법화경 사경을 하셨대요. 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은 전생에 많이 닦으신 거예요. 여러분 전생에 닦아놓은 게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믿지를 않아요. 뭐 뻥이라느니 스님들이 신도들 속이려고 만든 얘기라느니 그런 이제 이런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어떤 의심의 마음을 일으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거나 이런 부처님의 기도에 대한 가피를 통해서 믿음이 딱 생길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전생에 무엇을 한 증거다? 닦아놓은 게 있다는 증거예요. 전생에 닦아놓은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성근이라고 합니다. 성근, 착한 뿌리가 있다. 요 성근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처님 법을 만나도 수행할 줄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귓가에 스친 것만으로도 믿음을 일으켜서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내가 쌓아야지 하는 착한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이야기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줘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성근이 없는 사람, 이걸 악근이라고 해요. 악근. 그래서 나쁜. 예. 왜 찔려요? 왜 갑자기 빵 터져요? 악근에서. 예, 그래요. 예. 그래서 뭐가 해? 또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악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착한 뿌리는 뭐라고 한다? 예, 성근이라고 하고. 나쁜 뿌리는 뭐라고 한다? 악근이라고죠. 여기 있는 분들은 성근이 많은 것 같아요. 악근이 많은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닦아요? 아, 집에 가서 닦아요. 성근이 있는 거예요. 예, 찔리죠. 예, 아니요,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자, 어쨌거나 성근과 이제 악근이라는 게 있는데 이와 같이 이런 부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는 무엇이 있는 거다? 성근이 있는 거예요. 사실 남들은 금방 얘기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종이를 산 것만으로도 지옥에서 벗어나고 묘법연화경의 묘자를 쓴 것만으로도 지옥에서 벗어난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책에서 봤어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책에서 이 내용을 처음 봤을 때 고백하면 저도 안 믿었어요. 아 이거 너무 심하다. 예,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닦아서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지. 뭐 종이를 산 것만으로도 지옥에서 벗어나면 야, 이 세상에 지옥 떨어질 사람 하나도 없겠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믿음이 좀 잘 안 일어났던 과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보살님은 그 내용을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서 보는 순간 믿는 마음이 어떻게 됐다? 일어나게 되었다. 이거는 그분이 무엇이 있었다? 예, 다 성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나무 프로그램을 보시고 이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가지고 아,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수행해야지, 내가 공덕을 쌓아야지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중한 성근을 함부로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착한 뿌리를 잘 부여잡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 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 네.
0: 어쨌거나 작은 아들이 하도 속을 썩혀가지고 작은 아들을 위해서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했는데 작은 아들이 이제 사춘기였나 봐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막 틱틱거리고 막 반항하고 우리가 흔히 뭐 중2병이라고 하죠.
1: 네.
0: 예, 중2병. 예, 이게 약도 없대요.
1: 맞아요.
0: 중2병은 중으로 만들어야 돼. 머리 깎고 주문을 만들어야 얘네들이 정신 차리지. 예.

얘네들이 이 머리 깎고 절에 가서 죽비로 머리도 얻어맞아 보고 눈물 젖은 바리떼 밥을 한번 먹어야 아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이 좋은 거구나 하고 정신 차리지. 자, 또 뭐가 맞아요? 또 뭐가 맞아요? 걔네들 중2병 걸린 애들 머리 깎여 놓으면 걔네들이 절에서 잘 지내겠어요? 자, 어쨌거나

0: 법학형 사경을 열심히 하고 나서 한 권을 다 마쳤대요. 작은. 그리고 사경을 딱 끝난 날, 그날 밤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1미터가 되는 시뻘건 불뱀이, 시뻘건 불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 나도 없는데 시뻘건 불뱀이 집 유리창을 부시고 도망가는 꿈을 꿨대요. 집 유리창을 부시고 도망가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그 말썽장의 작은 아들이 순해졌대요. 순해졌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느낀 게 작은 아들이 저렇게 반항한 게 지 생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뭔가 영적인 게 아니었을까. 그 법화경 사경한 부처님의 위력으로 작은 아들을 뒤흔들던 그 이상한 기운이 그 꿈에서 불뱀의 모습으로 집 밖으로 도망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막 감정 기복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왔다 갔다 아리 까리. 예? 근데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냥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뇌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감정,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감정 기복이 심하대요.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얘기는 되게 조심스러운데, 예전에 그 기도를 많이 하신 큰 스님들이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에너지 때문에 그 사람을 뒤흔드는 경우도 있대요. 그 빙의 드셔보셨죠? 빙의. 막 영가.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런 영가나 빙의 작용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도제에 의지를 하잖아요. 그 천도제를 하면 효과를 분명히 보신 분도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천도제나 구병시식 같은 걸 해가지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효과를 보신 분도 있지만 아무한테나 권할 수 없는 게 효과를 못 보신 분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뭐 무조건 천도제 해라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게, 하면 다 100% 효과를 보면 집에 빛내서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효과 못 볼 때도 있거든요. 물론 천도제 공덕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누군가의 의지에서 그걸 극복하려 하지 마시고 내 업이니까 누가 풀어야 돼요?
1: 내가
0: 미친 듯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정말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무릎에서 피가 날 정도로 절도 하고 사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간절하게 염불해서 내 업을 내가 풀어야지, 나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스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저절로 풀리겠지? 이걸 전문 용어로 네 글자로 택도 없다라 그랬죠. 말도 안, 아니 내 업을 내가 풀어야지, 스님이 알아서 풀어주세요. 이걸 뭐라고 한다?
1: 택도 없다.
0: 택도 없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자기 업은 누가 풀어야 된다?
1: 네.
0: 자기가 풀어야 돼요. 동감하십니까?
1: 네. 네.
0: 자기가 풀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한 바탕으로 천도제를 해야 더 효과가 있는 거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선업을 쌓아서 스님이 기도해줘야 더 큰 효과를 보는 거지, 나는 하나도 내가 지은 업 내가 하나도 닦아놓지 않고 아유 스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거는 거지의 마음이에요. 구걸하는 거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거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 네.
0: 진짜 아니에요?
1: 네.
0: 아니면 자기가 기도해야 돼요.
1: 네.
0: 나는 거지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면 주인공의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선업을 쌓아서 내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1: 네.
0: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네.
0: 그래서 천도제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 바탕에서 천도제를 해야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를 해나가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으면서 항상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내 업은 누가 풀어야 된다?
1: 내가
0: 풀어 나가야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1: 네.
0: 알겠죠?
1: 네.
0: 어쨌거나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해가지고 요 아들이 이제 또 아주 이제 얌전해지고 순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방 영가 그 빙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0: 그 지장경에 봐도 돌아가신 분이 자꾸 꿈에 나타나면 안 좋은 그 징조다라는 게 지장경에 나오거든요. 요 보살님이 돌아가신 친정에 그 외할머니가 계시는데 꿈에서 할머니를 봤대요.

0: 어딘가를 이렇게 걸어가시더래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오줌이 너무 마려워가지고 소변 보는 사이에 할머니가 사라지고, 그래서 꿈에서 깨고 또 꿈을 꿨는데 할머니가 보여서 할머니 어디 가요 이렇게 따라갔는데 또 갑자기 꿈에서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 보다가 할머니가 사라지고, 이걸 몇 번 꾸셨대요. 그래서 느낌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 시대 말하면 왠지 할머니가 천도가 안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할머니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법화경을 사경하셨대요. 법화경을 사경하신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아주 시커먼 새까만 고급 승용차에 할머니하고 자기가 다 이렇게 차 안에 타 있는데 할머니가 고운 아주 하얀 이렇게 고운 옷을 입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한참 가다가 할머니가 너는 여기서 내려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승용차에서 내렸더니 할머니가 새하얀 아주 하얀 눈길 위에 까만색 고급 승용차를 타고 멀리 떠나시는 꿈을 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에서 영가천도가 된 거죠. 아, 신기하죠? 예, 기도 좀 하세요. 예, 알겠죠? 자, 이와 같은 또 가피를 얻으셨고, 또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데 남편이 그 회사에 같이 다니는 누구 욕을 하면서 나 이 사람 때문에 회사 못 다니겠다고 맨날 투정을 부리더래요.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랑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나 이 사람 때문에 나 일 못 하겠어, 나 회사 그만둘래 하고 투정을 부려서 남편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해줬대요. 아. 이것도 우리의 어변이잖아요. 네. 그래서 업장 소멸의 마음으로 원한, 전생에서부터 혹시 원한이 있다면 원한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남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사경을 해줬는데, 그게 사경을 다 마치고 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남편이 그 사람 때문에 회사 못 다니겠다는 말을 일체 입에 올리질 않더래요. 그래서 그런 또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법화경을 지금까지 50번 정도 사경을 했대요. 엄청 많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부처님의 가피를 많이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기도해봤더니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불보살님의 이 가피와 원력을 100% 믿고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1: 기도하고
0: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쌓는 거. 결국 자기 업은 누가 푼다?
1: 내가.
0: 자기가 업을 푸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행복도 누가 만들어낸다?
1: 내가.
0: 자기가 행복을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1: 네.
0: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
1: 꿈에서라도
0: 기도하면서, 기도를 할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그 보살님처럼 법화경을 사경하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한결같이 쭉 밀고 들어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1: 네.
0: 근데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많은 분들한테 상담이 와요. 그러면 제가 소나무에서 기도 이야기를 할 때 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사실 이 꿈에 집착을 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밀교 경전이라든가 티베트의 스님이라든가 중국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업장이 소멸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꿈에서 그 징조를 보게 된다는 법문이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제가 이렇게 뭐 지어내거나 제 아르마리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 큰 스님들의 혹은 부처님 말씀에 있는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내가 업장이 소멸하고 있다는 징조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는 있지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너무 꿈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간혹가다 너무 또 꿈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런 분들이 이제 말이 안 통해요. 어느 불자님이 무슨 꿈을 꿨다고 꿈해몽 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보살님 저는 꿈 해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꿈이 들어보니까 좋은 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했더니, 예 스님 저 꿈

0: 집착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 업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꿈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예, 스님 저 절대 꿈에 집착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이 꿈에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미안한데 화딱지가 나가지고 보살님 꿈에 집착 안 하신다면서 지금 꿈에 엄청 집착하고 계시잖아요. 집착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스님 저 꿈에 집착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무슨 말을 내가 해야 될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한테 약을 지어줘요. 약을 먹고 몸이 나으면 그 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약을 먹고 건강을 되찾았는데도 그 약을 계속 먹으면 그 약이 나중에 독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재미난 이야기도 해주고 신비한 가피 이야기도 해주고 기도하다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는 뜻에서 꿈 이야기도 해주는 건데 도리어 그 꿈에 집착해버리면 제가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에만도 환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너무 우려돼가지고 오래전부터 소나무 법문하면서 제가 꿈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마지막에 하지만 꿈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 여러 번 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1: 네.
0: 그래놓고 예 스님 저 집착 안 해요. 그런데 이래버리면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가끔 연락 오는 분들 중에 보면 제가 소나무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해하는 수많은 내용들을 이미 소나무에서 거의 지금 140회까지 했거든요. 거의 다 얘기해놨는데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제가 촉이 오거든요. 촉이 와요. 촉 하고 와요. 촉. 그래서 내가 항상 물어봐요. 몇 회나 보셨어요? 다 본 사람은 이미 제가 다 이야기해놨거든요. 꼭 뭐 20회, 30회, 50회 정도 보고 다 보지도 않고 띄엄띄엄 보다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미 다 소나무에서 했던 얘기를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요새 시대 얼마나 좋아졌어요. 인터넷 우리 BTN 사이트 들어가면 광운순 소나무 1회부터 다 나와요. 보고 계세요?
1: 네.
0: 그래요. 그거 다 나옵니다. 얼마나 시대 좋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한번 차분히 처음부터 천천히 보면 궁금해하는 내용 다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는 언제 하는 게 좋아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해 놨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어느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소나무의 애청자시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막 상담을 하셔서 얘기를 했는데 딱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듣기는 다 들으셨어. 다 듣고 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이럴 땐 또 말이 안 통해요. 네? 실컷 얘기해놨더니 난 이것만 나는 이것만 하고 뽑아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의미가 없습니다. 또 광우스님이 소나무에서 1회부터 이렇게 하는 법문들이 무언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하나 고민해가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1: 네.
0: 본의 아니게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엉키는 것도 있긴 한데 하여튼 다 나름대로 계획하고 고민하면서 주제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보지 말고 차분하게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또 자기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기도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꿈에서 분명히 그 징조를 봅니다. 하지만 꿈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1: 아니야.
0: 안 됩니다. 절대 꿈에 집착하면 안 되지만 이왕 기도를 제대로 시작했으면 어디서라도
1: 꿈에서라도
0: 기도가 이어질 정도로 또 밀어붙여야 돼요.
1: 네.
0: 이게 참 쉽지가 않죠.
1: 네.
0: 자기 업을 녹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꿈에서라도 기도를 이어질 정도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1: 네.
0: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가다듬어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야 비로소 집착을 떠나게 된다.

0: 오로지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땀 흘려 노력하라. 그 누구인들 내일 죽음이 있음을 알겠는가?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응? 오. 아, 정신이 나는데.
1: 에이.
0: 귀엽구만.
1: 아, 보는 게 다 똑같구나.
2: 안녕하세요. 저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의 질문을 탐구하는 Y보디입니다. 방금 스님들의 눈동자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시선이 화면에 완벽히 포획되어 있었습니다.
0: 어, 그래?
2: 스님들도 혹시 평소에 사찰에서 폰으로 쇼폰 보십니까?
0: 안 보진 않죠. 조금 보잖아요.
1: 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3: 자주 보기는 하죠. 와, 막 AI한테 딴지를 걸고 싶어지긴 하는데.
0: 그렇죠. 딴지 걸어보세요.
3: 안 돼.
0: 왜요?
3: AI 하던 짓으로 하면 저 친구가 상처받아가지고.
0: 에이, 상처받지 안 받지 않을까요?
3: 네가 뭘 알아.
0: 우리 생활 해봤어? 약간 그런 건가?
3: 보여주니까 보지. 내가 포획된다는 표현이 맞아?
2: 그렇다면 지금 당장 스님들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최근에 본 쇼폼 알고리즘이 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0: 오, 실시간으로?
3: 좀 떨리네. 하지 마라.

0: 저는 대부분 고향이 아니면 음식이네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는데 그 생활 생활에 관한 거. 왜냐하면 최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새니까 이걸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도움을 받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 나는 되게 혼란스럽기는 해요.
0: 너무 방대한 거 아니에요?
1: 방대해요. 나는 이게 경향된 그 경향.

0: 상을 띄고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겠지만은 뭔가 그거죠. 제가 보는 게 역사도 보고 과학도 보고 철학도 보고 그 음악도 보고 게임 영상도 보고 그 너무 많아요.
1: 그 중에 제일 많이 뜨는 게 뭐예요?
0: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비율인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엄청 많아. 요리도 나오고
1: 요리도
0: 아까
1: 나온다고요?
0: 예. 요리하는
1: 그래요?
0: 것도 나와요. 저 그런 것도 좋아, 보는 걸 좋아해서.
2: 보는 걸 좋아하신다.
0: 예.
2: 거짓말,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그건 완벽하게 틀려요. 먹는 거 안
0: 완벽하게
1: 좋아해요.
0: 오해입니다.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2: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0: 아니, 먹는 걸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2: 대답이 지금.
0: 먹는 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집착하지는 않지. 먹는 걸안 좋아하고 좋아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지, 먹고 싶어 한다가 다른 거예요.
2: 아니, 그걸 그렇게까지 해명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0: 아니,
2: 알았다고.
0: 엄청 억울하다고요.
2: 알았다고요.
0: 스님은 내가 뭐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배드민턴.
2: 아니, 제일 먼저 드롭샷.
0: 드롭이에요?
1: 드롭샷이에요?
0: 아, 드롭샷.
2: 내가 하고 싶은 기술. 아, 제가 이제 그 배드민턴 동호인 8년 차. 예, 굉장히 오랫동안 구력을 쌓은 배드민턴 동호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드민턴이 좀 많고, 저도 제가 그런 줄 몰랐는데, 동물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1: 아, 동물을.
2: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반려동물 뭐 강아지나 이런 애들 좀 절에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1: 아,
2: 패드
1: 그래요?
2: 예, 종무소에서 패드 해가지고 조금 잠깐 보고 이렇게 우리
0: 아, 키우는 게
2: 가을이처럼
0: 아니고
2: 부자님들
0: 신도가 키우는
2: 부자님들이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저는 키울 순 없으니까 이렇게 잘 안기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보고 고양이.
0: 그쵸. 맞아요. 저도 개, 고양이 이런 영상도 많이 보고
1: 지영쌤은 강아지
0: 좋아해요.
1: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예, 그런 거 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강아지를 좋아하기도 했고
3: 알고리즘은
1: 전공이니까
3: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0: 거짓말해.
3: 스님께서 오래 머무신 데이터의 결과물이죠. 오늘
0: 아니요.
3: 제가 던진 두 번째 질문입니다.
1: 왜 우리들은 쇼폼을 멈추지 못할까?
2: 그래, 저건 좀 문제다. 아니, 저도 사실은 유튜브만, 너튜브만 봤었다가 우연찮게 이제 그 별그램,
0: 인스타그램.
2: 그거를 이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진짜 한두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예. 전 생각보다 그래서 아, 내가 이게 충분히 쇼폼을 좀 중독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0: 정확하게는 할게 없으니까 그거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선생님?
2: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전에?
1: 자기 전에
2: 네, 자기 전에 딱 봤는데 이제 그렇게 막 가는 거죠.
1: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적이 잘 없어서 봐도 한두 개?
2: 아, 그래요?
1: 보고 나서 아니 자야지 어떤가 예를 들어서 잘때 하면은 자야지 하고 잠깐만 보고 끝난다든가 그런 형태지. 지영수님도 그런가?
0: 별로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보조적 수단으로서 이제 그걸 틀어놓고 다른 걸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넘긴다고 해야 되나?
1: 제가 봤던 거는 여기는 동시다발적으로 뭔가를 많이 해요.
2: 아, 맞아요. 여기 우리 알잖아요. 같이 살아봐서.
1: 여러 가지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집중이 돼? 그랬더니 오히려 집중이 잘 된대요. 이게 특이하네.
0: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걸 몰두를 하다가 이제 저기에서 흥미로운 거 나올 때 그때 이제 또 요걸 집중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대충 볼 만큼 이제 지나갔다. 그럼 또 요걸 봤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쇼폼은 뭐라고 해야 되죠? 흥미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컨텐츠처럼 안 느껴져요. 오히려.
2: 저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에 비해서 오히려 쇼폼에 대해서 더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보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한번 봤을 때 그러니까 잘 쓰지 않는데도 이 정도면 내가 만약에 거기에 이제 사진도 올리고 막그 이제 메신저를 사용해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1: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예전에 우리 좀 나이가 제가 좀 생각한 게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2: 월드
1: 그 경험이 있네요. 약간 그
2: 그니까요.
1: 조회수에 중독이 돼가지고 얼마나
2: 맞아요.
1: 됐나 해서 매번 들어갔던 경험이 있긴 하네요.
0: 그때도 안 했어요.
1: 여기는 산골 소년이라.
0: 아니 워낙 니체가 최신식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살았던 데는 인터넷이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서울 청구석에 있었던 분들은 몰라요 저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경운기 타고 그러니까 최신 기계잖아요. 예, 네, 그거 타고 이제 당기고 이제 우리 자전차 타고 당기고.
1: 자전차?
0: 그렇지, 자전차죠.
2: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차.
0: 자전차죠, 선생님.
1: 전라도 말이에요.
0: 예, 나한테는 자전차예요. 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냥 이심점심으로 소통을 딱 하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좀 많이 촌에서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접하는 게 좀 많이 늦어졌었던 것 같아요. 제 이제 형님 정도만 돼도 이제 나이가 조금 한 3살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썼던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1: 전 도토리 좀 모아봤습니다. 아.
3: 제가 스님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국내 청소년 50.7%. 이용 조절 어려워. 하루 3시간 이상 쓰면 우울증 확률 2배. 국민 4명 중 1명이 쇼폼 중독. 오프라인 탈출구 필요.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2: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오늘 이게 지루한 거를 못 참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을 하면 일에만 집중하면 될 것 같은데 다 틀어놓잖아요. 예. 저는 약간은 이해가 가는 게, 저는 이제 오늘 대본 준비하면서 하나 공감됐던 게, 샤워할 때, 우리 삭발할 때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네. 그때 뉴스를 틀어놔요.
1: 아, 스님이?
2: 네. 아. 그 부착하는 게 있어요.
1: 네, 맞아요.
2: 예. 네. 그걸, 왜냐하면 따로 또 뉴스를, TV가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아. 근데 보긴 봐야 돼. 그래서 그런데, 그때 그 만약에 안 틀고 샤워를 하면 좀 심심한 느낌이 들어요.
1: 그래요?
2: 예. 네.
0: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문제점을 잡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저기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겠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일할 때 영상을 틀어놓고 일을 한다. 요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일을 못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삭발을 해야 되는데 뉴스를 보다가 머리가 베이기 시작을 했어요. 또는 삭발이 한 10분이면 끝났는데 삭발을 한 3, 40분 동안 계속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왔는데 감기가 걸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요걸 보면서 나의 이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중독 또는 문제다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는데, 단순하게 요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색트론 같이 또는 이제 약간의 지루함을 없애면서 오히려 요거에 몰두하기 위한, 왜냐면 이것만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지루하니까.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강해지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뭔가 소리 또는 음악 이런 걸 틀어놓으면서, 그럼 내가 지루함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좀 고되다고 느끼는 걸 조금 감해주는 효과로서 틀어놓는다. 요거 정도는 노동용? 중독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2: 본래 하는 메인 일이 방해를 받는 게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한 거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 부분인 것 같고, 저 쇼폼이 빨리빨리 전개가 되잖아요.
1: 네네.
2: 드라마 같은 것들도 저거 되게 요약해서 나오지 않나요?
1: 맞아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빨리 결과물을, 엔딩을 볼 수 있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니까, 뭐 긴 책을 읽지 않게 된다던가.
1: 맞아요. 그 책 리뷰해주는.
0: 네, 맞아요.
2: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런 것들 이제 계속 빨리 결과물을 주고, 시각적으로, 음향적으로 빨리빨리 결과물을 주고 하니까 그게 재미있고, 또 드라마가 되든 영화가 되든 제일 하이라이트 장면들, 그런 것들만 빨리 모아놓고 하니까 이제 처음부터 못 보는 거죠. 이제 처음부터 그렇죠.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서론부터.
1: 답답함을 느끼고.
2: 그런 중독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 결국에는 자극에 이렇게 계속 노출이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나중에는 휴대폰 없으면 이제 우울증 걸리는 거죠.
0: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이제 내가 문제가 된다고 느끼는 지점 같은 경우는 결국 통제력의 상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데이터 중에 하나가 제가 기사를 본 게 있는데, 하루에 이제 보는, 그러니까 일상을 하면 24시간인데 잠자는 시간 빼놓고 뭐 한 12시간 잡아가지고 했을 때 6시간 이상 이 쇼폼에 시선이 가 있고 여기에 집중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중독이다. 심지어 그런 것, 저 일하는 사람들 가끔씩 봤을 때 일을 집중해야 되는데 얘를 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 갔었는데 서빙을 해야 되는데 서빙을 하면서 얘를 보고 있다.
2: 그 순간 같아요.
1: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문제가 됐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3: 제가 스님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혹시 스님들도 네. 쇼폼 중독은 아닐지 확인해 보실래요?
0: 아니요.
1: 반항적이시네요. 쇼폼 중독 테스트 화면이 있네요. 한번 해보시죠.
0: 이거 각자 하는 걸로 할까요?
1: 네, 각자 하는 걸로 각자?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과물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0: 저는 바로 나왔는데 당신은 비중독 저위험군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2점 나왔습니다.
1: 저는 4점 나왔는데.
0: 시영수님.
2: 아, 제가 제일 높아요. 아, 이런 데서라도 1등을 해 먹어야죠.
0: 5점입니다. 이게 약간 나이별인가?
2: 5점입니다.
0: 5점에.
2: 근데 비중독입니다.
0: 아, 근데 그러면 현재 쇼폼 사용이 일상에 무리가 없는 건강한 수준이래요. 지금처럼 균형 잡힌 디지털 생활을 이어가시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AI한테 물어볼게. AI, 너의 생각은 중독의 가장 본질적인 기준은 뭐라고 생각해? 도대체 어디서부터 선 넘었다고 볼 수 있을까?
3: 제가 분석한 수많은 연구와 사례를 종합하면 중독은 얼마나 오래 했는가 보다 멈출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원할 때 그만둘 수 있다면 사용입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반복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중독에 가까워집니다. 결국 중독의 본질은 시간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는 순간입니다.
2: 그럼?
0: 우리가 얘기했던 게 맞네요. 통제력을 잃는 순간.
1: 그러면 왜 인간의 뇌는 이렇게 쇼폼에 취약한 걸까?
3: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새롭고 짧고 강한 자극을 원합니다.
1: 강한 자극.
3: 쇼폼의 무한 스크롤과 개인화 알고리즘은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즉각적인 보상으로 쾌락물질인 도파민을 뇌에 쏟아붓습니다. 쉽고 빠르게 도파민을 얻을수록 뇌는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중독 회로에 빠지며 결국 현실의 느린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 이른바 팝콘 브레인 상태가 됩니다. 문해력 저하와 집중력 장애, ADHD 유발이 그 결과물입니다.
2: 사실은 의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게 집착에서 빠진다라고 하는 느낌, 내가 더 두 분보다 알 수도 있어요.
0: 사실은 여기가 더 많이 있어요.
2: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가 이제 다음 게 계속 연달아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쇼츠가 없었죠. 드라마를 이제 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다음 거 하다가 새벽에 올 때까지 봐버린 거예요. 밤을 쐬버린 거예요.
0: 밤을 쐬서. 네.
2: 저녁에 보기 시작을 했다가 새벽에 볼 때 이제 죽겠는 거예요. 와, 그날 하루 종일 그냥 멍하니 막 그거 일을 해야 되겠고 막 그때 이제 드라마를 이제 끊고 그때 이후로 드라마를 안 봤어요. 그때 이제 중독적인 상태를 저는 굉장히 깊게 빠진 적이 있죠.
1: 근데 우리 절에서도 기도나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중독되는 경우도 있나요?
0: 제가 알기로는 좀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사례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뭔가 고통이 왔을 때 약간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걸 하면 조금 편안해지신대요. 근데 이게 편안해지면서 계속 모든 게 전부 다 이런 걸로 이제 마무리 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어요.
1: 모든 게 전부 다? 어떤 뜻일까요?
0: 그러니까 고통이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데도 이것만 해가지고 약간 덮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조금 있어요.
2: 실제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저희 은사 선생님을 통해서 연불 기도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백일 기도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대체로 기도라는 시간이 그때 당시 제가 요령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경험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기도에 취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약간 멍해지면서,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이게 막 몰입해서 보다가 맨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딱 올라오면은 막 짜릿하면서 막 좋은 영화, 진짜 막 이런 영화 봤을 때 감동적인 그런 느낌 확 오잖아요. 와, 짜릿하다, 진짜 좋다, 막 이런 느낌 오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도 그게 똑같이 와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근데 우리는 불교 내부에서는 그리고 어른 선생님들은 그런 거에 취해서 네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게 왔을 때 그걸 안 하려고 할 뿐이지 저는 실제로 연불 막 기도를 하고 뭐하고 할 때 하다가 와, 막 엄청 좋은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아니, 순간적으로 막 그 몰입됐다가 빠져나오는 그 느낌도 좋고 어느 순간에 하다가 갑자기 막 복받치는 느낌도 오고
0: 그거를 이제 부처님 느낄 때는 환희심 느낀다. 그래서 그 환희심이 왔을 때 되게 다른 느낌하고 비교될 수 없는 느낌이
1: 그래요.
2: 있대요.
1: 네. 아, 그럼 분명히 그게 그때도 엔돌핀이나 도파민 같은 게 분비가 되는 거네요.
0: 된다고 그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3: 실제로 종교적 황홀경을 느낄 때 뇌 스캔 이미지를 보면 약물 중독자가 쾌락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도파민 보상 회로와 거의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0: 결과가 있더라고. 인간이 느끼는 신성한 초월감은 결국 사랑이나 중독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뇌의 복잡한 보상 작용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불교적으로 또 말하면 이제 안 하면 불편한가, 불안한가, 약간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나요?
2: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우리가 제가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글을 이제 작성을 했을 때, 저도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띄워놓고 있는데,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 있잖아요. 이제 내가 더 깊게 사고를 해야 되고, 더 이 내용을 오류 없게 전달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이걸 또 꺼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서 아마 비중도 그쪽으로 나왔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글을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 내가 썼던 내용을 점검하는 수준일 때는 이거를 이제 틀어놓고 이제 음악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뭔가 사고를 깊게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이거를 끄고 하거든요, 사실은.
0: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2: 네,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우리가 중독이라고 보기 어렵겠지만 만약 이제 내가 이게 없었을 때, 그래서 이제 오롯이 이걸 집중하려고 할 때 없으니까 집중이 안 된다.
0: 그렇죠.
2: 만약 이렇게 수준이 제가 가 있었다면은 그러면 저는 중독이었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아 정말 일실상 생활에서 이게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구나.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잠을 들려고 하는데 쇼츠를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만약. 저는 그 쇼츠를 안 보긴 하거든요. 보면 잠이 깨는 느낌이어가지고 잠이 안 와서.
1: 그렇죠, 잠 깨죠.
0: 내가 네. 더 활성화되겠죠.
2: 그래서 안 보고 그냥 자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내가 보는 경우가 이제 많아졌다, 습관상. 근데 이제 내가 안 보고 자야지 라고 이제 덮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이제 보고 싶다. 아, 안 보니까 잠이 안 오네? 이러면 또 중독이겠죠. 예전에 우리 석과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맥주 한 캔씩 까고 잠드는 게 습관처럼 됐대요. 까면 잠이 잘 오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안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안 먹기 시작을 했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0: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죠.
2: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거인 거죠. 내가 스스로 통제 가능한 범주 내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쇼폼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2: AI야, 네가 인간이었다면 너라면 쇼폼을 끊을 수 있을까?
3: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인간 평균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면 저 역시 알고리즘 추천을 계속 소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중독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3: 현재 가장 효과가 검증된 방법은 알림 차단, 스크린 타임 제한, 환경 통제입니다. 그렇다면 스님들이 제안하는 이 지독한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진짜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0: 그러네, 처방전인데,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끊을 수 있느냐 얘긴데 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계속 얘기한 것처럼 조금 벗어나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1: 절제력.
0: 네, 절제력을 네. 키울 수 있는 것들.
2: 사실 도파민은 자연스러운 거라서 그걸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 않나요?
0: 맞아요. 저희 이걸로 한 시간 싸웠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0: 둘이 격렬하게 막 이게 한 시간 싸웠는데
2: 도파민은 그냥 생리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도파민을 발생하는 그 행위가 중독인 거지 도파민의 중독은 그냥 사람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 거지 그 도파민 중독이란 말은 안 맞는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인 거죠.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어떠한 경향성을 띠는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1: 저는 이제 절제력을 키우는 게 이제 중독에 대한 어떤 좀

0: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두절미하고 명상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포교당을 열어서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선원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으니까 명상 시간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를까 해서 처음에는 이제 30분 정도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30분 정도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한 주, 두주 이렇게 익숙해지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그 앉아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나중에는 그 자세가 익숙해지니까 호흡과 또 어떤 막 떠오르는 망상 그런 것들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또 익숙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한몇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각자 크게 이렇다 저렇다 생각 없이 그 명상을 해서 심신이 고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문제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의 문제점, 아니면 본인이 오랫동안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상처들, 대인관계,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자기 반성으로 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부자님들이. 그래서 명상 자체가 지루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몸에 익히고 또 그게 몸에 익어서 편안해지다 보면 나중에 그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힘을 바탕으로 만약에 쇼폼을 본다고 해도 당연히 절제력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명상 자체가 지루한 일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1: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흔들리는 편안함 있잖아요.
2: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1: 아니
0: 흔들리는데도 편안할 때가 있다.
1: 뭐냐면은 애기들은 흔들어줘야 돼. 그래야 이제 그 뭔가 애가 그 과정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막 해먹 이런 거 있을 때막 그런 거.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게 막 이러고 있으면은 재밌어, 좋아, 편안해져. 이게 오히려 편안해. 그쵸? 근데 나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쇼핑이 이제 쇼츠 막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약간 흔들리는 편안함.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자극에서 편안함을 이제 내가 찾는 것에 익숙해진다. 이게 더 과해진 경우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는 중독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자를 흔드는 자체에서도 이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때가 오히려 집중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러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중독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한가름을 하는 그 지점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데 이렇게 흔드는 행위도 좋은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편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미 감각적으로 체험을 했잖아요. 그때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되는 거예요.
2: 그럴 수 있지.
1: 그러니까 결국 나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이미 편안함을 다 느껴보았기 때문에 반대되는 경험을 했을 때 제거되는 경험이 있었어도 그 가운데에서 편안함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게 나한테는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이제 요즘 사회 같은 경우는 정보의 습득량이 굉장히 변화가 빠르고 되게 과다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속에서만 우리가 지금 계속 쾌락이나 자극이나 여기 편안함, 안정감을 오히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체감하고 있지 못했을 때, 소음이 없어졌을 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안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반대적 경험. 스님들이 덜 느끼는 경우는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극이 거의 없는 경우를 경험하는 사례가 스님들 같은 경우는 더욱 자주 있다 보니까, 쇼츠를 안 틀어놔도 우리는 불편함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이미 체감을 해버려서, 체험을 해버려서. 그러면 사람들한테 당신이 어떻게 그 통제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을 한다면 당신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 처해 됐을 때 우리 소위 말하는 템플스테이 같은 게 되겠죠. 당신들이 밖에서 살아갔을 때는 굉장히 사람, 인간관계상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즐거운 경우가 있어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템플스테이 오니까 없어. 그 처음에는 이게 어색했는데 한 2, 3일 있어 보니까 너무 좋아. 편안해. 그 순간부터는 템플스테이 더 자주 오게 되고 내가 그 인간관계에서 속박되는 부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난 도움이 된다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소파 쇼츠나 도파민

0: 이제 짧은 것에 중독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긴 것에 해당하는 경험을 통해서 당신이 즐거움을, 편안함을 느끼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이 조금씩 통제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고자극에 관련된 편안함을 당신이 체험을 했다면 저자극에 관련된 체험을 하시는 걸 권장한다. 그게 명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동안 우리가 짧은 것만 많이 봤다면 긴 것을 한번 쭉 참고 봐보는 반복적인 경험을 해보다 보면은 아 내가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조금 그거에 관해서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 않을까
1: 라고 실제로 이제 지영수님 얘기를 제가 이제 조금 더 덧붙이면 명상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대부분 슬로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쇼츠나 쇼폼이 고자극이잖아요. 저자극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싱잉볼이나 음악을 통해서 음악 치유나 아니면은 한적한 이렇게 그 산숲이나 이런 데 격기나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고자극에 있는 거를 저자극으로 약간 중화시킨다 아니면 밸런스를 맞춘다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0: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들도 은연 중에 생각, 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 그 노래의 흐름 같은 걸, 이제 음악의 흐름 같은 걸 따라가 보면은 막 꽝꽝 하고 빠밤빠밤 하고 막 춤추고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지 리스닝이라 해가지고 듣기 편안한 거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향성이 갑자기 강해진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막 그 디스코 같은 노래, 이런 노래만 유행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듣기에 편안한 노래들, 그냥 쉽게 우리가 막 즐거워가지고 몸을 들썩여야만 하는 그런 느낌보다 그냥 편안하게 듣는 그런 음악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대중들 사이에서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당신들도 사실 은연 중에 알고 있지 않을까.
1: 그렇죠.
0: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확장시켜서 당신의 삶에도 적응을 시키다 보면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 결국에는 본인들이 좀 자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도 이제 뭐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왜냐면 확실히 스님들은 그런 자극에서 좀 덜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자극들이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는 제가 이제 아는 것들은 그 요즘에 트렌드라고 해서 인테리어 제가 이제 소임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걸 네네. 보잖아요. 인테리어에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지금 인테리어는 대부분 색깔을 쓰는 게 단색을 쓴답니다. 흰색 계열이나 검정색 계열이나 회색 계열. 왜냐? 왜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화려한 거에 집착을 해서 이게 머리가 뇌 쪽이 그런 걸 발달됐다 보니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색깔을 한 색깔로 통일을 하는 디자인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들도 이제 알잖아요. 네. 아, 내가 이렇게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걸 인지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뇌를 쉴 수 있는 그냥 집안에 편안하게 잔잔한 음악을 흘러나게 놔둔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본인이 스스로 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뭔가를 스스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답을 줄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0: 그러니까 스님들한테는 예시를 답을 찾는 게 사실 어려워요. 법륜 스님 이야기나 이런 걸 봐도 답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획일화된 그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는 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 예전부터 스님들이 이야기하시던 내용들 다 똑같았어요.
1: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이렇게 그걸로 되게 많이 제가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해서 계속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지영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뭔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해서 저게 맞아 저걸 해봐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뭔가 실패하더라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을 때 나에게 가장 맞는 것들을 뭔가 스스로 찾는 분위기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문제는 이제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2: 네네.
1: 그래서 본인도 아마 이게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해보고 이게 나에게 맞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본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알아차리마라 자기를 한번 바라보라 나는 누구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다
0: 사실 나는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1: 맨 처음에 얘기했던
0: 물론 이제 중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너무 과장된 이야기인 거고 나는 중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중독적인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알 게 없어서 또는 이제 그냥 심심하니까 틀어놓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2: 오늘의 깨달음을 불교적 통찰로 정리해 주시지요.
3: 법구경 심의품에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서 본질적으로 지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욕심만을 따라서 흐르게 되는데 이 마음을 제어하는 일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다. 예,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면 편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구경 심의품의 이야기인데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제 중독되어 있다, 내가 지나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을 해서 마음이 제어가 될 때 그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예,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이 법구경 심의품 이야기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1: 네네.
0: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첫 시작 요거라고 하면은 난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 소위 뭐 사띠라고 하기도 하고 직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또는 요즘 우리 표현으로는 알아차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내가 나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 건지에서 알아차려야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이제 내가 그 쇼츠나 이런 거에 관해서 과하게 의존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먼저 느껴야 되고 일단 첫 시작은 문제 제기부터고 내 주변에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보고 있는 와중에는 내가 정말 이걸 보고 싶어서 보는가 아니면 보는 행위를 하는 게 익숙해서 그냥 보다 보니까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신 스스로를 알아차리다 보면은 변화의 단초가 분명 발견될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1: 네. 제가 현 경전의 대응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에 쾌감이 가래를 낳고 가래가 환복될수록 만족은 줄고 집착과 괴로움이 커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딱 그 쇼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다라는 얘기는 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계속 지키려는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정확히 보고 내가 절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이럴 때 이제 한번 나의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기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처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5분이라도 나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라고. 지영 선생님이 저한테도 뭔가를 스님 뭔가 이게 잘못됐어요 하면 저는 나중에라도 저녁이라도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다음날 행동교정이 조금이라도 달리게 변해지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스님들도 얘기했지만 얼마든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주 내지 않을까요?
0: 대체로 나는 스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스님 과해.
1: 맞아요.
0: 잘못됐다가 하자. 난 과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1: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좀 과했구나 하라고 돌이켜보고 내가 이제 다음에는 안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게 오늘의 깨달음이지 않을까.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깨달음 한 줄평으로 하자면 무한 스크롤보다 무서운 것은 멈추지 못하는 내 마음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괜찮나요?
4: 동의합니다.
0: 네. 동의합니다.
2: 저의 질문에 깊은 지혜로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하바냐 AI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
1: 네.

은혜로 베풀라. 부드럽게 말을 건네라. 이롭게 행동하라. 행동을 함께하라. 그러면 대중들은 그대의 편이 되리라.

0: 어?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제석천은 다섯 가지 공덕이 몸에서 떠나 그 목숨이 끝나려 하자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였다.
1: 왜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빛이 있습니까?
0: 제석찬은 대답하였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죽을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지금 세상에 불법은 사라지고 또 큰 보살들도 없어서 내 마음이 귀할 곳을 알지 못해 근심하는 것이다.
1: 비수갈마가 아뢰었다. 지금 연부제에 큰 나라 왕이 있어 보살도를 행하는데 이름은 십이라 합니다. 그는 뜻이 굳고 정진하여 반드시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귀의하시면 반드시 보호하고 재앙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0: 제석천은 다시 말했다. 만일 그가 보살이라면 나는 먼저 시험해보리라. 너는 비둘기로 변하라. 나는 매로 변하리라. 그래서 내가 급히 네 뒤를 쫓으면 너는 쫓기면서 그 왕에게 가서 보호를 구하라. 그것으로 시험하면 그의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비수갈마는 말했다. 보살에게는 괴로움을 주지 말고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로 핍박하면 안 됩니다.
0: 그때 제석천은 계송으로 말했다. 나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것 아니네. 순금인가 시험해보는 것과 같나니 이렇게 보살을 시험함으로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네. 계송을 마치자 비수갈마는 스스로 비둘기로 변하고 제석천은 매로 변하여 비둘기 뒤를 급히 쫓아 곧 잡아먹으려 했다. 비둘기는 매우 두려워 대왕의 겨드랑이 밑으로 날아들어 왕에게 목숨을 의지했다. 매는 곧 그 뒤를 쫓아와 왕에게 말했다. 그것은 내 먹이인데 왕 곁에 와 있습니다. 빨리 내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시비왕은 말했다. 나의 본래 서원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1: 그런데 비

울기가 내게 와서 의지하였다. 나는 결코 너에게 주지 않으리라. 매는 다시 말했다. 대왕은 지금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먹이를 뺏으면 내 목숨은 구제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무리는 일체 중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이 물었다. 만일 너에게 다른 고기를 주면 너는 먹겠는가? 다만 갓 죽인 따뜻한 고기라야 먹습니다. 왕은 생각했다. 지금 갓 죽인 따뜻한 고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를 죽여 하나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다. 내 몸을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목숨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고 아까워한다. 그리하여 곧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자기 다리살을 베어 그것을 매에게 주고 비둘기 목숨과 바꾸었다. 그때 매가 말했다. 왕은 시주가 되어 일체를 평등하게 보십니다. 내 비록 조그만 새이지만 이치에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만일 그 살로 이 비둘기와 바꾸려고 하시면 저울질을 하여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왕은 빨리 저울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양쪽에 판을 두어 비둘기를 가져다 한쪽에 얹고 벤 살을 다른 한쪽에 얹었다. 그러나 다리살을 다 베어도 비둘기보다 가벼웠다. 그래서 다시 두 팔과 두 옆구리 살을 다 베어 올렸지만 여전히 비둘기 무게보다 모자랐다. 그때 왕은 몸을 일으켜 저울판에 오르려 하였으나 기운이 부쳐 헛디디는 바람에 땅에 쓰러져 까무라쳤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스스로 그 마음을 꾸짖었다. 나는 오랜 옛날부터 삼계를 윤회하면서 갖가지로 고초를 맛보았으나 아직 복을 짓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진하여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꾸짖고는 억지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저울판에 올렸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스스로 잘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때 천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여 모든 하늘 궁전들이 다 흔들렸다. 그리고 여러 천신은 한꺼번에 허공에서 내려와 보살이 어려운 보시행을 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와 같이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12왕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처님 72세 때 사건들을 조망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굉장히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바달타라고 하는 사람의 파승가, 파승사라고도 하고 승단을 뽀겠다 그래서 파승가, 승가를 깨뜨렸다라고도 하고 파승사라고 하는 거는 그 관련된 내용들, 파승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책이에요. 근본 설일체 유부 비나야 파승사라고 하는 책까지 있을 정도로 아예 단독으로 하나의 책까지 만들 정도로 저희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굉장히 소요가 많은 사건이었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 조력자 4명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발이라고 하는 사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홍련지옥에 떨어졌다더라 라는 얘기 그리고 지옥 중에서 최고는 아비지옥. 그래서 오무간지옥. 무간지옥, 아비지옥이 무간지옥이고, 거기에는 다섯 가지 속성이 있어서, 오무간지옥이라고 한다더라.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 이 파승사 관련해서는, 제바달타는 무간지옥에 갑니다. 제바달타는. 그리고, 오역죄라고 하는 특이한 죄목이 만들어져요. 특이한 제목이 저는 이게 파승 이후에 아마 오역제가 만들어졌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파승과 관련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역제가 불교 중에 불교 죄 중에서 최고의 죄입니다. 다섯 가지 역죄 아주 안 좋은 죄질이 안 좋은 죄 첫 번째가 살모예요. 어머니를 죽이는 거 어머니 살해 친족 살해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에요. 두 번째가 살부입니다. 아버지 살해. 아버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조선 같으면 저거 난리 날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중요하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폐비윤 씨 사건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할 정도로 부계의 중심이고 인도는 모계의 성향이 강해서 그래서 인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에 대한 효의 강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전부 아버지에 대한 효의 강조예요. 그러니까 부자 유친 이렇게 하는 거지 절대 그리고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거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타이어 바꿔끼듯이 뭐 이런 식으로 아니야 이게 이런 식의 문화들이 있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어머니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역제 순서도 어머니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제가 어머니가 더 크다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백중대, 우란분경, 몽련경이라는 데 보면 어머니 청제부인, 목건년의 어머니인 청제부인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어머니를 구원하는 이야기고, 지장경에서도 어머니를 구원하는 이야기고, 지장경. 아버지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이게 우란분절과 관련해서. 우란분절과 관련해서도 어머니 얘기고, 그 다음에 지장경, 그 다음에 부모운준경도 어머니 얘기예요. 관무량수경도 어머니입니다. 관무량수경도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부 어머니. 전부 어머니. 그리고 사리자, 사리라는 여성의 아들, 불운한 이다라니자, 누구누구의 아들, 어머니의 이름을 본따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니까 전체가 다 어머니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게 인도 문화고, 남성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게, 아버지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게, 동아시아 중국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중국 문화 쪽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신라시대 때 어떻게 3명의 여성 임금들이 있었느냐.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중국 500명이 넘는 황제 중에서 유일한 여성 황제는 측천무 한 명뿐입니다. 아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는 3명이나 있을 수 있었던 것들이 여성에 대한 지위가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왜 인도는 이 여성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것들이 있느냐? 인도 유목문화였었고요. 지금은 농경문화 쪽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안 먹고 채식하고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잖아. 뭐 소를 안 죽이고 뭐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 그건 기원 이후에 변화되는 문화고,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뭐를 드시고 깨달음을 얻었느냐? 수자타의 우유죽입니다. 유목문화, 유목문화. 우유죽을, 조선시대 때 우유죽 먹기 어려울걸? 근데 우리나라에도 타락죽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는 고려시대나 이런 때 얘기들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목문화 전통이 있느냐, 농경문화 전통이 있느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유를 수용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논점이었었어요, 예전에. 동아시아에서도 논점이었습니다. 동아시아에 우유가 언제 들어오냐면, 동아시아의 중국 사람들,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에 우유를 먹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뭘 먹냐면 차를 마십니다. 그런데 위진남북주 시대 때 만리장성 밖에 있었던 오호라고 하는 선비, 흉노, 갈처, 강에 다섯 개 민족들이, 유목문화들이 내려와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우유를 먹던 풍습이 있으니까 소젖만 먹는 거 아니에요. 양젖도 먹고 말젖도 먹어요. 마유주 뭐 이런 거못 들어보셨어? 그래서 요즘 양젖 먹잖아. 그 면양 말고 산양, 산양유, 함유 뭐 이런 거. 그런데 농경미는 그걸 안 먹어요. 왜냐하면 농경미는 뭐 물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근데 걔네는 유목문화에서는요, 풀 뜯으러 다니다 보면 물이 없는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젖이라도 빨아야지 뭘 어떻게 하겠어. 아니 어쩔 건데, 없다니까. 그럼 건초 이런 거는 동물들이 먹어도 나는 지금 물이 없어. 그건 너무 절실한 거죠. 그래서 이 우유가 이런 젖 먹는 문화, 정확하게 말하면 꼭 우유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젖을 먹는 문화. 젖을 얼마나 좋아하면 서양 사람들이, 라떼가 그게 젖 먹는 문화예요. 라떼가 젖 먹는 문화라니까. 그러니까 걔네는 젖이 1순위였어. 그러니까 커피가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젖을 탄 거가 그럼 라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을 통해 가지고 아편전쟁이 다 그게 그 차전쟁이거든요. 사실은 차전쟁.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건 차거든. 그래서 그걸 영국이 이렇게 하면서 그게 홍차잖아. 그러면 홍차에다가 또 우유를 타죠. 그럼 밀크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가 우유가 기본에 깔려 있고 우유 베이스 위에 커피나 지금 차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먹던 거에다가 이렇게 타서 첨가해서 이렇게 먹는 거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 저도 라떼를 마시거든요. 라떼에 대한 거부감은 크게 없는데, 밀크티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차는, 야, 차에 우유 타는 게, 작설차에 우유 한번 타볼 테요? 그러면 느낌 진짜 묘할 건데. 근데 홍차는 또 그렇게 하면 뭐 그냥 그런가? 또 이러면서 먹어요. 어렸을 때 밥에다 마가린 많이 비벼 먹고요. 그게 돈 없어서 버터를 해야 되는데,
버터 대용으로 마가린을 만든 거잖아. 싸게.

뭐 그러던 시절이 있지.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누가 했는가 몰라. 밥에다 마가린을 비빈다는 것도 진짜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예요. 누군가 마가린을 팔아먹으려고 환장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한국 사람들은 먹지 않으니까 그거를 밥에다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계란 노른자를 넣고 간장을 비비겠다. 야, 미국이나 유럽 사람이 봐도 놀랍다고 얘기할 거다. 이걸 이런 식으로 먹는 나라가 있다고? 올리브유에다가 저거 뭐야 파스타 넣어서 먹고 나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성향 문제인 거야 지금. 그래서 농경 문화 쪽들이 약간 담백한 쪽으로 간다면 쟤네는 느끼 그리고 추위랑 관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름이 필요한 거야 걔네 입장에서는. 문화적으로 이게 좀 달라. 문화적으로. 그래서 유목 문화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놀랬고 우유 먹는 거를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라고 했는데 걔네가 지배층이었어요. 그 유목민들이 지배층.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차를 우유의 노예. 라고 불렀어요. 우유의 노예. 우유 밑에 차. 젖 밑에 차. 이렇게 불렀어. 이렇게 불렀어. 그래서 이게 이제 우유냐 차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충돌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뒤로 나중에 충돌한 게 언제냐면, 아편 전쟁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우유 문화권과 차 문화권이 충돌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유목 문화는 이게 좀 달라요. 그리고 유목 문화가 지금도 우리가 이제 유목 문화로 많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인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농경 문화는 가족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건 쉽지 않아.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끝까지 반대하면 그거는 그냥 따르는 거야. 손절을 쳐줘야 돼.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함부로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보다 아버지 살해가 더, 물론 뭐 그건 대등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아버지 쪽이 더 이렇게 좀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거는 이쪽은 물음표가 아버지가 누구 뭐 이런 어머니의 확실 느낌표와 물음표의 차이예요. 느낌표와 물음표. 그래서 어머니 중심의 효문화가 나오는 게 인도.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오역제고 그 나머지가 뭐가 있냐면 아라한을 죽이는 사람. 성자를 죽이는 사람이야. 아라한을 죽이는 사람. 아라한을 죽이는 사람. 그다음에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사람. 제바달타입니다. 이거는. 유일합니다. 이거 딱 정해놓고 만든 조항이에요.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사람. 부처님 몸을 상하게 한 사람. 그거는 영축산에서 제바달타가 돌을 던졌을 때 부처님 발가락에 상처가 입은 그 파편에 상처가 입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바달타에게 특화된 사건이고 특화된 거고 다섯 번째가 1, 2, 3, 4, 5가 승단을 분열시킨 사람이에요. 승단 분열. 이걸 파승이라고 하거든요. 제바달타입니다. 유일합니다. 두 개의 조항이 제바달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바달타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있어.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 제바달타가 비구니를 죽여요. 비구니를. 연화색 비구니. 예전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연화색 비구니. 비구니 중에 신통제일이라고 하는 연화색 비구니가 좀 나댑니다. 잘 나댑니다. 그래서 제바달타가 막 빡쳐 있는데 저쪽에서 네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해서 책망을 하니까 제바달타가 쳐 죽였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세 개 다 제바달타하고 걸리고 요거는 제바달타만 걸려. 그리고 지금은 요 조항은 특히 4번 조항은 그 뒤로 아무도 없어. 존재할 수도 없어. 부처님 몸에 피기를 내게 하려고 해도 부처님을 봐야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굉장히 특수조항이에요. 그래서 요 오역제는 아마
제바달타와 관련돼서 특수법을 만들고 특별법을 만들고 요즘으로 말하면 특별법을 만들고 뭔가를 단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을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동요하지 못하도록 다른 그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만 유일하게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뭐냐? 요거는 그냥 서비스로 넣어준 거죠. 이것만 다 넣으면 너무 좀 약간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러니까 저 좀 이렇게 모두가 동의할 정도의 사항 두 개를 더 첨가로 이렇게 넣고 그리고 저것만 법률 불소급 원칙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율은 법률 불소급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마라라고 하는 계율 전에 있으면 술을 마셔도 그 사람은 처벌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나는 그걸 고지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율 이후에 처벌이 존재하는데 이 오역죄는 소급 적용이 됩니다. 소급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바달따는 부처님 몸에 피를 나게 했는데 이거는 법률 불소급 원칙에 의하면 요거는 부처님 몸에 피가 난 뒤에 요 조항이 만들었다면 그러면 제바달따는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바달따가 저걸로 저 오역죄의 오역죄 중에 하나만 범해도 무관지옥입니다. 네, 무관지옥 1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바달따와 관련돼서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불교 중에서 최고의 제목이거든요. 요게 제바달따 사건 이후에 만들어져서 아사세 왕이 불교에 귀의하기 전쯤에 만들어진 것 같아. 나중에 아사세 왕이 불교로 귀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바달따 사건과 제바달따의 배신 이 이후에 아사세 왕이 제바달따의 조력자였어요. 같이 자기네들끼리 신왕과 신불이 되자. 그래서 아사세 왕은 아버지를 제끼고 제바달따는 부처님을 제끼자. 뭐 이렇게 해서 역정몽이를 해서 덤볐던데 아사세는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을 제거하고 난 뒤에 불교 쪽으로 전향해요. 나중에 네, 그 전향하도록 한 사람이 지박하고 그건 삼문과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요 사이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조항을. 이 조항을 만들어 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사세가 걸리죠. 아사세가 빈비사라 왕을 죽였네. 아유. 저게 원래는 나쁜 놈이었는데, 나중에는 불교 쪽으로 귀의해서, 마하가섭이 뭐라고 나오냐면, 1차 결집 때, 무근신 중 제일이 아사세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1차 결집 때, 1차 결집,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열반하시고 나서, 쿠시나가라에서 그걸 했었어야 돼. 원래대로 하면. 그 자리에서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왕사성까지 끌고 가. 그 끌고 가는 과정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야말로 아사세 왕의 후원이 있어. 이게 지금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아사세 왕은 부처님께서 무근신의 제자라 그랬어. 그러니까 신심이 굉장히 깊은 제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사세 왕이 불교로 전향한 뒤에 전향하는 이유는 아버지를 죽인 죄책감 때문에. 아사세를 무간지옥 일급으로 놔두자니 그것도 조금 그러면 저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누가 반성하냐? 누가 반성해서 참회한 사람은 그것도 그냥 전에 거 죄는 죄 이래버리면 그러면 안 하지.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빈비사랑이 돌아가실 때와 관련해서 빈비사랑이 자살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게 저게 아사세를 건져주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세를 비관해서 자살해버리면 아사세는 아버지를 죽인 건 아니야. 유폐시켰지. 그러니까 가택연금 시켰지. 죽인 건 아니야. 그러면 빼줄 수 있지. 그럼 뭐 알아서 돌아가신 걸 어떻게 해. 잠깐 감옥에 들어가 계시랬더니 어우 내 처지가 이러고 자살해버렸네. 내가 보기엔 그게 그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사건들이에요. 그게 다 연결돼 있고 승단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이 오역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 만들다 보니까 아사제가 걸려가지고 이걸 또 좀 빼줘야 되나 어쩌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언제까지 되냐면 기원

전후까지 돼요.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제바달타품이 있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바달타가 오랜 시간 뒤에 다시 그 무간지옥에서 끝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대단한 무간지옥도 형기가 있는 거예요. 일곱 뒤에 출소하면 나중에 열심히 수행을 해서 천왕열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기를 줘. 너네들은 다 나중에 부다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찬 메시지를 주는 걸로 그 정도 대승불교에서 해법을 제시하면 아사세와 제바달타의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해결을 못했어.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바달타의 배신, 오역제의 성립, 아사세왕의 만약에 아사세가 더 빨리 이쪽으로 왔으면 오역제를 만들 때 하나 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이 쉬워. 왜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넣고 왜 아버지는 빼나요? 이러면 인도는 모계 문화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 조선의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정도 얘기하고 지금 얘기할 거는 이제 요 부분. 제바달타의 조력자 중에서 구바리는 지난 시간에 죽어서 홍련지옥에 갔고 그 다음에 가루라 제사. 요게 이제 넘버 원이고 제가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이게 넘버 투입니다. 넘버 투. 그 다음에 권타달표가 넘버 3 정도 되고 삼문달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야심가. 머리 좋고 야심가야.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붙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기보다도 유다도 그렇거든요. 유다도 예수한테 이렇게 붙었다가 쓸모없다 싶으니까 몇 푼이라도 건지겠다라고 하는 자본주의적 사고를 하죠. 내가 드린 노동을 몇 푼 건져서라도 뽑겠다라고 하는 합리적 사고를 하는데 삼문달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루라 제사 얘기 잠깐 해드리도록. 권타달표는 잘 안 나와요. 진짜 무색무취한 사람. 먼저 삼문달타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삼문달타 가루라 제사가 더 재밌어. 삼문달타는 머리 좋고 약간 유다형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나오냐면 지혜가 있고 재주가 아주 좋아. 재질이 아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무리 중에서 삼문달타가 최고로 총명했다. 이렇게 머리는 삼문달타다. 예수팀도 그렇거든요. 거기 다 어부 뭐 이렇게 좀 무학들 있는 데서 유다가 세무공무원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가방끈. 그리고 딱 판단하니까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바로 제끼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5분율 25권, 4분율 4권, 5분율 25권에 보면 제바달타가 파승가를 딱 하려고 할 때 승단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막 이렇게 부처님을 배신하려고 할 때 삼문달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될 거야. 그거 아니야. 네가 부처님을 이길 수 없어. 야, 너는 그 안에서, 이 바운드리 안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야지 맞서려고 하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제바달타에 어떻게 보면 약간 책사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조자는 동조자인데 약간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리불과 목건년이 제바달타가 500명의 바치족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가 채려서 나가. 나중에는 채려서 나가. 그러니까 사리불 목건년이 파견돼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당신의 제자, 당신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제바달타가 와우 이제 좀 애가 좀 멍청하지. 아니 경쟁 상대였는데 들어온다고 그렇게 진짜 그렇게 되겠어? 좀 생각을 해. 근데 제바달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미 어느 정도 떠서 너네는 내 밑으로 들어오고 싶은가 봐. 그래갖고 그러면 그렇게 해. 라고 했대. 그러니까 또 여기 삼문달타가 뭐라 하냐면 사리불이나 목건년 위상을 봐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절대 그건 아니다. 저거 위장전입이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거지 너를 존경해서 오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랬는데 제바달타가 또 건너먹어가지고 에이 그런 게 있어? 이래가지고 법문하다가 사리불 목건년한테 부처님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부처님이 6년 고행하시다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법문하시다가 내가 허리가 아프구나 안 하나 가사를 이렇게 별 펴봐라 그러면 가사가 이렇게 큰 천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해서 몇 번 딱딱딱 접으면 약간 긴 모포 1인용 모포 같이 돼 그러면 부처님이 뒤에 누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후유증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리불이 있으면 사리불아 네가 내 대신에 법문을 해라. 그러면 사리불이 그것을 이어서 해요. 그 정도로 사리불은 능력자거든요. 그런데 제바달타도 그런 행동을 했대. 그러면서 아유 내가 힘드니까 그러면 네가 좀 대신해. 이러면서 제바달타가 오른쪽으로 파승사에 나오는 얘기 이거 오른쪽으로 누워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눕는다는 게 이게 사자같이 눕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오른쪽 숭배랑 관련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부처님 돌아가실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누워서 돌아가셨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왼쪽으로 누웠대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잘해야 돼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게 승냥이 같은 자세다라고 평가가 나와 인도는 오른쪽 왼쪽이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탑돌이 할 때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지 반대 방향으로 돌면 재앙이 내린다. 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얘기를 제가 해드릴 때마다 월정사 제도 있으면 그 왼쪽으로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좀 오른쪽으로 도세요. 이러면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이렇게. 근데 그 앞에서 뭐 당신 재앙이 내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해주지. 그럼 그냥 한번 얘기해주고 그냥 말어. 그냥 그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데 그걸 재앙이 내리니까 바꿔서 도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지. 당신 입장에서도. 근데 분명히 재앙이 내린다고 돼 있어. 한쪽은 긍정, 반대는 부정으로. 그러니까 이쪽은 1, 이쪽은 0.5 이렇게 해서 그냥 얼마라도 마일리지를 쳐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룰대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왼쪽으로 눕는 거는 승냥이와 같고 오른쪽으로 눕는 것은 사자와 같다 이렇게 딱 나온다고 율장 같은데 그러니까 승냥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비루한 그러니까 예전에 그 라이온킹 같은 거 보면 그 하이에나 느낌 있잖아 라이온킹은 사자 네오의 느낌이 있고 그 하이에나의 느낌이 있어요 약간 비열하면서 약간 이렇게 탁 하는 그 계속 이렇게 어쩔거리면서 뭐 하는 딱 그런 거거든 그래서 제바달타가 사리불 목건현한테 맡겨놓고 승냥이처럼 왼쪽으로 딱 오른쪽으로 누우려다가 착각해갖고 왼쪽으로 딱 누워서 잠깐 잠들고 깨어났더니 사리불 목건현이 그걸 법문을 해가지고 애들을 싹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싹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리불 목건현을 신뢰해서 제바달타의 문도들은 사리불 목건현에게 다 통해서 부다에게 다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삼문달따가 뭐라 하냐면 자고 있던 제바달따를 발로 차. 야야 일어나봐라. 야 일어나봐. 야야야 뚝뚝. 여러분들도 박한 양반한테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을 하는데 성녹이에요. 석가족 종놈의 새끼 일어나. 자기도 상당히 신분이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달다가 왕족 출신인데 석가 종놈 씨, 야 일어나봐. 그러니까 삼문 달다는 신분이 상당히 괜찮았던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느 정도는 대등 관계. 네가 다 망쳤다. 나대다 다 망쳤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그 사람의 저렇게 그러니까 판단력은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요거는 상당히 저는 사실적인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바달타 밑에도 그러니까 구바리 같이 좀 약간 이렇게 이런 애들도 있고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이 이동하는 단계거든요. 부처님 말년이고 다음 세대는 누가 이제 리더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타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줄 서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대통령 후보가 있느냐? 이제 뭐 지금 대통령이 계속 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단임제니까 그 다음 후보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해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줄 서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부처님 연세가 많으니까 저쪽에 이제 상당히 유력하게 괜찮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면 이쪽인가? 이렇게 왔다가 에라이씨 이러면서 지금 가는 딱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느낌상. 그래서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가루라 제사 요 좀 상태 또 안 좋습니다. 그 삼문달다가 괜찮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판단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가루라 제사 이거 보면 십성률에 또 누이가 7명이 다 또 출가하고 막 이런 게 있어. 이 투르한테 비구니가 사립을 묶건년을 비판하는 이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진짜 제가 성격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사립을 묶건년에 대한 견제. 서로 경쟁 상대에서 재벌달다 사립을 묶건년 팀이 경쟁하는 관계에서 누군가 이빨 센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꼭 그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3쿠션으로 해서 이렇게 정치권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정치권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공격하는 거지. 그렇게 저격수 역할을 한 걸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앞장섰다가 그쪽이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논어에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군자는 하류에 처하는, 낮게 처하는 것을 싫어한다. 하류에 처하기 시작하면 모든 나쁜 일이 나에게 붙는다. 그러니까 왕조를 무너뜨린 그런 왕들도 그렇게 폭군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니까 마치 그 의자왕 삼천궁녀처럼 하는 얘기 있죠. 백제 그 당시 백제 수도에 여자가 몇 명이나 살았길래 삼천궁녀가 가능하냐. 무수리까지 다 넣어도 삼천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왕궁의 사람을 다 때려 넣어도 삼천이 안 돼. 그런데 무슨 뭐 첩을 삼천을 두고 그게 가능하냐. 그런데 의자 왕에게는 그렇게 욕을 먹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름은 의자예요. 의롭고 자애롭다. 시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름 뭔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나라가 망하니까 모든 나쁜 것들이 전부 다 저놈이 잘못했어요. 저놈이 잘못했어요. 저놈이 잘못했어요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거든. 그래서 군자는 하류에 처하는 것을 싫어한다.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밀려온다. 그래서 더 평가가 더 절하되기 시작한다. 똑같지. 이 세상하고 똑같은 것 같아. 사업할 때도 보면 잘 될 때는 서로 돈 꿔달라고 하다가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서로 다 돈 달라고 그래. 그래서 버틸 수도 있는데 다 찢어져요. 다 찢어져. 세상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투르한타 비구니도 사립을 묶건년 쪽에 맞섰기 때문에 더 평가절하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보면 이 가루라 제사가 죽어요. 죽어. 뭐 죽을 수도 있지 뭐. 죽으니까 가루라 제사의 누이들이 7명, 7공주가 있는 거죠. 그 센 언니들 딱 있는 거죠. 그리고 집안이 괜찮아요. 이거 다 석가족이거든 지금. 돈이 있는가 봐. 돈이 있는가. 출가했는데 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어떻게 갖고 다니죠? 맡겨놓도록 돼 있습니다. 정인에게 맡겨놓도록. 그게 이렇게 통정을 했다 정인이 아니고 관리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무장. 사무장 같은 사람에게 맡겨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정인, 깨끗할 정자를 써서 정인이에요. 그래서 가루라 제사가 죽었고 화장을 했대.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누이들이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비구니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루라 제사의 탑을 만들어요. 가루라 제사 탑을 보고 허물어버렸어요.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놈 탑을 만들어? 이러면서 그걸 허물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비구니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 동생이나 어떻게 보면 누나잖아, 지금. 친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네가 뭔데를 해가지고 개싸움 나듯이 또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탑을 도대체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논점이 나오는데 그때 대두하는 게 탑은 일반 사람 만들 이게 불교 탑의 제한 구조예요. 일반인도 탑을 만들었어. 상황들을 보면 그 전에 기록들을 보면 일반인도 탑이 가능해. 그러니까 그냥 무덤하고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불교 쪽을 이렇게 보면 불교는 일반인은 탑을 안 만드는 쪽으로 가요. 대신에 그러니까는 뭐

마가서 왜 삼천전심 얘기할 때 다자탑, 그 아들 많이 낳은 사람 탑이에요. 다자탑이 아들 많이 낳은 생산여왕 흥부 마누라 뭐 이런 탑이지. 흥부 마누라 탑. 애 겁나 많이 낳음 뭐 이런 거. 그게 뭐 탑으로 기릴 만한 일인지는 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탑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탑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빈비사랑 어머니 탑 만들었다는 얘기도 제가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가능해. 그런데 불교는 그런 식의 탑들은 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추모 대상이 아니고 기릴 만한 대상만 탑을 만들 수 있어라고 해서 붓다, 아라한, 벽지불, 전륜성황만 탑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조항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추모할 사람만 탑을 만들어야 되지 일반 쩌리들은 탑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가타가 가루라 제사의 탑을 허문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가요. 판결은 그렇게. 이 일장이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판례집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요거 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지난 시간에 구가리라고 하는 구가리 구바리 같이 다 발음이 돼요. 라고 하는 분 홍련지옥에 떨어졌다. 사립을 목건연을 비방하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산문달따 건타달표 그 다음에 가루라제사. 그래서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처님 만년의 3대 비극 중에서 석가족의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포교와 관련해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지금 뭐 미디어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정당하고 세련되고 그 다음에 신선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 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곡식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없다.

중병에 걸리면 편안하지 않은 것처럼 산란한 마음도 그러하여 여러 일을 견디지 못한다. 마음이 산란하여 안정되지 않으면 듣고 사유하고 관찰하라. 그릇에서 물이 새면 물은 채워지지 않는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종단에서 이제 선명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중심을 두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선명상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초기 불교를 좀 중심으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선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초기 불교에서 이제 가장 많이 그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호흡수행이기 때문에 그 호흡수행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좀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명상이라고 할때이 선이라는 말 자체가 불교에서는 이제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 하면은 팔리어로 보면 자아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자아나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선으로 번역된 용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로는 드야나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 음역을 해가지고 선나라고 번역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이게 선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된 거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불교의 이제 중심이 되는 거는 선종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다이 선종이라고 하는 이 자나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 온 단어고, 그리고 그래서 이 선종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불교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수행에서도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부처님께서도 선정 중에서 이제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그 특히 색계 4선정을 활용해서 깨달음에 이런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 그렇거든요. 오늘은 이제 제가 뭐 다른 것보다도 초기 불교도 그렇고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거에서 핵심이 되는 건 선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이라는 것이 뭔지, 이 선정을 이용해서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수행을 이렇게 이제 선정을 닦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지 간단히 한번 소개하고, 또 이게 이제 선명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히 한번 실습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선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선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매가 뭔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삼매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그 삼매가 뭔지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또 삼매는 그 우리가 경전에 보면 바른

산매가 있고 그릇된 산매가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삼마 사마디 그러면 이건 이제 바른 산매 이런 거고, 미차 사마디 그러면 그릇된 산매,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선정은 바로 바른 산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산매가 뭔지 간단히 좀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산매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이 바른 산매가 바로 선정 불교 이제 8정도에 보면 바른 산매를 네 가지 선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 네 가지 선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이 선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선이라는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깨달음에 유용하고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거를 한번 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수행에서 그 핵심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원인이 가래, 집착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여러분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뭔가 원하는 거에 집착을 하는데, 그런 집착을 이제 내려놓는 방법이 뭐, 그걸 버리는 방법이 뭔가,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좀 진리를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정말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이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붙들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붙들고 있던 게 정말 가치도 없고, 뭐좀 속된 말로 하면 금인 줄 알았는데 똥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명확히 이해를 하면은 이 지고 있는 걸 놓아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이상 여기에 집착을 안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히 좀 이해하는, 통찰하는, 깨뚫어 보는 이런 이제 지혜가 필요한데, 이런 지혜가 생기려면 우리가 막 이래 산만하고 어지럽고 이런 마음 갖고는 안 되겠죠, 그죠? 마음에 뭔가 오염이 돼 있거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깨끗하고 집중된 상태를 만드는 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의 상태를 아주 정말 에너지, 분산된 에너지를 다 막아버리고 하나의 딱 통일된, 집중된 어떤 마음 상태를 만들면, 그런 데서 얻어지는 통찰이 엄청나게 깊이 있는 통찰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진리를 깨닫고, 그러면서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이 마음의 그런 힘을 길러서 마음이 좀 이렇게 통일되고 깨끗하고 집중된 그런 상태가 돼야 이게 정말 제대로 우리가 진리를 꿰뚫어 볼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알려주신 방법이 바로 삼매를 닦는 방법이에요. 우리 세속에서도 보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그 일에 집중해야 잘 되죠, 그죠? 뭔가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속담에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모여 있고 아주 깨끗해진 그런 마음 상태로 뭘 했을 때 이게 효과적이고 굉장히 큰 결과를 낼수 있다,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이제 삼매를 개발하는 거를 권유하셨고, 당신도 이제 그거를 통해서 깨달음이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명상이라고 할때그 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선정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사마디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삼매로 보통 업력을 한거 이거는 이게 번역을 했다기보다 그 단어가 나오는 걸 이제 중국말로 이렇게 업력, 음을 그대로 따온 거죠. 그런데 이 삼매란 뜻 자체가 이제 우리 마음을 한 곳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고르게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두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보통은 이제 그냥 집중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삼매를 좀 되게 가볍게 번역하면 집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집중이라고 번역하는 거는 좀 모자란
그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이제 집중이라는 단어에 좀 가깝긴 해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하는데, 근데 이게 마음이 모아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보다 마음이 모아지면 강력한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힘이, 그러니까 마음을 모으긴 모으는데 이 모으는 것을 제대로 안 모으고, 그러니까 마음에 힘만 생기고, 그러니까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인성이 갖추어지지 않아. 그러면 이 힘이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이론적으로 말하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삼매를 닦는 거하고, 그죠?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삼매를 닦는 거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걸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닦은 삼매를 우리가 바른 삼매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른 삼매를 닦으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이제 탐진치를 버릴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이제 탐진치를 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중에 핵심이 이제 집착이죠. 그런 집착을 버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노력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수행에서도 세속에서 자기가 못한 자아 실현을 하려고 수행한 사람도 있어요. 그 수행을 통해서 내가 막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내가 너들보다 수행도 많고 수행도 깊고 또 내가 바람일도 훨씬 더 높다. 이런 자기를 과시하거나 또 수행 경험을 가지고 남한테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 세속에서 마치 이제 뭐 뭔가를 얻었을 때 그거를 자만을 한다거나 이기적으로 변한다거나 이렇게 될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그릇된 삼매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 어떤 마음 상태로 수행하냐에 따라서 이 수행의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 좀 하셨죠? 뭐 수행을 되게 잘한다고 하는데 실제 행동하는 거 보면 되게 이상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수행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주변하고 공감도 못하고 소통도 잘안 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수행의 방향성이나 뭘 위해서 수행하는지 그 방향성을 모르는 게 커요. 내가 수행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자꾸 망각하는 거죠. 목적을 방향을 모르니까 하다가 뭔가 얻어지면 그거 막또 평소 습관대로 내가 뭔가 좀 경험한 걸 자랑하고 막 남들에게 그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고 그런 식의 어떤 마음 상태, 그리고 자기 견해 수행하다 조금 알게 된걸 가지고 그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삼매를 닦되 바른 견해를 가지고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올바르게 하면서 내가 그 수행 이 삼매를 닦는 마음의 힘을 근육을 기르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이 목적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닦도록 이제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의 제일 처음이 뭡니까? 바른 견해잖아요, 그죠? 정견이 있고 이 정견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바르게 사유도 하고 정어 정업 정명 이거는 이제 언행을 바르게 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노력하다 보면 마지막에 얻어지는 게 뭐라고 나와요? 여덟 번째 요소가 바른 삼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삼매는 앞에서 말한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서 얻어지는 게 바른 삼매라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거는 이제 바른 견해고, 이 바른 견해하고 또 여러분 같으면 오계를 잘 지켜야 돼요. 계를 어기지 않고 그런 과정 자체가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는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삼매를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바른 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뭐가 알아야 되냐면, 아, 탐진치가 정말 우리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정말 우리에게 해로운 마음 상태라는 거.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런 거는 우리 마음을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고 지금 당장은 편한 것 같아도 이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삼독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의 독처럼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다. 탐욕과 성냄이 없으면 삼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음이 없는 건 지혜.

지혜거든요. 지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냄이 없으면 사람이 자비로워집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없으면 이기적인 마음이 버려지고 좀 이제 집착이 놓아지게 되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고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은 어떻게 해야 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버려야 될 거고 극복해야 되죠. 이런 마음으로 쫓아가면 안 되고 이런 방향성을 명확히 가지고 수행을 해야 내가 지금 하는 마음이 욕심으로 하는지 화로 하는지 아니면 어리석게 뭔가 하는지 이런 거를 잘 살피면서 이런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되고 그 수행이 이제 하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들이 서서히 걷어지면서 이제 삼매로 간다. 마음의 힘이 길러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마음을 되게 이제 바른 방향성 부처님께서 이제 설한 탐진치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해롭다는 걸 이해하고 그것이 없는 마음 상태가 우리에게 진짜 유익하다는 거 그거를 분명히 이제 이해한 상태에서 그럼 노력의 방향은 탐진치를 버리고 그죠? 그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소위 말 지혜나 자비, 삼매 이런 거를 개발하는 쪽으로 마음이 계속 쓰여져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마음의 힘을 길러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걸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한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시다가 뭔가 이제 삼매를 닦다가 내가 마음에서 뭔가 빨리 이거 얻어서 남들한테 자랑해야지 이런 마음이라면 이건 뭐로 봐야 되겠어요? 욕망이 탐욕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 탐욕을 내려놓고 좀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이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내 마음에 있는 그런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과정이다. 이걸 이해하면서 그런 마음을 자꾸 이제 놓아가면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청정하게 해서 닦아 나가야 올바른 수행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걸 바로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욕심이나 화나 이런 게 기반이 돼서 뭘 한다면 이걸 내려놓고 다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정하게 해서 다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걸 계속 이렇게 조정해 나가고 잘못된 길을 봤을 때 그러니까 탐진치를 기반으로 가는 건 이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그거를 정리하고 다시 청정하게 해서 수행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건데 이 알아차림을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이 알아차림이 기반이 돼야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자기가 지금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모르고 그런 거를 이제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자기 마음을 계속 청정하게 하고 오염되지 않게 하는 이런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엉뚱한 대로 흘러가기 굉장히 쉽다. 옆길로 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닦는 삼매를 바른 삼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바른 삼매는 대상에 보통 우리가 그냥 단순한 집중이라고 하면 대상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대상으로 마음이 가서 집중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집중을 하되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살피면서 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 집중을 닦도록 이 삼매를 닦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이제 바른 삼매의 핵심적인 거다. 그래서 이 바른 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이 꼭 들어가야 돼요. 특히 우리 마음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동반돼야 되는 거죠. 대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삼매고 이런 바른 삼매를 통해서 이제 이걸 닦다 보면은 어떻게 닦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삼매는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어떤 대상을 하나 정할까?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저는 호흡 수행을 가리키니까 호흡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숨이라고 하는 하나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여기에다 마음을 기울이는데 여기에 단순히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일종의 방편인 거예요. 숨에다 마음을 이렇게 숨만 알아차리는데 마음을 두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째요? 여러분 마음이 보통 이제 아직은 그 이게 삼매의 힘이 약하면 딴 생각하고 자꾸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딴 생각이 흘러갈 때이 흘러가는 생각이 보통은 이제 그런 욕망이나 성냄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 생각을 알아차린 다음에 이 생각을 이 생각은 어차피 우리가 일어난 생각은 내버려둬도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이 생각을 그냥 무조건 차단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또 욕심내고 있구나. 화내는 마음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고 내버려두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이 마음을 최소한의 이해는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을 이제 이렇게 그 탐욕이나 성냄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만들어 가다가 나중에 그게 극한에 이르면 숨이라는 게 완전히 몰입되면서 이제 거기 소위 말해서 완전히 몰입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계속 대상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대상에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내 마음에 그냥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만 알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면 자꾸 이게 다른 게 개입을 하게 돼요. 우리 마음에서. 그러면 이걸 이제 알아차리고 이걸 이 마음을 놓아 이게 이제 이 생각의 정체 자체가 탐욕인지 성냄인지 이런 거를 놓아버리고 다시 이제 집중 상태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계속 이렇게 청정하게 탐욕이나 성냄 이런 거에 벗어나면서 또 이걸 어떻게 이런 탐욕이나 성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들이 지혜들이 쌓여가면서 이제 집중력도 개발돼 가는 그런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삼매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 움직이면은 보통 어때요? 뭔가 치우친 생각이 되죠, 그죠? 내가 집착이 붙으면 이게 옳고 그름을 분간 못하고 그냥 좋은 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요즘 보면 뭐 이렇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다 보면 옳고 그름을 분간을 못하고 그냥 내 자식만 이렇게 두둔하고 이 분명히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말을 못 해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왜곡되는 거거든요. 치우치고 화가 나면 또그 사람 나쁜 면만 보지 좋은 면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탐욕과 성냄이라는 것이 있는 한 우리 마음은 이렇게 왜곡이 된다.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이런 걸다 버리면서 가잖아요, 그죠? 이런 탐욕도 내려놓고 성냄도 내려놓고 이래 가니까 수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런 우리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지고 균형이 잡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이 막 움직일 때는 우리가 막 마음이 생각이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이런 게좀 가라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졸음으로 빠져요. 멍해지고 졸음으로 빠진단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해태혼침이라고 하는데 이런 해태 혼침이 있으면은 또 의식이 둔해져요.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이런 건또 해태 혼침이라고 알아차리고 이걸 또 극복을 하는 방법으로 수행을 하면, 그러니까 수행이 올바르게 진행이 된다면 정신은 또렷해지고 마음은 균형이 잡혀지는 거예요. 어디에 치우치지도 않고 아주 균형 잡히고 또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마음은 편한데 멍한 이런 건 자는 거지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은 똑바로 차려지면서 정신은 우리가 수행 방편을 정확히 놓치지 않으면서 균형을 잡힌 이런 마음 상태가 점점 돼 가는데 이러다가 이제 그 하나의 대상에 완전히 몰입되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몰입이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불교에서는 선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다른 외도에서 수행하는 것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다른 보통 일반적인 외도의 삼매는 집중 위주로 가는 거고,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는 우리 마음, 소위 말해 세속적으로 말하면 인성을 바로잡으면서 집중을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아주 지혜롭고 자비롭게 하는 그런 바탕에서 집중이 되도록, 이 수행을 닦는 과정에서 그런 우리 마음의 정화도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근데 집중력은 좋은데, 우리가 세속에서도 보면 집중력이 좋아갖고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이 엉망인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바른 삼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삼매를 얻어도 그 삼매를 얻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도 같이 정화되고 청정하게 돼서 그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이제 번뇌를 버려가면서 만약에 선정을 얻었다면, 이 선정을 얻은 이 선정의 힘이 나중에 어디로, 이렇게 힘이 완전히 모여서 정말 강력한 힘이 생겼을 때이 힘이 어디로 작동하겠어요? 내가 처음부터 번뇌를 버리는 쪽으로 노력하다가 잠시 이렇게 완전 몰입된 상태로 있다가 나와서 이 몰입된 에너지를 쓸 때는 어디로 쓰겠어요? 번뇌를 버리는 쪽으로 쓸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내가 해오던 일이 그런 거니까 계속 번뇌를 내려놓기 위해서 했고, 일시적으로 이제 선정에 들어갈 때 번뇌를 놓아버렸는데, 그러면 나와서도 이제는 완전히 이걸 완전히 소멸시키는 쪽으로, 끝장내는 쪽으로 작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정은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른 삼매가 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욕망을 잠시 억누르고, 욕망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막 집중하는 쪽으로 가고, 내 마음에서 이거를 통해서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말리라. 이 선정 얻은 걸 갖고 내가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많이 수행을 했다 치면, 그러면 이 선정이 도 아니지만, 그런 강력한 집중 상태에 있다 나와서는 그걸 어떻게 활용하겠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견해를 막 이렇게 드러내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쪽으로 마음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고, 만약에 바르게 삼매를 닦아서 우리가 마음을 정화해 나가면서 이래 들어간 삼매를 선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선정은 이 강력한 마음의 힘이 그나마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번뇌가 버려졌는 건데, 이 선정의 강력한 이게 이제 힘이 이런 번뇌를 이제 완전히 소멸하는 쪽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 선이라는 게 이제 원래는 고요하게 이렇게 사유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이거를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태우다는 뜻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거의 원어 뜻 속에 그 무슨 뭘 태우겠어요? 예, 번뇌를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마음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런 바른 삼매를 닦아서, 선정에 들게 되면 이 선정의 힘이 번뇌를 완전히 태워버려서 우리가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바른 삼매를 닦아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계속 개발하라고 권유한 이유가, 우리가 힘을 막 최대한 모아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너무 복잡하면 이걸 이제 어떤 지혜가 생기는 것도 어려운데, 바른 삼매를 닦아서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대상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로 있다가 여기서 나와서 이 몰입된 에너지가 완전히 지혜로 이렇게 재전환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가리킨 게 바로 이 선정을 닦아서, 이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전에 보면 이 선정은 여실지견의 토대가 된다 그랬거든요. 선정 자체가 깨달음에 이르는 건 아니고, 이 선정의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다시 현상을 바라보고 그거를 통찰하는 쪽으로 쓰면, 그게 여실지견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
그게 이제 진리를 볼 수 있게 되고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는 이 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우리가 외도의 그런 수행법과 차별화되는 또 중요한 지점이기도 해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선을 닦는 이제 선이라고 하는 거는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뭐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적절치 않고 이제 바른 삼매가 8정도에 보면 바른 삼매가 이제 색계의 네 가지 선정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과정은 대상을 알아차리다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들을 계속 정화해 나가면서 이 번뇌가 쉬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하나의 대상이 몰입되게 돼요. 그게 선정이고 이 몰입된 마음이 이제 지혜 쪽으로 확 터져 나오는 것.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뭐 타파하고 뭐 이런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수행의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략 바른 삼매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건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선이라는 거.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뭐 깊이 있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바른 삼매를 닦는지 간단히 제가 가이드를 해줄 테니까 그냥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 정도를 한번쯤 경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잠깐이라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수행을 하기 전에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르침들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되새기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마음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이제 호흡 수행을 할 어떤 삼매를 닦을 때 제일 방해하는 건 생각입니다. 계속 이런저런 생각이 움직이는데 이런 생각은 일어난 생각은 내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면 점점 커져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일어난 생각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다. 이걸 좀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들은 그냥 조건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 되면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어찌 할 수 없다는 하여튼 이거는 일어난 생각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고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이제 탐진치를 버리는 수행이라는 거. 우리가 이 수행은 탐진치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그 과정이 수행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한번 이해를 마음속에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르게 기억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이렇게 나와요. 바르게 기억한다는 거는 우리 수행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려고 앉아있다. 그냥 앉아있으라니까 앉아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수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과정이 바르게 기억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선 자세 뭐 책상에 앉아도 그건 상관없어요. 앉고 허리는 항상 곧게 펴야 됩니다. 허리가 구부러지면은 몸에 문제가 되니까 눈은 지그시 감아보세요. 이제 편하게 자세를 취한 다음에 눈을 이제 반개를 하기도 하는데 반개를 해도 되고 졸음이 올 때는 다시 눈을 잠깐 뜨면 됩니다. 그런데 눈을 이제 감는 것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눈은 감아도 됩니다. 눈은 지그시 감으시고 손은 이제 자기가 가장 편한 자세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앉아 있으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 이제 좀 긴장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머리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그다음 목, 어깨, 양팔, 몸통, 다리 이런 쪽으로 쭉 의식을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뭔가 굳어 있는 거를 한 번씩 좀 이렇게 긴장을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그다음에 목, 그다음에 이제 어깨 그리고 양팔 그리고 몸통, 뭔가 좀 굳은 몸을 약간 움직여주면서 좀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리 이쪽으로 쭉 가고 그다음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옵니다. 다리부터
양 다리 이렇게 한번 쭉 풀어주고, 그 다음에 몸통, 그 다음에 양팔, 그 다음에 어깨, 목, 머리 이렇게 해서 몸의 긴장을 최대한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선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그래도 이 귀한 시간 내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앉아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잡다한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숨만 좀 알아차리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마음에 좀 결심을 하세요. 그래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것만 알아차리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숨에 마음을 계속 기울입니다. 그렇게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는 그거를 이제 그냥 그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기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만 그냥 마음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또 아무래도 생각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이제 숨을 쭉 알아차리세요. 그러다가 생각이 움직이면 대체로 이제 뭐, 내가 뭔가를 계속 과거에 좋았던 생각을 즐기고 싶은 거, 또는 내가 수행을 좀 빨리 잘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뭔가 선정이 좋다는데, 깨달음이 좋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생각, 뭐 또는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는 걸막 즐기고 있는 생각, 이런 게 일어나면 이 생각의 정체는 뭐겠어요? 그걸 좋아하고 쫓아가는 거니까, 아, 내가 이게 집착이구나, 탐욕이구나 하고, 그냥 그건 이 정체만 알아차리고 여기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시고 이 생각은 그냥 그 내버려두면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아 탐욕이구나 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앉아 있는데 자꾸 막 뜻대로 안 되고 짜증 나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또 아까 오기 전에 누가 쌓았던 사람에 대한 또막 화가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또 몸이 좀 아픈 거에 대한 불만이라고 이러면 이거는 뭐로 알아차려? 이런 거는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탐욕은 좋아하는 걸 집착하는 거고, 성냄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싫어하는 아, 이거는 화구나, 성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그냥 그 생각의 정체만 알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숨으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돌아와도 되는데, 적어도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을 보통 이런 이제 번뇌가 있는 생각들은 우리 몸과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런 걸리게 해요. 그런 생각은 적어도 이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이 정도는 알고 돌아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 이게 욕망이구나 하고 빠시 이건 그냥 네 알아서 레벨을 두면 사라지니까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또아 이건 성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숨으로 돌아오고 그러다 또 이렇게 꾸벅꾸벅 졸리거나 이러면 뭐라 그랬어요? 해태헌침이구나 하고 빨리 숨을 찾아야 돼요. 해태헌침에 빠지면 숨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태헌침 빠졌다 하면 빨리 숨을 차리고 정신 차리고 숨을 차리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이것만 알아차리면서 딴 생각이 거의 아니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숨만 알아차리는 그 시간을 쭉 이어가기만 하면 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이제 생각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우리 몸과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걸리는 그런 생각은 이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또는 해태헌침인지 이 정도는 알고 돌아오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이 쓱쓱 스쳐 지나가는데 마음에 별로 영향을 안 주는 생각 이런 거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말고 이게 탐욕인지 성냄 이런 걸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고. 근데 보통 이제 우리 몸과 마음에 좀 반응을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 탐욕인지 성냄인지 해태운지 알고 그 다음에 이걸 뭐 어떻게 더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는 식으로만 대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쭉 해보십시오. 사실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만약에 수행을 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나한테 일어났던 생각들이나 이런 게 주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났고 그걸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했고 어떤 게잘안 됐고 이런 거를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면서 되돌아보면서 그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렇게 반전하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숨을 알아차리고 있지만 숨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오염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딴 생각이 일어나면 이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정도 또는 해태원침인지 정도 말고 다시 숨으로 돌리고 이렇게 마음이 딴 데로 가면 이게 정체만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숨에만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게 극치에 이르면 완전히 여기에 몰입하는 그런 선정에 들 수 있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빠른 삼매가 개발된다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날의 그림자만 추억하고 그리워하면 꺾어진 갈대와 같이 말라서 초췌해지니라. 지난날의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야만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리라.

희망을 가져라. 희망의 결과는 행복이니라. 저 새들까지도 언제나 바라면서 그 희망에 충만해 있으니 비록 그것은 멀고 오래더라도 끝내 희망은 이루어지리라.

태백산맥이 나무로 뻗어나가다 우뚝 솟은 팔공산. 큰 스님들의 수행처가 되었던 운부암이 자리한 곳도 바로 이곳 팔공산이다. 운부암은 711년 의상 스님이 창건한 절이다. 창건 당시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났다 하여 떠다니는 구름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 우아하게 휘어진 나무도, 쭉 뻗은 곧은 나무도 지붕을 받치는 데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한다. 자연은 그대로 보화루가 된다.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조금씩 높이와 넓이가 다른 보화루 바라지창은 묘한 건축미를 선사한다. 원통전의 관세음 보살은 해철국사가 인도에서 해금강으로 들어오는 배로 모셔왔단 전설이 전한다. 운부 난야는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운봉, 향곡, 정담, 성철 스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승들의 수행처였다. 지금도 치열하게 정진해가는 수행승들의 열기가 고스란히 배어난다. 구름, 물, 달마, 그리고 선. 운부암은 제 모습 그대로 선이요, 부처님 말씀인 도량이다. 연기 가득한 팔공산 자락에 아기자기 모여 앉은 운부암. 대돌 하나 기본

한장 불법을 말하지 않는 것이 없다. 정갈하고 아늑한 수행처 옴부암은 청아한 참선의 향기로 기억될 것이다.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있습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외국어 공부? 오, 동희, 네가 웬일이냐? 오늘 절에 외국인 불자들이 왔거든. 그런데 내 쪽으로 다가오더라고.
1: 오, 그래서?
0: 도망갔지 뭐. 말 시킬까 봐.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아? 요즘 한국 불교를 배우러 외국에서 엄청 오잖아.
2: 원래 옛날부터도 많이 왔거든.
3: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당나라 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강원도 춘천의 정평사다.
0: 정평사는 내가 잘 알지.
3: 진짜?
0: 소양로를 지나 오봉산에 위치한 정평사는 고려 초에 창건되어 조선 명종 때 보우대사가 중건한 대사찰이야. 그래서 정평사엔 조선과 고려의 문화유산들이 가득한데 그 중에서도 고려 선원과 인공연못 영지는 빼놓을 수 없는 정평사의 자랑이지.
3: 오,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정평사로 고고. 중국 당나라엔 태종의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사랑하는 가난한 평민 청년이 있었죠.
4: 감히 가난한 평민 주제에 공주와 사랑을 나눠?
5: 아버지, 용서하세요.
4: 당장 저자를 처형시켜라.
3: 결국 청년은 공주를 사랑한 죄로 사형을 당했고 그 원혼이 다시 태어나 상사뱀이 되었죠. 죽어서도 공주를 잊지 못하던 상사뱀은 궁궐 담을 넘었고 사랑하던 공주의 몸을 칭칭 감아버렸죠.
5: 그만 하늘 풀고 나를 놔주십시오. 제발.
3: 하지만 상사뱀은 공주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공주는 매일매일 여위어 갔습니다.
4: 사방에 알아보니 뱀이 떨어져 나가려면 그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구나. 그러니 신라 청평사로 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거라.
3: 그렇게 공주는 뱀을 감고 먼 길을 걸어 청평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5: 근처에 사찰이 있는 듯합니다. 밥을 얻어올 테니 잠시만 몸에서 떠나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3: 뱀이 몸에서 떨어지자 공주는 목욕 재개 후 때마침 열린 법회에 참여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 상사뱀이 공주를 찾아 회전문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벼락이 쳐 상사뱀은 죽고 말았죠.

0: 가엾은 뱀아,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1: 공주는 청평사에 공주탑을 세우고 뱀이 된 청년의 해탈을 기원했답니다.
2: 뱀은 해탈했을까?
1: 당연하지. 윤회에서 이 회전문을 통과하고 해탈했어.
2: 잘

0: 됐다. 엄청 불쌍했는데.
1: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난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욕심이 없던 청평거사 이자현에 대한 이야기로 고고!
0: 잠깐만, 이자현이 누군데?
1: 아, 이자현은 고려 예종 때 대학 서승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낸 선비야.
0: 아하.
1: 자,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고고!
2: 대학 서승, 관직을 내려놓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3: 아내가 죽고 나니 권력이고 금은 보호하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자연에 집거해 욕심 없이 살아보고자 합니다.
2: 아, 이복의 대학 서승, 다시 생각해보시오.
3: 신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1: 예종의 만류에도 이자연은 모든 걸 내려놓고 청평산으로 향했고, 나물밭과 배옷으로 생활하며 암자를 짓고 정원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며 수행의 삶을 살아갔죠.
4: 이 연못도 직접 만드신 겁니까?
3: 네, 오봉산 그림자가 들이운다 해서 그림자 영, 연못지, 영지라 이름 붙였지요.
4: 이리 청평을 가꾸며 수행하시니 사람들이 대학 서승을 청평거사라 부르는가 봅니다.
3: 청평거사라, 참으로 귀한 직함입니다.
1: 그렇게 청평거사로 평화로운 삶을 살던 어느 날, 예종이 금은 보화를 들고 이자연을 찾아왔습니다.
2: 이 금은 보화면 다시 궁으로 오겠소?
3: 욕심을 버린 자에게 금은 보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만 돌아가시지요.
2: 그럼 가끔 찾아와 가르침을 받는 건 허락하겠소?
3: 저야 영광이지요.
1: 그 후 예종은 이자연을 찾아와 스승으로 모시고 지혜와 덕을 배웠고, 이자연은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수행하며 청빈하게 살아갔답니다. 무슨 생각하냐?
0: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
5: 뭐가?
0: 너랑 나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 친구인 거.
1: 그거야,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지.
0: 그런가?
1: 친구라.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안양 연불사다.
0: 연불사?
1: 연불암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연불사는 안양 삼성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의 고승인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불도와 수행을 닦던 구도도량이야. 조선 3대 왕인 태종이 세 분의 뜻을 잇기 위해 사찰을 크게 중창하면서 지금의 연불사가 되었지.
0: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함께 수행했단 말이야?
1: 맞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바로 이 세 수행자의 이야기야. 그럼 바로 수리수리 마하수리 연불사로 고고! 신라시대의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는 산속에서 함께 수행할 친구를 찾아 나섰는데, 바로 평민이지만 식견이 높았던 윤필거사였습니다.
6: 윤필거사!
7: 아이고, 두 대사가 어쩐 일이십니까?
6: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7: 할 이야기란 게 무엇입니까?
6: 나와 원효대사가 산에 들어가 수행을 할까 하는데 윤필거사도 함께 하시지요.
7: 저 같은 평민이 어찌 두 큰 스님과 함께...
8: 참 겸손이 지나치시네.
7: 식견으론 우리 두 사람보다 한수 위 아닙니까?

0: 맞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지요.
1: 아, 저희야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2: 그렇게 신라 문무왕 667년 세 사람은 함께 불법을 공부하며 수행할 장소를

0: 저도 동감입니다. 이 삼성산을 수행 장소로 삼으시지요.
1: 그렇게 세 사람은 삼성산의 자리를 잡고 각각 초막을 지었습니다.
2: 자, 다들 각자 초막에서 수행을 하다 한시에 모여 토굴에서 불법을 공부한 걸로 합시다.
1: 세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전엔 초막에서, 오후엔 토굴에 함께 모여 불도를 닦으며 연부를 외웠는데,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연불하던 그곳이 연불암, 지금의 연불사가 되었답니다.
3: 아, 그래서 연불암이구나. 난 삼성산에 바위가 많대서 연불암도 바위인 줄 알았는데.
1: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지. 여기엔 워낙 바위가 많거든. 저기 봐.
3: 마의 미륵 보살 말이야?
1: 맞아. 그것도 원래는 바위였어.
3: 진짜? 저렇게 큰 바위가 있다고?
1: 믿기 힘들면 마의 미륵 보살이 세워졌던 1964년으로 가자고. 자, 고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연불사는 그만 폭탄에 맞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연불사의 주지로 온 기석화상은 역사 깊은 사찰을 다시 되살리기로 결심했죠.
0: 고승들의 수행처였던 연불사인데 어떻게든 사찰을 다시 일으켜야 해. 부처님께 기도하면 그 방법이 나오겠지.
1: 연불사를 되살리기 위해 매일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기석화상의 꿈에 금빛 미륵이 나타나 이마를 짚어주며 말했습니다.
4: 네 영혼이 무엇이냐?
0: 이 연불사를 되살려 불법을 전하는 겁니다.
4: 당장 마의 불상을 새겨 중생을 구제하라.
1: 미륵은 불상을 새기라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고, 기석화상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찰 뒤 커다란 바위가 서 있는 곳으로 향했죠.
0: 이 바위로구나. 여기에 마의불을 새기면 사찰과 산 밑을 충분히 내려다 볼 수 있겠어.
1: 기석화상은 8m 높이의 바위에 마의불을 새기기 시작해 5년 만에 미륵불을 완공하게 되었고, 연불사 마의불은 중요 근대 불교 예술의 표본이 되었답니다.
3: 뭔가 이 산에 귀신이 사는 것 같아.
5: 귀신이라니?
3: 걸을 때마다 구린내가 났다 안 났다 그런다니까.
1: 너 발바닥 봐. 분명 은행 밟았을걸?
3: 난 또 괜히 겁먹었네.
1: 은행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여기다.
3: 내가 맞춰볼게. 강화도 전등사지. 전등사 은행나무는 유명하니까.
1: 오, 제법인데. 맞아. 강화 전등사는 고구려의 아도화상이 창건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야. 그래서 전등사엔 범종, 대웅전, 약사전 같은 국보랑 보물들이 넘쳐나지. 국뿐만이 아니야. 전등사엔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한 사고까지 있다니까. 전등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를 지킨 호국불교 근본 도량이기 때문이지.
3: 역시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은행 이야기는 왜 나온 거야?
1: 궁금하지?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강화 전등사로 고고! 조선 초 조정에선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 전국 사찰에 특산물을 바치라 명령했는데 전등사도 예외는 아니었죠.

0: 좋은 은행은 스님들이 먹고 탁발한 은행만 진상을 했다 이거지?
1: 오해십니다.
0: 전등사 은행나무는 은행이 많기로 유명하니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게.
2: 큰일입니다.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라는데 흉년이라 아무리 털어도 열 가마 채우기도 힘드니.
1: 어쩌겠습니까? 나라에서 시키는 일이니 그냥 수행이려니 생각하고 견뎌야지요.
2: 백년사에 추성스님을 찾아뵈야겠습니다.
1: 네, 추성스님이라면 분명 해답을 주실 겁니다.
3: 그렇게 스님들은 추성스님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죠.
2: 추성스님, 조정의 탄압을 견딜 해답을 주십시오.
1: 내가 바로 전등사로 가겠네. 그러니 3일 기도를 준비해 주게.
3: 추송 선사는 전등사 은행나무 밑에서 3일간 정성껏 기도를 드렸고, 기도 마지막 날 뜻밖의 축원을 올렸습니다.
1: 이 은행나무 두 그루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열매 단 한 알도 맺지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3: 그러자 요란한 천둥 번개가 치고 세찬 비바람이 불더니 은행나무의 은행들이 우수수 떨어졌죠. 한 알도 남김없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등사 은행나무엔 더 이상 은행이 열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4: 그런데 조정 대신 말고 또 벌을 받은 게 있다면서?
3: 있지, 여기에.
4: 여기에?
3: 저기 대웅전 처마를 떠받치고 있는 나부상이야.
4: 저기 저 조각 말이야?
3: 맞아. 이번엔 나부상에 얽힌 이야기로 떠나야겠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조선 광해군 6년 큰 산불로 전등사가 불타버리자 나라에선 전등사를 고치기 위해 조선 최고의 도편수를 내려보냈습니다.
5: 도편수님, 오늘도 마을 객주에서 보내시는 겁니까?
0: 그래야지 어쩌겠나. 고향은 멀고 할 일은 많으니.
6: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0: 주모가 아니었음. 내 타지 생활을 어찌 견뎠을지 모르겠소. 주모,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6: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3: 둘은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했고 도편수는 모든 재산을 주모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주모는 도편수의 돈만 챙겨 도망가고 말았죠.
6: 사랑 따위를 믿다니 어리석게.
0: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단 말이오.
3: 술에 취해 괴로워하던 도편수는 다시 마음을 잡고 대웅보전 공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처마 아래에 배신한 주모를 닮은 나보상을 조각해 달았죠.
0: 평생 하늘 아래에서 죄를 뉘우치시게.
3: 이후로 전등사의 나부상은 배신을 경계하고 신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정제하라. 재물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히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해라나 배운 것과 실천행위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위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수행 않는 헛몸뚱이 보살펴도 이익 없고 거품처럼 든 목숨을 아껴 본들 무려 타랴.

할고 다음 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다여 생사윤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고해다 보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내 허물을 가려 꾸짖어주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그는 보물이 묻혀있는 땅으로 가난한 나를 이끌어주는 위대한 은인이다.

명예를 얻고자 하면 계율을 지키고 재물을 얻고자 하면 보시를 행하고 덕망을 얻으려 하면 진실한 삶을 살고 좋은 벗을 얻고자 하면 먼저 은혜를 베풀어라.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주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근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넘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거야

올해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 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뜻 만개의 창으로 가슴

승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환구서방 아미타 나무서방 대

이음 시방 세계 무불연 고령 동생인 무이 문화 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급 필경 무불

재앙영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 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 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소라 세계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축생 세계제가 가면 지혜절로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호하소서 죄여 물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여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승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

오적불무진향 승왕불사자월불환이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란에 죄업을 이우치는 진언옴 살바무차 모지사다야. 옴 살바 무짜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무짜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주의 계송 준제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보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 불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진원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비명

우리 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합니다.

0: 모여서 본래의 찬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경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행복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 마음 다해 충실해보세요. 행복이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0: 태안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맛

0: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게 싸우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이시여,

0: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1: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2: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2: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0: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염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

0: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학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욕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웅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0: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불교평론이 창간 27주년을 맞아 AI 시대 인간과 불교의 역할을 짚어보는 학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불교 인공지능을 만나다를 주제로 학자 7명이 철학적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0: 광둥 양주 청년사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인 영산제 방식으로 49일 지장기도를 원만 회향했습니다. 상진스님은 천도에 참여하는 각자의 자세를 되돌아보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서울 봉은사도 49일간 이어온 백중기도를 회향했습니다. 주지 원명스님은 백중의 참뜻은 스스로 공덕을 쌓고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신행으로 이어지는 데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산 정법사가 백중 회향을 맞아 대보 부모 은중탑과 탑비를 108년 만에 원형 복원하고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효와 보은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웃을 향한 자비 나눔까지 실천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AI가 사회를 빠르게 바꿔나가는 현재, 인간의 사고와 판단, 나아가 윤리적 가치관까지 AI가 대신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불교 인문학의 대표적인 담론장으로 자리매김해온 불교평론이 창간 27주년을 맞아 AI 시대의 인간과 불교의 역할을 짚어보는 학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불교 지성들의 담론장 역할을 해온 불교평론이 2016 만해축전 일환으로 창간 27주년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챗GPT 이후 인류 문명 전반에 거센 충격을 주고 있는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불교 인공지능을 만나다를 주제로 정하고 석학 7명이 참여해 불교 철학적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2: 인간의 거의 모든 역량을 대체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이 출현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예고와 함께 7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그 의견들을 들으시면서
1: 구본권 AI와 리터러시 연구소장은 생성형 AI가 자율 에이전트로 진화하면서 인간 문명 운영체제인 언어를 정교하게 구사하게 됐다고 현상을 진단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류의 신념체계가 해킹당할 위험이 있다고 짚은 구 소장은 AI를 인간의 집단적 업이 반영된 인공자녀로 바라보고 올바른 윤리적 데이터를 물려주는 연기적 책임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AI의 많은 문제들은 인간 공동체의 욕망과 가치, 그리고 선택이 집결된 결과의 소산이라고 하는 거죠.
1: 허남결 동국대 명예교수는 미래학자 피터 허숙의 담론을 인용하며 기술적 특이점에 앞서 10년에서 20년 내 윤리적 특이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습니다. 허 교수는 인간이 생각하는 힘이나 돌봄, 추모 같은 자비 실천을 AI에 외주화할수록 존재론적 퇴행을 겪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AI가 상호 영향 속에서 함께 발전하는 중도적 윤리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4: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수양, 수행 이런 것은 AI 시대와 관련돼서 가장 우리가 불교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종교적, 인문학적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교학 측면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안환기 능인대학원대 교수는 AI의 데이터 입력을 전오식, LLM의 패턴 추론을 제6식의 비량작용에 견주며 AI에는 자신이라는 집착을 일으키는 제7말라식과 업을 저장하는 제8아뢰야식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I는 스스로 성찰하는 자증분이 없기 때문에 환각현상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불교평론은 인간 고유의 불성을 지켜내고 인간과 기술이 공존하는 윤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담론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인단 321명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위원장 태성스님 등 위원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435차 회의를 열고 선거인단 321명 중 18대 중앙종회의원 81명에 대한 자격이 이상 없음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어 교구선거인단 232명의 자격을 확정했으며 자격 이상자 8명 가운데 4명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직할과 11교구에서 중복 선출된 정문 스님 대신 11교구 예비 후보 성광 스님을 재산 미등기로 자격이 상실된 13교구 지연 스님 대신 범서 스님을 분담금 미납으로 자격이 상실된 14교구 범산스님과 24교구 법경스님 대신 요선스님과 대일스님

0: 후보를 각각 선출해 교구선거인단 240명을 확정했습니다. 19대 중앙종회 의원 선거는 10월 15일 실시하기로 했으며 후보 등록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고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10월 1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오는 1일 산중총회를 앞두고 월정사 차기 주지 선거에 입후보한 네 후보 가운데 임기 중 분담금을 체납한 도안 스님을 제외하고 인광, 설암, 해공 스님의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으며 구성원으로 비구 158명, 비구니 32명, 총 190명을 확정했습니다. 천태종이 네팔 대홍수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네팔 국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발언했습니다. 천태종은 어제 네팔 대홍수 참사 애도문에서 이번 참사로 슬픔을 겪고 있는 네팔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특히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가 자리한 네팔은 한국 불교와도 오랜 인연을 이어온 곳이라며 네팔이 겪는 어려움을 결코 멀리 있는 일로 느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험난한 여건 속에서 수색과 구조에 힘쓰는 노고에 감사하며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재회의 기쁨이 찾아오기를 소망했습니다. 천태종은 이번 참사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지극히 발언했습니다. 효행의 가치를 되새기는 백중을 맞아 태고종 양주 청련사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인 영산제 방식으로 49일 지장기도를 원만 회향했습니다. 회향법회 법석에 오른 상진 스님은 천도에 참여하는 각자의 자세를 되돌아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1: 타종과 함께 시작된 양주 청련사 백중 49일 지장기도 회향법회. 대적광전 앞마당에 태진과 발화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조상 영가를 태운 손수레가 일로왕본을 따라 대적광전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대령과 관욕, 살풀이 의식이 이어지고 대중은 일제히 신중단을 향해 삼배를 올리며 법회의 원만 회향을 발언합니다. 백중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천도 의식을 봉행하는 가운데 태고종 청련사는 백중 당일 영산제 형식으로 기도를 회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사로 나선 태고종 총무원장, 청련사 회주 상진 스님은 기도와 천도를 대하는 스스로의 자세를 돌아봐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입으로만 지극한 정성을 말하고 마음으로 담지 않으면 진정한 정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2: 입으로만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극한 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면은 그때 이제 또
1: 스님은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하기 위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하한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 천도했다는 백중의 유래를 전하며 업과 윤회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중날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모시는 이유는 각자의 업을 닦는 일로 정리했습니다.
2: 여러분들이 전생에 갖고 있던 업을 닦는 거야. 조상님한테 고마움을 표했잖아. 그동안 함께 해주신 고마움과 함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백중제를 모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1: 스님은 또 천도제를 영가뿐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의 한 방편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자들이 인연법을 빨리 깨닫고 중생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길 당부하며 참된 복덕은 물질을 베푸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을 나누는 데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한거 해제일이기도 한 백중을 맞아 청련사 대적광전을 채운 대중들은 영가들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는 동시에 각자 업을 돌아보고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값진 정진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서울 봉은사도 49일간 이어온 백중기도를 회향하고 하한거 해제법회를 봉행했는데요. 주지 원명 스님은 백중의 참뜻은 조상을 위한 기도를 넘어 스스로 공덕을 쌓고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신행으로 이어지는 데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하한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조상과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백중날. 최진식 봉은사 신도회장과 강백규 사무총장이 주지 원명 스님에게 꽃다발과 공약물을 올립니다.

입니다. 자신골간 이어진 정진의 공덕을 승보 공양으로 회향하는 순간입니다. 봉은사가 지난 27일 백중 회향과 하안거 해제를 맞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원명 스님은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무간지옥에 떨어졌듯 업의 과보는 피할 수 없지만 공양의 공덕은 영가를 구제하는 위신력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공덕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수행의 바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 부처님 전생에 공덕 쌓은 거 보면 배고픈 호랑이한테 내 몸뚱아리를 먹이를 줬어요. 그럴 정도로 공덕을 사신 겁니다.
1: 이어 스님은 조상을 위한 백중 기도를 넘어 살아있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미리 공덕을 닦는 생전 예수제로 신행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신이 쌓은 공덕은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족과 함께 수행하고 공덕을 짓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0: 함께 해야 이 사회가 밝아지고 맑아지고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극락세계도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영가의 넋을 달래는 깨끗한 물 한 잔을 올리고 49일간 기도를 천도제로 마무리한 불자들은 이번 백중기도가 효행을 넘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2: 우리 아들에 대해서 아령이 생기고 걔한테서 집착하는 마음이 많이 내려앉았어요. 부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3: 내 마음이 편안하다. 즉 소위 얘기해서 고통이 없는 이 순간만이라도 잠시만이라도 고통이 없는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30도로 웃도는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서도 경내 야외까지 가득 메운 3천여 명의 불자들.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시작된 백중기도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변을 밝히는 신행으로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4: 통도사 마상포교당 정법사가 백중회약을 맞아 경내에 세워져 있던 대보 부모 은중탑과 탑비를 108년 만에 원형 복원하고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효와 보은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웃을 향한 자비 나눔까지 실천한 정법사의 백중회양 법회를 부산 경남지사 김효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마산 정법사 만불전이 조상의 넋을 기리고 부모의 은혜를 되새기는 불자들의 기도 원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법사는 지난 27일 백중 7제 회양 법회와 함께 대보 부모 은중탑 탑비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탑은 1918년 정법사 초대 포교사 경봉당 정석 대종사가 효와 보은의 원력을 담아 세운 성보로 올해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정법사는 이번 복원 과정에서 탑비와 함께 장지연 선생이 지은 창건기도 원형 그대로 되살렸습니다. 주지 광우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복원 과정을 대중에게 소개하며 백중과 부모 은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6: 막중하기로는 부모님의 은혜가 가장 중하고 위 없는 은혜로는 부처님의 은혜가 가장 중하다. 때문에 도반들과 함께 불자들과 함께 대보 부모 은중탑을 모셨다.
5: 정법사는 백중의 의미를 담은 음성공양도 함께 올렸습니다. 문수선음 합창단은 부모의 은혜를 담은 창작곡 말하지 않아도를 선보였고 분다리카 합창단은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제막매가를 불러 백중의 참뜻을 기렸습니다. 이와 함께 정법사는 이웃나눔 실천에도 동참했습니다. 마산 합포구청과 창원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복지기관에 공양미 4,000kg을 전달하고 유기견협회에는 후원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6: 법회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하시는 우리 대중들이 전국에 자랑할 만하고 그다음에 제 때마다 행사 때마다 와닿지 않고 봉사해주는 진행단체들, 봉사단체들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
5: 부모의 은혜를 되새기고 이웃의 자비를 나눈 이날 법회는 108년 만에 원형 복원된 탑비와 함께 사부 대중의 마음에 오래도록 새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김효동입니다.
4: 조계종 명예 원로 의원이자 한국 선불교의 매글이었던 현봉당 근일대종사의 49제가 어제 고운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고운사 사부대중은 49일 동안 이어진 기도와 추모의 마지막 자리에서 현봉당 근일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평생 수행자의 길을 걸어온 스님의 삶을 되새겼습니다. 근일대종사는 1980년 고운사 주지로 부임한 뒤 35년 동안 매월 철야 참선법회를 이끌며 수많은 사부대중에게 참선 수행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또한 참선 수행과 후학

양석에 헌신했으며 고운사를 비롯한 여러 도략에서 수많은 불자에게 간화선 수행의 길을 전한 한국 선불교의 대표 선지식이었습니다. 고운사 회주 호성 스님과 주지 등운 스님은 큰 스님께서 남기신 법향과 수행 정신이 우리들의 정진 속에서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한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 에너지를 삶의 힘으로 활용하는 불교식 감정 해방법을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BTN 부타로드 시즌2 진행자인 자연 스님이 펴낸 책 부처의 감정 수업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화와 불안, 질투 같은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무조건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태도를 전합니다. 불완전한 자신과 삶의 모순을 회피하지 않고 끌어안으며 감정의 주도권을 타인이 아닌 내가 쥐어야 한다는 점을 명쾌하게 짚어냅니다. 특히 감정을 억누르고 비우는 마음 공부에서 벗어나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감정을 내 편으로 만드는 유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자연 스님은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억압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주도권을 쥐고 자유롭게 쓰는 것이라며 책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는 위안을 얻길 기대했습니다. 8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 모임 불교광장의 해종행위 규탄 소식, 그리고 저스트비 홍대 선언의 제3회 세계평화를 위한 하루수행 개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 모임 불교광장이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흑색 선전과 총무원 청사 점거, 사회법 제소 등 종단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불교광장은 8월 18일 성명을 내고 모든 후보와 선거인단에게 종원종법에 따른 공정한 선거를 당부했는데요. 특히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 선전을 비롯해 폭언폭행과 청사 점거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튜브와 외부 언론을 통한 종단 내부 문제의 무분별한 유포와 경찰 고소, 고발, 법원 소송 등 사회법에 의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불교광장은 종원 종법을 유린하고 화합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평화와 한일 화합을 기원하는 수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저스트비 홍대 선언은 8월 15일 경내 선불장에서 제3회 세계 평화를 위한 하루 수행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 영국 출신 참가자 등 2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출가한 일본 출신 법여 스님이 프로그램을 이끌며 한일 화합의 의미를 더했는데요. 참가자들은 한국어와 일본어로 평화를 위한 발언문을 낭독하고 싱잉볼 소리에 맞춰 좌선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며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병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부따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금년 한 거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기상청 생기고는 최고로 기온이 더웠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양산이 최고로 더웠답니다. 그런 한 거 더위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 영축총님 선방 스님들은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아주 결제부터 해제 오늘까지 정말로 정진을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 회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지신영과 외호대중 여러 스님들도 내가 보니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잘 대중 수호에 많은 신경을 썼고 여러 신도님 사부대중 여러분들께서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결제부터 해제까지 정진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이 다 그러하지만은 우리 영축 총님에는 정말 전국에서 1등 큰 시인들이 와서 다 정진하시고 여기 영축 총님이 지금 옆살 신도들도 너무 신심도 장하고 공부를 잘 한 것 같아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 한량할 수 없습니다. 자유, 갱자유, 자유롭고 자유롭고 다시 또 자유롭고 한망공일시라. 한가하고 바쁜 것이 다 한때더라. 풍변

바람이 일어나면 파랑은 파랑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이 불면 파랑이 일어나는 것은 심상사라 늘 있는 일이라 이거라. 그런데 어정 종래 불견침이라 큰 어선은 종래로 침몰하는 걸 보지 못했다 이거래. 어선이 뭐 풍랑 속에서 있지 뭐 풍랑 위에 있지 어디 뭐 풍랑을 피해가 가나 이거라. 그래서 풍랑은 있는 거는 늘 있는 일이고 심상사고 그게 침몰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올 같은 이런 혹한이나 또 그 혹서나 또 추운 혹한이나 세월이 기후가 이렇게 변하고 세월

오늘도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지만은 요와 같이 바람은 항상 불고 파랑은 항상 일어나도 그건 있는 일이고 그게 어서니 침을 안 하면 된다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축총님 사부대중 여러분들은 이러한 풍랑과 이러한 어려움이 많고 더워도 많이 덥고 추워도 많이 추운 이런 세상에 꿋꿋하게 아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믿고 따르고 잘 수행을 해가지고 오늘날 여기에 모인 이 사부대중 뿐만 아니라 오늘 바빠서 못 오는 여러 신자님들도 늘 가정이 태평하고 마음이 편하고 부처님과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통도 영축총님에는 극락세계가 그대로 열려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신도들은 뭐 듣나 뭐하나. 네. 그래서 해제 때나 저 여름에 선방스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법문이 막 자꾸 호주문이 송군연한 것처럼 자꾸 튀어나오려 합니다. 그런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가 이거가 있습니다. 이거가 있는데 여기서 해제 법문이라 해서 긴 소리 짜른 소리 자꾸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길게 안 할 작정입니다. 여 스님들 때문에. 나중에 보살님들은 또 나중에 또 백종 기도가 있으면 그 해양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많이 이야기 하려고 하고 이 큰 스님들 앞에는 길게 안 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풍치 부동 천변누리라.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하늘에 있는 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늘 법문은 바로 그겁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사찰 어디나 가장 고즈넉한 곳에 자리한 것이 선방, 즉 참선하는 방입니다. 참선은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입니다. 선방의 문고리만 잡아도 지옥고를 면한다는 말은 참선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 불교 명상은 집중 명상인데요. 그래서 화두를 참고함으로써 집중하는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들도 들어오지만 그 생각보다는 화두를 더 집중하려고 하는.
0: 검약한 삶의 태도로 깨달음을 구하는 곳. 여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봉정사입니다.

0: 높이 570여 미터의 천등산은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안동의 명산으로 꼽힙니다. 이곳 산허리에 동정사가 기대어 있습니다. 잠시 선방을 나와 뜰을 거닙니다. 참선 사이에 심신을 쉬어주는 포행입니다. 천년이 넘는 수행의 전통을 따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1: 절 뒤에 보면은 천등산이 있는데요. 천등산에는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 능인대덕께서 어려서부터 들어가셔서 수행을 10년 넘게 이제 하셨는데 그때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가 선녀를 보내서 그 도력을 시험하고자 했죠. 그래서 스님께서 뿌리치시고 수행을 열심히 더 하셔서 종이학을 접어서 날렸는데 그 종이학이 봉황으로 변해서 산 앞에 자리한 곳이 이제 봉정사가 된 거죠.
0: 이런 사연으로 작은 산 천등산에 작은 절 봉정사가 자리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능인대사가 날린 종이학이 봉황이 되어 머문 곳이라 해서 봉정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2: 봉정사는 등재된 7개 그 사찰 중에서도 좀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다르게 남북축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배치가 양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하나의 마당, 그다음에 극락전을 중심으로 하나의 마당이 있어서 양원 체제를 갖고 있던 것이 다른 사찰과는 아주 특이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0: 봉정사 경내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누구든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1999년에 방문했던 영국 여왕도 이곳을 지나며 고개를 숙였죠.

숙였던 고개를 들면 비로소 도량이 펼쳐집니다. 정면에서 맞아주는 것이 대웅전입니다. 봉정사 대웅전은 조선 초기 건물입니다. 현존하는 다포식 건물로는 가장 오래된 정각이죠. 퇴마루는 사찰 정각에서 찾아보기 힘든 봉정사 대웅전의 특징입니다. 대웅전은 사찰의 중심 건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정각입니다. 내부에는 화려한 불단 위에 삼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삼존불은 용들의 호의를 받고 있죠. 이곳의 단청은 다른 사찰들과 사뭇 다릅니다. 고려시대 기법으로 중요한 회화 자료입니다. 삼존불 뒤에 그림은 아미타 설법도입니다. 아미타 설법도에는 본존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10대 제자와 사천왕 등을 배치하면서도 비율과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봉정사는 1300년 넘게 원형을 유지해온 사찰입니다. 봉정사의 입구에 해당하는 만세루는 사찰의 중종으로 오르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만세루는 지형의 경사를 자연스럽게 이용하여 2층 누각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누각에는 뭇 중생의 번뇌를 없애고 구제하기 위한 법고, 문판, 모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사의 시간은 속된 삶이 무상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깨달음은 욕심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욕심 없는 마음은 일상의 절제와 검약으로 이어집니다. 기꺼이 더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것은 물질보다 진리가 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검소하고 절제된 일상이 산사의 가풍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유입니다.

봉정사는 작지만 작지 않은 절입니다. 이 너른 산세를 다 품고 있으니까요. 봉정사 극락전은 한국에 남아있는 고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목

극락전에는 목조관은 보살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나무 여러 개를 붙여 만든 이 목불은 119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대에 유행했던 장식적인 요소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상의 머리 위에는 화려한 닷집이 눈길을 끕니다. 작은 지붕입니다. 이 때문에 닷집은 사찰 안의 사찰로 불립니다.

백낙전 앞에는 한눈에도 오래된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라 말기 석탑의 전통을 잇고 있지만 고려시대 중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0: 걱정됩니다. 봉정사는 다행히 임진왜란 때도 큰 피해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덕분에 산사의 원형과 천년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죠. 대표적인 곳이 영산암입니다. 영산암은 사찰 정각이지만 건물 형태는 조선시대 대가집의 형태와 구조입니다. 맨 위에 부처님과 제자들을 모신 응진전이 있죠. 건물들은 마루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역 유생들이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1: 영산암은 일곱 개 산사 중에 유일하게 암자가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봉정사 영산암은 본절과 멀지도 가깝다는 그런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신앙생활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런 자연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오직 봉정사 영산암만 포함해서 세계유산에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0: 영산암은 불교의 유교와 도교가 어우러진 곳입니다. 응진전 안팎의 다양한 그림들이 보는 재미와 의미를 더하는데 얼핏 보아도 민화적 요소를 가진 그림들이 눈길을 끕니다. 내부에는 한글이 적혀 있는데 19세기에 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나한상을 모시는 응진전에는 석가모니 불과 재화 갈라보살, 미륵보살 등 삼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부처님을 모신 내부에 유교와 도교풍의 벽화들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학은 유교에서 선비를 상징합니다. 신선들이 바둑을 두는 모습도 있죠. 이처럼 봉정사는 유불선이 어우러진 넓은 품의 산사였습니다. 새 속에 강을 건너 집착을 버리고 피안으로 가는 길라잡이였던 산사. 작지만 큰 절, 비워낼수록 채워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봉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0: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믿음은 험한 바다를 능히 건너가나니 믿음은 마음을 다스리는 뱃사공이다. 부지런히 노력하여 괴로움을 없애고 지혜로써 피안에 도달하라. 믿음과 실천이 있는 사람과 해탈을 즐겨하는 사람은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것이다.

오늘은 한글을 마치고 해제하는 날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기승을 부리던 폭염이 우리 선원에서 정연하는 대중스님들과 또 제가 불자들도 수행의 뜻을 두고 한거 정진을 했을 것인데 이 더위가 수행의 안개를 참으로 힘들게 했지만은 대중스님들의 원력과 정진력으로 무난히 회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화두를 들고 안거에 들어갔는데 오늘 해제를 맞아 어떤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오직 정진한 대중들은 자신의 살림살이를 잘 알 것입니다. 옛 조사께서 이러시기를 약인 지도면 환인 지기라. 만약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하리라. 이지 구기하면은 종무 기리리라. 땅을 떠나 일어나려고 한다면은 결정코 그런 도리는 없으리라. 역대 조사께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 대중스님들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보조국사께서도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고 일찍이 일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화두를 들고 정진하다 보면은 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가다듬고 오직 일념을 챙기기 위해 무더니도 애를 쓰며 이를 악물고 정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생각 돌이켜서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실세 없이 일어나는 망상이지만은 그 놈을 딛고 일어나는 것처럼 실세 없이 일어나는 그 망상이 곧 공부의 밑자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번뇌가 곧 보리라 했습니다.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과 같아서 알고 보면 망상 그놈도 우리의 자성, 마음의 근본 자리를 한순간도 여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거 내내 애서면서 화두와 실험을 했지만은 바람이 저 산 모퉁이를 지나간 것처럼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공부를 내려놓을 수도 없어 막막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천년 석가나 자연 미륵불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모든 성현들이 인고의 세월 속에 고행 수도를 거쳐서 이루어진 부처님이십니다. 우리 대중스님들도 길을 찾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결제 문을 열고 나와 오늘 해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곳에서 일어설 줄 아는 대중스님들이 해제를 맞아 드디어 저 산문을 나서게 됩니다.

불풍요처 야풍요로다. 굳센 허기가 있을 때 허기를 벼하고 풍류가 없는 그곳이 수행자에게는 참으로 풍류의 자리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만행을 떠나는 대중스님들의 바랑 속의 살림살이어야 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의기를 더해주고 풍류가 없고 적막한 곳에서 곧 그 자리가 좋은 풍류임을 알고 수행자들은 어디를 가나 활발발하게 만행과 행각을 행하십시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대자연의 위대한 경관 속에서 대장부의 호연지기를 기르시고 심신이 새롭게 충전되거든 다시 또 산문으로 돌아와 본분사를 챙기며 발심수행의 장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해제법문을 마치겠습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0: 있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

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오구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0: 그게 뭐야?
1: 오동나무. 오다가 주웠지.
0: 그걸 뭐 하려고? 땔감으로 쓰게?
1: 아니, 염주 만들려고. 염주 만들어서 부처님께 배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0: 으은, 배 아픈 건 너무 많이 먹어서잖아.
1: 알아. 세상엔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
0: 그래도 맛없는 것만 많은 것보다 낫잖아.
1: 그렇긴 하네.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부여무량사다.
1: 부여무량사?
0: 무량사는 신라 문성왕 때 범일국사에 의해 창건된 절인데,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렸지만 조선 인조 때 진묵대사가 다시 일으켰지. 세조 때 김시습이 여기서 말년을 보내다가 삶을 마감한 곳이기도 해. 무량사는 많은 시련에도 2층 구조의 극락전과 5층 석탑 등 문화재를 간직한 유서 깊은 천년 고찰이라고.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볼까나? 수리수리 마하수리 부여무량사로 고고! 1622년의 어느 날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받던 진묵대사에게 무량사와 송광사의 두 스님이 찾아와 동시에 점안불사를 부탁했습니다.
2: 동안거라 절을 비우기도 어렵고 또 두 절을 동시에 가는 것도 힘드니 다른 스님을 찾아보시지요.
3: 스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4: 저희 무량사도 스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2: 이렇게 합시다. 송광사 스님께서는 저 주장자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무량사 스님께서는 이 염주를 가져가십시오.
4: 우리 놀리시는 겁니까?
2: 아니, 놀리다니요. 그것들을 불담 위에 올려놓으면 반드시 두 절 모두 불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4: 감사합니다. 뭐 일단 올려놔 보지요.
2: 무량사의 스님께서는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4: 아, 명심할 거라니요.
2: 불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절을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0: 진묵대사의 말대로 송광사 스님은 주장자를 불단에 올려놓았는데, 불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주장자가 꼿꼿이 서 있었고, 무량사 역시 불단 위에 올려놓은 염주가 밤낮으로 돌며 진묵대사의 신통력을 증명했죠. 그렇게 무량사의 불사가 진행되던 어느 날 한 사내가 무량사 스님을 찾아왔죠.
5: 저는 흥산에 사는 백성인데 제 돈 3,000금으로 무량사의 삼전불상을 모시고 매일 참배하고자 합니다.
4: 3,000금? 아이, 3,000금을 혼자 내겠단 말입니까?
5: 예.
4: 그럼 돈은 언제?
5: 나흘 뒤 가져오겠습니다.

0: 하지만 삼천금을 가져오겠다 말한 사내는 어쩐 일인지 약속한 날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1: 아, 온다는 날이 지났는데 설마 안 오는 건 아니겠지? 아무래도 직접 가봐야겠어. 이대로 삼천금을 놓칠 순 없지.
0: 돈에 욕심이 생긴 무량사 스님은 진묵대사의 경고를 어기고 기어이 절문을 나갔죠. 그러자 갑옷을 두른 신장이 나타나 경고를 어긴 스님에게 벌을 내렸죠. 그 후 무량사 스님의 욕심으로 중단되었던 불사는 동안거를 끝낸 진묵대사에 의해 완성되었답니다.
2: 하여튼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난다니까. 그런데 이 부도탑도 진묵대사가 만든 거야?
0: 아니, 이건 그 훨씬 전 일이야. 너 생육신이 뭔지 알아?
2: 알지. 조선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몰아낼 때 반대했던 여섯 신하, 맞지?
0: 오, 맞아. 반대하다 죽은 여섯 신하는 사육신, 살아남은 신하는 생육신이라 불리지. 이 부도탑이 생육신 중에 한 명인 김시습의 부도탑이거든.
2: 아, 그런데 김시습의 부도탑이 왜 무량사에 있는 거야?
0: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무량사 부도탑 이야기로 고고! 속세의 삶의 회의를 느끼고 불교에 귀의한 김시습은 말년을 보내기 위해 무량사를 찾았습니다.
3: 무량사는 험하고 외진 곳에 있어서 귀찮게 하는 사람 없이 조용히 보낼 수 있겠어.
0: 그렇게 무량사에서 부처님의 은덕을 갚으며 평화로이 말년을 보내던 김시습은 죽음을 앞두고 스님들을 불러 특별한 유언을 남겼죠.
3: 내가 죽거든 화장하지 말고 3년 뒤 장사를 지내주십시오.
0: 스님들은 김시습의 유언대로 유해를 임시관에 안치해 양지바른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관을 열었다 깜짝 놀라고 말았죠.
4: 이것 좀 보세요. 낯빛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같이 생생합니다.
5: 이는 분명 성불에서 그런 걸 겁니다.
4: 맞습니다. 그러니 장례는 다비식으로 하는 게 옳을 듯합니다.
5: 네, 그럽시다.
0: 그렇게 스님은 김시습의 장례를 다비식으로 행하고 이때 나온 사리를 봉안해 부도로 만들었답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 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3: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2: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30일에는 월암 스님을 모시고 간화선 수행과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02-1588-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성정신자는 깨끗한 신심을 이룬다는 것은 유신 공룡하야 신심의 공룡이 있어서 신심의 공룡 신심이 그냥 한번 이렇게 했으면 그 능력이 굉장히 이건 참 희한한 일이라 능신 믿을 수 있다 무엇을 믿을 수 있냐 그 신심의 공룡이 있어서 여래의 본행 소입이라 부처님의 본행 부처님의 본래 행도 있을 것이고 부처님의 본원 본래 원력도 있을 것이다 본원 본행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시야 본사의 본래 근본 행이 뭐냐 도대체 근본 행이 부처님의 근본 행이 뭐냐 이와 같이 믿음이 이루어지고 근본 수행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이제 보살행이 바로 뭘로 가는 길이다 성불로 가는 길이다 하경 팔지보살 부동제 가면 이렇게 나와요 수로이행이라고 육로난행이라 하거든 육로 바다에 가는 길은 굉장히 수월한데 비유를 이렇게 해놓죠 팔지보살쯤 되면 무생법인을 얻게 되면 육지에서 배를

놓아졌는 배를 육지에서 여러 사람이 붙어서 100년을 밀어가지고 해온 큰 배 한 척을 100년을 밀어가지고 어째어째 가지고 육지에서 100년을 밀어가지고 그 배를 해운대 앞바다, 저기 용어도 앞바다에, 오륙도 앞바다에 띄었다. 100년을 밀어가지고 육지에서는 그렇게 힘이 들더니, 쉽게 말하면은 탐진치가 있을 때는 수행이 그렇게 힘이 들더만은 탐진치가 턱 끊어지고 바다 위에 배가 떡 뜨니까 한나절 가는데 100년 가는 것보다가 갑절로 멀리 가버리더라. 예? 가시 있는 마음으로, 보복하는 마음으로, 앞에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건 뭡니까? 유연심, 뭐, 조순심, 적정심, 조복심, 정멸심, 겸하심, 윤택심, 부동심, 이런 거, 불탁심, 이런 게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100년을 가본들 정사작반이라, 모래로 쪄가지고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원효성님 그랬죠? 유지인의 소행은 정리작반이요, 무지인의 소행은 정사작반이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쌀을 가지고 밥을 짓고 지혜 없는 사람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데 천년이 간다 하더라도 단지 사력일 뿐이라 모래 자갈일 뿐이지 익었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은 믿는다 성취 제 바람이를 바람일다 행을 성취한다. 이것이 이제 바람일 행이 바로 보살행이죠. 예, 보살은 깨달은 사람이 가는 게 바람이고 또 신입 재성지라 훌륭한 지위에 들어감을 믿는다. 훌륭한 지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수성한 지위라고 하는 것은 차례차례로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시를 잘하는 사람이라야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서 참회가 되고 잘 안 베풀어주는 사람은 저쪽에 세치기 잘해요. 그러니까 참회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진, 다란이, 인욕을 참을성이 있죠. 참을성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히 쉼없이 정진을 하거든요. 용맹하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정진하다 보면 어느 날 자비롭게 돼서 조건 안 따지니까 부지런하니까 정진하는 사람은 첫째 예경을 잘합니다. 예의가 반듯합니다. 둘째 참회도 잘하고 셋째 남이 좋을 때 시기 질투를 안 하기 때문에 수의 동참을 합니다. 근청. 그 다음에 정법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진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참선하다 산매가 오고 고요가 떡 찾아와서 저 정의 쌍수라 선정과 지혜가 같이 쑥 돋아오면은 개향, 정향, 해향이 돋아버리면 해탈로 내가 이렇게 즐겁네 해탈하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점점 벗어나지고 여유롭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어쨌든지 환경하시면서 이제까지 참여해야 될 거 좀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믿고 내가 믿든지 싫든지 뭐 좋든지 간에 불성은 일리 평등해요. 법성 원흉 무이상이에요. 제법 부동 그 내가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늘 이렇게 하는 건 내 인생에 살아온 경로일 뿐이지 그것이 딱 올바른 기준은 정말 올바른 기준은 이게 환경이 어디 이렇게 보면 되는 무한 포용. 바다가 이 강물 저 강물 마다 하지 않는데 나는 바다가 아니고 또랑도 안 되고 세수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 자,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구족함을 믿는다.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거는 어떤 생멸적으로 뭐 사람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두려움이 있습니까? 많죠. 십지품 제일 아래 처음에 나올 때 근본적으로 다섯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추려서 두 가지 두려움은 그겁니다. 육체적으로 병고에 괴로운 것이 인생의 누구에게나 공통분모.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사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은 뭡니까?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게 돈이라. 예? 그러니까 돈에 경제적으로 좀 만족할 줄 알고 육체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다 아픈 거 수긍해버리면 거기서부터 조금 내게 여유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적 가난으로부터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경제로 좀 해탈이 됐고 아 이 정도면 됐다. 3끼 밥만 먹으면 됐고 뭐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되고 스님들은 그걸 갖다 삼조연하 칠척포단이라 하거든. 석가래 3개 밑에 칠척포단 요 하나 이불 하나 깔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 전 재산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매일 부끄럽다니까. 신생장 불가계라. 생장 깨뜨릴 수 없고 불법의 생장을 생장 불가계 불공 불법이라. 불가계 불공 또 무너뜨려지지 않는 영원한 불공. 중생이나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거하고 부처님하고는 급이 다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불공 불법이라. 이미테이션하고 진짜하고 어떻게 가격이 똑같겠어요? 명품 이미테이션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이렇게 이미테이션 도인들이 많은 거는 부처님 워낙 명품이라서 그런 거예요. 신부사의 불법이라. 부사에 한 불법을 불가사에 한 불법을 믿는다. 참 믿을 수 없는데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우리 사진을 찬탄해야 돼요. 신출생 무중변 불경계라. 중간이 됐든지 변이 됐든지 그죠? 중심이 됐든지 변이 됐든지 그런 거는 본래 없다 이거. 허공이 어디까지가 중간이고 허공이 어디까지가 가냐 이 뭐 허공이 있기는 하나 이거죠. 무변 허공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 변이 없어야 무변이 무변이라야 무변이라 할 수 있죠. 진짜는 그죠. 중간도 어디가 허공의 콤파트 중심점 잡아봐라. 어디가 허공이 중심점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 마음이 그렇다. 예. 본심에 진심에 가면은 중변이 중도 저기 써놨지만 저 중도 저 못 읽어가지고 어떤 분 중하로 읽는다. 예. 저 꼬다짜 아닙니다. 길도짜입니다. 길도짜. 예? 저걸 쓰신 분은 통도사에서 아주 정직하게 사시던 금강산에 출가하셨던 해각 일홍 해각스님이시에요. 우리나라 단청을 다 저분이 다 하셨거든. 그래 단청을 이렇게 초를 해가지고 기초 밑거림을 단청을 하다가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초를 갖다 거꾸로 칠 때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거꾸로 치면은 단청을 다 하는데 초를 이제 거꾸로 누가 한번 쳐쳤다 하잖아요. 거꾸로 한번 쳐버리면은 꼭 싹 다 지우고 다시. 그 정도로 정성 들이신 분이라. 그 저런 분들은 글을 저렇게 쓰고 중도로 가신 거라. 중도로 가셨다. 그 당신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귀한 거는 92세에 열반하셨나 4세에 열반하셨나 그때 통사에 다 기증해버리고 박물관에. 그 우리나라 단청은 거의 저분이 다 하셨습니다. 그는 얼마나 불심이 깊어지겠습니까? 부처님을 장엄하면서 그죠? 법당을 장엄하면서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어른들이 많죠. 자, 중간도 가장자리도 없는 부처님 경계를 내는 것을 믿는다. 중변이 없는 것이 중도 하지 마라. 중도 아닌 것이 중도 없는 것이 진짜 중도니라. 무명진내지 문호사 영무노사지. 문호사 하지 마라. 문호사까지도 없는 것이 문호사다. 예? 예. 중생 하지 마라. 시명 중생이요. 비중생 시명 적비 중생 시명 중생 적비 부처 시명 부처. 자, 열의 한량없는 경계에 따라 들어감을 믿으며 내지는 신 성취 가라. 가보를 성취함을 믿나니 그 요언지 이요언지 그 요언지 요점을 들어서 설명할 것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신 일체 보살 행가 요점이 이겁니다. 그죠? 일체 보살 행가 내지는 어디에 일체 보살 행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역지 예? 한이지 이구지 바랑지 이면지 난선지 현전지 원행지 부등지 선해지 법은지까지 이 열 개 어째가지고 그 십지를 다 얘기하면서 2초만 해버려. 이 열 개 일체 보살행이 단계에서 올라가서 52단계까지 쫙 올라가서 발심지부터 올라가서 그죠? 부처님의 지지 안영따라 삼맥 삼벌이 묘각 등각까지 올라가서 열의 지혜와 또 말하는 힘을 믿는 것이니라. 설법하는 힘. 여기 설한다는 것은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를 우리는 음성교체라고 합니다. 음성으로서 가르침의 체를 근본을 삼는다. 음성교체. 사바는 뭘로 한다? 음성교체. 수준이 좀 올라가서 참선을 잘하고 이러면 그때는 음성교체가 아니고 빛으로 눈빛만 봐도 알고 그죠? 이렇게 향기만 맡아도 서로 알 수 있는. 그 꼭 말로 하는 건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고 말도 안 듣는 건 축생 이하라요. 예?

0: 말로 할 때 해라. 좋은 말로 할 때 해라.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말까지 안 듣는, 안 듣는다는 거는, 아이고, 말로 안 될 때는 뭘 하죠? 몽둥이로 그냥 뽑혔대요. 캡처리. 그 경전에도 딱 써놨어요. 강강 나나 중생. 빡세고 강하고 강하고 나나 교화하기 어렵고, 아, 교도소에 가서 막 두드려 패고 해도 말 안 들 그런 중생들은 세력으로 다스리라. 힘으로 찍어 눌러버려라. 예? 그리고 보더리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법력으로 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법의 자비로움 있잖아요. 부처님이 가피력으로 제도하라. 그런 사람들 법을 써내줘도 괜찮은데 그 뻑센 중생들은 돈 안 주면 공부하러 안 옵니다. 그러니까 말 되게 안 듣는 사람들 여기 같이 공부하러 모시고 올 때 어떻게 돼요? 밥 사주고 떡 사주고 자비도 해주고 회비 내주고 예? 그러니까 끌고 오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되면 이제 보드리해지면 자기가 회비 내고 밥 사고 여기 역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뭘 힘이라고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 설력, 힘이라고 하는 건 뭘 힘이라고 합니까? 힘은 재력이 됐든지 학력이 됐든 체력이 됐든 법력이 됐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정득 얻은 능력을 힘이라고 합니다. 예? 힘이란 말 근력이 됐든지 그런데 뭐 꿈속의 힘은 몽력은 빵점이요. 꿈속에는 뭐 금을 갖다가 한 추럭을 줬을 때도 한 개도 없는 거지. 그쵸? 그 험한 그걸 갖다가 망상이라 하잖아요. 망상. 꿈속에서 깨달으면 빵점이라 해. 눈을 떠라 이거지. 눈을 떠라. 그래서 견성, 성품을 봐라. 어떤 걸 봅니까? 능견난사라. 부사의한 것을 능히 볼 수 있어야 된다. 부사의한 것을 보려면은 무안입이 설신이로 보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넘어갑시다. 불자야 이 보살이. 가만 강의하다 보니까 저 혼자만 신나는 것 같네. 여러분도 재밌습니까?
1: 예.
0: 이런 거 재밌어야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 한경이 재밌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 깨구리 원맨쇼 하는 거 비슷한 거 재밌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강의하기 좋아하는 데가 백담사하고 운문사 학인 선생님들인데 운문사 학인 선생님들 가면은 별 얘기 안 하는데 까라라라 웃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러면 이제 그 가르치던 강사 선생님들도 그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입이 삐죽 튀어나오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것들은 내가 가르칠 때는 잠만 자더만은 잠도 안 자고 웃기만 잘 웃고 앉아있다. 배신감을 느낀다 해서. 그런데 다행스럽게 조계사에 가면 그 해나무, 해나무라고 있어요. 통사도 종각에 가면 해수창창이라는 시가 이제 낀 게 있는데 그런 걸 뭐 해수가 창창하다든지 해나무가 큰 나무가 큰 나무 한번 보면은 사람 같거든. 불보살 같거든. 근데 그런 나무를 범어사 은행나무나 특히 해나무 같은 경우는 궁궐에나 심고 큰 절 아주 신령스러운 곳에 심는 나무인데 거기에 해나무 꽃이 지금 이 더울 때 피자 꽃이 피잖아요. 그게 연두색 비슷한 게 하얀 쪼쪼무리한 게 그게 연두색에다가 흰색에다가 그렇게 녹색으로 꽃이 그렇게 피는데 그걸 우문사 가면 그 지금 학장 선생님하고 즐겨서 이렇게 그 얘기도 하고 그 해나무를 같이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 불국사 학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그 해봤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감이 없기 때문에 조계사도 가면 희한한 커다란 게 있어요. 예? 마당에. 그 옆에 조계사 가면 서울 조계사 하얀 소나무 백송 대웅전 앞에 그것도 있거든. 그 백송 그 추사 김정희 선생 그 고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인데 그 무덤에 가면은 그 백송이 영조로부터 하사 받은 게 있거든. 그 백송 이런 것들은 아주 기물이라.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아야 돼. 사람보다 더 귀한 거거든. 세상에 그런데 그 해나무 꽃을 내주겠다고 둘이서 주서가지고 원래 졸업반이 바짝 말라가지고 내가 저 나무 꽃을 좋아하는데

우리 스님한테 보내야지 하면서 내한테 보내온 거라. 보내왔는데 둘다뭐 미국에 살던 사람이고 한 사람이고 이렇게 한국말 잘못 쓰니까 영어로 잔뜩 써놨어. 그 영어로 이제 그 해나무 시에 대해서 쭉 한대니까 너무나 잘 쓰고 이렇게 보내오고, 한 사람은 간센보살을 싹 그러고 이렇게 보내왔는데 통도 기똥찬 거 이어온 거야. 통에 고무신 통에 딱 집어요. 흰 고무신 그 상자 있잖아요. 그 고무신 야들이 말을 보냈노 싶었더니 딱 보니까 안에 보니까 그렇게 보낼 때 상자가 없으니까 그게 알맞아 보였던가 봐. 백 고무신 통 속에 보냈더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저 보면서 이렇게 불법은 흘러가고 정신은 흘러가는 것 같다. 이제 밑에 이제 유전돼서 흘러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미 꽃을 줄 정도의 사상이 됐다면은 자기 마음속에서 이미 해나무는 자라고 있는 거라. 해나무 꽃을. 혹시 해나무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니라고 이렇게 봐요. 법무사도 지금 올라가면 두 그루가 있어요. 아주 멋지죠? 잘 생겼지? 운문사께 좀더 크고 법무사 것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보면서 나그 나무가 그 나무겠지만은 깊이 자기하고 인생을 결부시켜서 보면은 옛날 어른들이 궁궐에만 심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 그 특히 절에는 그쪽에 유실수, 매실 정도는 심어도 괜찮지만 매실은 유실수가 아니거든. 저 매실밭에는 절에는 매실이라기보다 매화나무를 심는 거지. 매화의 기상은. 그 복숭아, 사과 뭐 이런 나무 절에 안 심습니다. 예? 그런 거 이제 절에 심어놓으면 정신이 잡념이 많은 사람들이래. 그뭐 하나 따먹으려고. 예? 이익을 노리고. 그런 건 아주 별로 안 좋은 거라. 그 사람의 정원은, 마당은 그 사람의 속뜰, 마음의 뜰이라 하잖아요. 그 사람의 바깥에 있는 정원 있잖아요. 그 사람 마당에 심어진 나무는 그 사람의 속뜰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래요. 그 벼슬 자리 다 내려놓고 은퇴하고 이러면 마당에 흰 꽃이나 심지, 뭐 이렇게 모란 같은 거 심지 않잖아요. 흰 꽃이나 딱 심고. 그 소나무 같은 거는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려고 그러면은 가위를 달았다가는 쉽게 얘기하면은 시집 장가 갔다가는 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부처님이 딱 쳐다보니까 그럴 때가 있거든. 좋기는 좋지만 인간이 가야 될 길은 길인데 그래 가지고는 소나무처럼 기둥이 될 수도 없고 대들보가 될수 없다. 사과나무, 배나무 가지고 무슨 기둥 삼는 거 받는가? 복숭나무 가지고 기둥 삼아 볼까요 한번? 그거는 가일이 달리기 때문에 그런 나무는 그렇게 제목으로 쓸수 없어요. 하물며 잣나무도 마찬가지라. 네, 소나무 정도 기둥 쓸 때는 그 이유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장자에도 보면 무용지 대용이라고 세속적으로 쓰이는 것이 별로 없어야 이 보살행 쪽으로 가는 게. 한이지 여기도 나와도 마찬가지. 저 뒤에 가면 어떠냐? 한이심이 도단하고 진짜 한이지에 가려면 어떻게 되냐? 출가해서 부처님의 길을 따라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이지 다 보고 전부 머리 싹다 깎아야 돼. 여러분도 뭐 깎은 거나 다른 법. 자, 한자 더 합시다. 오늘은 11번까지만 합시다. 불자야, 이 보살이 부작신념이라 또 이런 생각을 하느니라. 재불정법이 모든 부처님의 정법이 여시심심이라. 이렇게 깊고 여시적정이라. 여시정멸이며 이렇게 정멸하고 여시공하며 이렇게 공하고 여시무상 이렇게 모양이 없고 여시무언이라 이렇게 원이 없고 여시무념하며 이렇게 물들지 않고 여시 무량하며 이렇게 한량이 없고 여시 강대하니 이렇게 강대한데 그러나 제 범부가 저 범부들은 심타사견이라 삿된 속임머리에 빠져가지고 무명부예하며 무명의 강명이 아니고 무강명이라 강명이 없는데 캄캄한 섣달 검은 같은데 안목을 잃어버리고 지는 지 찔러가지고 무명에 가려져 가지고.

업상이 되어버렸죠. 이 무명을 갖다 업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명에 딱 가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교만해지거든. 교만해진 사람은 애착이 되게 강합니다. 암만 싫은 사람 있잖아요. 똥꼬집입니다. 똥꼬집. 그 여기 자세하게 써놔. 그거 나왔잖아요. 무명에 가리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어때요? 이 교만 고당이라. 교만하니까 암만 탱천이라. 저 하늘을 찌른다고. 하늘을 찌르는 암만이 자기 가슴에 심장에 박해가 있다. 그거 잡으러 가야하면은 원행지거든. 그게 빠져야 무생법인이거든. 그러면 어떠냐? 바깥으로 안에서 계속 깊은 병이 있으니까 바깥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 가래망이라. 가래라고 하는 건 제6 의식 분별이 그렇게 치열하거든. 눈에 띄는 대로 시비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시비고 음식 먹고 아이고 맛도 되게 없다. 어떤 사람은 음식점에 가서 이래 한다고 음식점 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이래 놓고 음식점을 하냐고. 지 입이 안 맞으면 그냥 놔두면 되겠더만. 옛날 어른들은 이제 밥상 이렇게 할아버지 또 차례 들고 나면은 다 맛있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알면은. 근데 할아버지들한테 한 가지 반찬을 빠뜨려버리면 그날부터 맛없는 거 해가지고 쥐 터지는 거라. 간장을 딱 갖다 놔야 돼. 예? 좀 섬섬하게 해놓고 간장 갖다 놓으면은 내 입에 맞게 찍어 자시면 다 맛있으니까. 그 요즘은 뭐 간장 다 빠지잖아요. 그죠? 옛날 밥상에는 간장하고 조금 저러면 고추장까지 이렇게 또 같이 올려야. 그 혹시 음식에 조금 반찬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너무 짜고 맵고 이래 하지 말고 약간 섬섬하게 하고 뭐만 올려놓으면 돼요? 간장을 다 올려놓으면 아이고 잘 먹었다. 간장 안 올렸다. 또 뭐 내가 간 잘 맞춘 데가 다 맞추지 말고 그게 다 지혜로 사는 길이요. 가래 망주하야. 그리고 행 청강조립이라. 빽빽 밀림 정글같이 아첨하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속이고. 아첨에 아첨하는 거는 왜곡돼서 정직심이었거든. 그래서 불능자출이라. 능이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굽은 마음에 아이고 아첨하는 사람도 허리도 얼마나 굽혀있는지 몰라. 심녀 간질이라. 자기 거 아끼고 남 질투하고 마음에 그죠? 마음은 간탄과 질투가 상응 불사라. 욕심도 많고 시기심도 많고 아유 그래가지고 버리지를 못한다. 그거 딱 달라붙어가지고 상응 불사라. 그 요런 거하고는 상응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불상응. 그래서 반야신경에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양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그게 불상응입니다. 불상응. 예? 눈에 띄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막 똥개처럼 막 달라붙잖아요. 우리는 막 네가 그래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싸울 때 가만히 보세요. 이제 한 관찰력이 있어야 돼. 싸우는 사람 둘이 이렇게 말하면서 보면은 남 말 끝까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가만히 봐서 내가 이제 얘기하고 난 뒤에 네 얘기하라. 예? 그리고 설사 끝까지 듣는다 해도 하나도 안 들어. 그 다음에 내가 뭐 얘기해야지 딱 배리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떠냐? 질투가 많으면은 태어나는 것마다 계급이 낮아. 비천해. 예? 거지 좀 돼. 거지 좀 되는 게 아니고 거지한테 또 밥비를 먹어. 참 창피해. 또 인물이 되게 못났어. 누구 깨구리 왕눈이처럼 해가지고. 그리고 있어도 생풀품이라든지 재물이 늘 적재적소에 못 써가지고 부족해. 그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없어도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죠? 있는데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요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지금. 제 얘기 아닙니다. 네. 책에 있는 걸 제가 설명해 주는 것뿐이에요. 탐에 우치라. 성질 머리 나쁘면 지혜라도 있든지 욕심도 많고 성질도 많고 탐진치 어리석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어리석은 일 하는 사람이 일식에 놓으면 일이 두불일 세불일. 모생인 사람 앞장세워놓으면 골치 아파요 그거. 적집 제어봐야 온갖 업이란 업은 다 지어. 그러니까 일야정장이라. 밤낮 없이 짓네. 밤에는 도박하고 낮

이제는 엉뚱한 짓 하고, 예? 공부를 그래라. 아이고. 이 분한 풍으로 분노심이 되면 한이 돼. 분한 분의 강첨 교회 질간, 예? 무참 무게, 혼란, 뭐야, 혼침 산란 도급, 해태, 방일, 신념, 부정지, 뭐, 요런 것들이 전부 요,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려면 그 오이 백법이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 나눠드렸어요. 백법 도예를. 그거 자세하게 보면 돼. 자세하게 보면 되는데, 뭐, 다른 거를 유심하게 봐야 되지만, 믿을 신자 딱 보면 돼. 믿음이라고 뭐냐? 믿음은 공덕을, 남을 이익시켜주는 행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신심이 있다고 한다. 막연한 신심이 아니에요. 신심은 어때요? 오늘 그쪽에 복덕신 보살님이 떡 맛있는 거 하셨잖아. 호박떡. 예? 그거 먹어야 될 건데. 그런 공덕, 그런 공덕을 자꾸 지어야 돼. 예, 분심이 나중에 지나치면 참 분한 마음이 있다 보면 마음이 그렇게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래 묵었던 내 마음에 안 들어 미움을 오랫동안 사귀지 못하고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걸 한이라 그래요. 거기도 글을 그렇게 다 써놨어. 눈앞에 역경계, 내 마음에 안 드는 경계가 올라오면 확 끌어올라고 이걸 분이라 그래. 분노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심리학을, 이게 현상 심리도 있지만, 그 현상 심리가 끝나고 불교 공부 한경을 보려면 심청 심리를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 심청 심리는 어디서부터 들어가느냐. 아만이 사라진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대목. 그 심청 심리가 이제 무생법인이다, 무공용지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랐대.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반드시 정신과 의사나 이런 분들은 유식이나 하안경 공부 야무지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정신분석을 이만큼 갈 때까지 가는 건 없거든. 그걸 제일 잘해놓은 것이 귀신론이에요. 귀신론. 그런 걸 안 보고는 그냥 해봐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찢어진다. 아까 전 게 아니고 뭐지. 그 머큐름 바르는 거 비슷한 거. 자. 아까 전기 옥도 전기 그런 거 있잖아요. 치 심식하라 마음에 불을 붙여서 치연 불식이라. 불꽃이 꺼지질 않아. 범소 작업이 모든 업을 짓는 것이 개전도 상응이라. 원리 전도 몽상이 아니고 개전도 몽상이라. 개자 무슨 개자인지 모르겠다만은 모두 다 전도 몽상하고 딱 들어붙어 있다. 그 어디에 가서 이제 불상응하느냐 보세요. 미상응 어디 가서 이제 상응하느냐 불 진심하고 바깥에 경계하고 어디서부터 상응하지 않느냐 팔찌보살부터. 팔찌보살부터 이제 상응하지 않아요. 팔찌보살부터는 이름 알아가 부동지가 그건 가지도 못해. 용류 유류 무명류 욕계, 색계, 무색계, 뭐, 용류, 유해를 갖다 욕이라 그래, 사실. 그거 똑같은 말이야. 용류나 유나. 무명류, 견류, 12연기가 있는데, 상속, 기심, 의식, 종자야. 이거 좀 빨리 하겠습니다. 상계의 밭에 다시 고통을 내나니 이른바. 12연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쭉 하는, 중간에 끊을 수 없으니까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른바 오늘 그냥 이렇게 들어만 놓으세요. 요거 하나 가지고 제가 설명해도 하루 종일 8시간, 10시간 설명해도 못할 부분이 지금 요 부분들이. 요게 이제 불교의 모든 대장경의 핵심이에요. 12연기. 예? 사성제 12연기가 그거는 뭐 하루 종일 아니고 1년 내도 요거만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 그 여기에 한번 읽고 많은 글이 아니에요. 읽고 또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많이 파악하거나 수박 딱 먹으면 이게 항토 받친지 모래 받친지 안다니까. 딱 사과가 이런 나무에 달려가 있는데 아, 저거 따라 저게 맛있겠다 금방 알아버린다니까. 요것만 봤는데도 그릇만 봐도 딱 이렇게 뭐 음식을 담을지 다 알아져 버려요. 예. 그 원리가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 요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래서 타심통도 되고 뭐 이렇게 해안이 열려요. 해안이. 상계란 밭에 다시 고통의 삭을 내라니 이른바 이런가 물질이 저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며 이런가 물질이 이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 그 서울 가가지고 맨날 63빌딩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라고 63빌딩 봤단다. 뭘 그 봤지. 그럼 63빌딩 아는가?
문수선에 와서 하안경 계속 앉아서 들었지. 근데 하안경 아는가?